0: 추고 암데 고미 돈 하츠치 칼레 고미 숨길 하츠리샤
1: 아 닌도 튀겨 요새 지금 해봐 머신에 추고데 혼심 싫어하리 전부 적으면서 권자에 지금 하리
0: 재능한 요인
1: 뉴에도 뉴 현지시 이네 닌도 란뜻다 템나리 어 부글 없으게도 말하지 어 근데 사도 부글 어 람사 돌공규 말하지 티샤
0: 야면은 근데 비 돌공규 요 말이 네 돌공규 네 포르 르즈 추고 뉴욕 러비 네 포미기르 냐마브 체중도 민도라 도지지 메기브 체중도 민도
1: 전이 진요거래 닌도 네랑 알게 교체죠 네시
0: 간당아 다유쇼 람포 효고선자 주도 제목어 간당아 밤 큐니 키미
1: 닌도 슈게시
0: 대다 나지 담러치다 게난다 香港 유럽다 저변에 튕겨 그 당부제 香港에 튕기
1: 닌도 야면은 녀쌤님지
0: 야니
1: 게난뉴시 야고요리 균션에 소대 열다
0: 게난데 게리신다 민도가
1: 아지 주세세야로 게리신다면 개와 말이 중국 이거 유는 두고 와시

0: 보내승에.
1: 예스. 상가씨.
0: 小美 암락에. 小美게 집에 잠지디. 총기나 계제 진돌 쇼기. 나 렉지 지러시다 쓰기.
1: 두다.
0: 같이 가.
1: 장가 로고 채소. 빵다니 희.
0: 나 미팅 제 집에. 나 잔데다. 보모디 오늘 야고 시키자. 삼루 단단 표좀 접으시라도. 네 小美 암랄 최고 된제. 야면이 디간데 부수 젠기. 추르스 TV이나 지금디 캬도 줘 봐.
1: 좀 삼모라 그 집에.
0: 지 뭐랑 그 집지. 되다. 야고 시키동아. 주시에 야고 시비자.
1: 나 지름네 진짜 치통도. 야고 시키자.
0: 지동아. 너 두 개 집 잡도 개.
1: 오늘 이 좀 가지시다. 나 야고 시키자.
0: 하선 진짜도 개.
1: 네랑 네 거기.
0: 와지 녀란 지셔야이 디린 신자하게 나 체주 지야르 딩데네 카체제 수수 공사 조이 나 피게 로바 용데 유베스기
1: 육쇼 육쇼 아 녀란 셔이다 딩데 미데스다 지비스다 마샤 콘스다 좋아체 좀요
0: 녀럽차 시원 룹촌을 마 추콘을라 나르 부귀치 리아오체데 레카게 지미스레비 지르바
1: 나 아마 나 선주씨 오늘 이 시원하게 나서 자기 중소는 아니 랑게 공수 야시 태제 내가 조로 전승기 랑게 대단수다 전타 대통령 야가 저요 말이야 딘데스 대비는 코칭게 터지 체불하시
0: 랑 삼바랑 아직 미만 쇼거는 신 참에 합도 예그리 삼중에
1: 니라시오 니 아직 미만 쇼거를 하고 있다
0: 你两个都做怎么着？老对不起啊，小妹阿姆啦，谈到说些没干意，老对不起，生你年为云开阳光。对的，阿姆得做呢，阿姆咋着许多？
1: 人多，让阿姆得做这话前面呢，我那暂时差不多，得来那个商量好些当的，公司要我忙不多，知道啊？
0: 拍子呢？谢秋日，对的，你也顶着军哥日，三不三不秋。
1: 真得给忽悠钱不长时。
0: 这是，对的，秋日的也好吃多个。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2: 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阿祖哥，阅祖哥，阿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阅祖哥， 엄마.
3: 어.
2: 장순이한테 비가 좋고 쓰셔.
3: 가봐 좀 쓰더.
2: 어, 또 뼈가랑 쓰셔.
0: 엄마 좀 아피기 사디게. 반반함라. 잔디에 같이 이.
3: 반반. 아메 람사 차가 친구. 잔치리 잼지 쉬용도 왜 교시.
2: 어, 러스.
0: 장원이 카잼세 중아. 대래가 근데스 립지.
3: 반반 랍자 당우 유자. 나 대장제 내가 치유. 퇴균 코츠 침보다 강한 카레 겹제 장르시가 두고유 코츠 강한 오식 말이 시원 암라 응아 대 레아가 체위 유비디 코츠 마셔 아
0: 장암자 등재 마시다 대응 와사야 가리여제
3: 年我。

0: 디나 로야 가리나
1: 어 냠라게 어 디나 로요리 락마 창송기 긴이 되다 로큐베 미디 더스체 더스쇼리
0: 로큐베나 저 차자로야 러그리사
1: 예싱메 최도시다가 딜레 요쇼 로큐노 니가시라요 얻다 좀 제도 야민랑가 저도 되다
0: 용아, 니가 최대시대요.
1: 쇠디나 기술도, 대기 눌러 키우고 잡아. 쇠디제 기술도. 신화장 갈증이, 또 니나 기술 더 내야 되자 갈증아.
0: 나 진짜 안 기.
1: 디스, 나 니랑 푸디고.

0: 신유암라 장가 초보보다 너무 말단 원인 속만한 구도와 요거 파수 시원이자 저 간지대네 약해진도가
1: 디디크 봐 이자리 부부님도 대입해 그래서네
2: 소시에 요치나 뭐다 뭐시에 요스 영재로 영재로 시에 예 파가로
3: 매암라
2: 매수이베
3: 와가 님지
2: 칸 님신이에 너제 영재녀아 르제 증인 순역 그 셈어다 칼라 영재 생이 영재고 정세 영재 지그로 봐 요스로 센소 요스 교시 지조래 봐 칸 님부시셔
0: 어제 가르쳐도 넘라.
2: 제자 가르쳐서. 지원 함라. 야저 안고. 지만 내 자녀 군개빈다.
0: 군개에.
2: 가리 군개스지. 나 주도도 총투네 제라성도 디데 손자. 네다 신뉴요마지. 터지랑게 라과 참아지 슈자. 신내 녀접스야 기 초타코샤.
0: 지스 시원 함라 진다 싫어요. 우리 숲대든 친구다.
2: 시원 함라. 그래 야하신다.
1: 지게 요마지. 계속 마지.
2: 정신치소 드린 아주 수교시 등의 인 깨랑가 당도 교수 제인 교수 라베 보고 되게 디가르 수수민다 진짜 화 유명 치시 아 호야 따진다 호야
0: 서울에 이제 수교 담삼지 남자 정말이 부처 높죠 약으로 신도 따야지
2: 인다
1: 수교디 엄청 지지 자가 다 체크제 능력 비지 당급에
0: 최교 인배 주거장자 여리 이내 미잉글름로다 견적 매장 먼저 부부추장자 미롱오제 도난드가 지금말이라 장자의 인배 공소 작업자야다 채비제약이 름로라당곳에 되붙은데 지승말이
1: 이내 시원게 그저 지승이 유남해나 게라게 그저 이내 교수제도 남자 심실랭기 아프고 누슈 견제도 미도 이런게 긴급이베
0: 긴급이 장암다들의 정 말이 니의 배우 간지태를 더 많이 해줘 니네 장가 수수불이 이치 세웠다 시왕원의 인부 장부지어리 잔뜨다 단도 부부 시리 알아친다고 겁지 부부 스니에 등은 주 삼촌의 시라를 경유어리

0: 샤르콥사드 문에 다스코르문도가
1: 하시야. 오, 허씨. 지와 암랑 문에 좀 계제 마련다 겜두.
2: 아, 근데 야우스도.
1: 야우스도 문에.
3: 야우스도 문에.
4: 지금 린라. 캔가 차구디. 녀랑 체대이. 디디랑 항상 거 수인다.
1: 니 켄지메.
4: 김다랭게다 저부친 지처. 나랑 지님도 什么的 리조브
5: 전대위에 전대위에
6: 전대위에
4: 전에 나지라디게 파 오라 전에 용도게
7: 용아
1: 저도 저 내게 질랭가 친구
8: 네 파파 아
1: 야 셔신다 셔시
9: 야 셔시 셔시
1: 셔시 셔시 셔시 셔시
9: 셔시
1: 셔시 셔시
9: 셔시
1: 셔시 셔시 셔시 셔시 셔시 셔시

0: 康子给你带咖啡走啊。
1: 嗯，留下。
2: 云云，大熊，你怎么想买个小妹？别住的，太难听了，别住个的。
1: 阿姊，我姑不听呢，才提当买个小妹妹吧，肯定是骗不谁。
2: 妈，别住人，别住人，像那样啊，你让了更不是求，俺那太难听了，别吐过谁。
3: 希望。我俩可不是吃的，怕难到了啤酒个瘾。
2: 龙哥，
1: 是的，
4: 小美写大钱呢，今妈请不下死呢，怎不领光干专业活？
1: 不然对不起，看单哪点嘛点呢，他该值吧？
4: 他得跟着写的。
1: 希望咱个新月亮更不是吃个啊。
2: 龙哥，
5: 我俩学不过，俺们俩你们都啤酒瘾。
4: 不，自己知道。
6: 我们俩没你们
4: 都
6: 不懂
4: 多少话，你写钱啥？
1: 让你学不过哎，勇啊，你也让你吃我啊！爹是，肯定的，
2: 没错。你怎么是这样？
7: 啊，这些钱不就这样卡了吧？
1: 哟哟，给熊当，给熊当。怎么啥？是龙马是的啊？你刚做年前没？新月的应该个咋？他头住的，几个给咱咋等人敲动啊？
7: 啊！
1: 新月的应该个咋？他都头住的，几个给咱咋等人敲动啊？到何时哎？
7: 我的爷那个老不呗，我的妹出来应接的，我这是谁？인지미슈르인식겹드워터스리륜드쿠기카가이겹나신내냠드퇴용구리
1: 랑그저와토차없이미신다게뉴욕다륜드기겐다세븐지하고마시이내겐오야라게신외기인게정상추세다치딘딘웨윤러응림지존레치토송기
7: 디디인고쇼나고자웨고포모딘딘가수웨윤나기제순로마리워리让给不行大佐跪下谢你。开始新月从今年年边真土天所什么对呢不说就是过去休息时了恰个卡住个忙着呢提起个我用三年拖拖起我拿出从来切切主席。
1: 勇啊你顶天主图切切。提下我用了顶就拖不起你忙了忙主意。
7: 他这个生活里随就将这年代比。我用瑞士之前顶天马里。卡斯贵族的不过是将这托儿当回事，但这些位呢，老远见你金大大、魏云、陈多啊，见见托不是，让给三不高兴哎。
1: 哦，你过去是，让给三不，嘛你不去是呗？
7: 我呀，苏追啥？
8: 有啊，
9: 小啊，
10: 很呀，小啊，
8: 有哦，
10: 养得起，
8: 起也，
1: 多多，到桌子，
11: 呀，可怜的，
1: 嗯呀，咱俩都睡了，有啊，到桌子，别过去是的，别过去嘛，有，
10: 别过，
1: 的，
10: 爷
1: 爷，嗯呀，要到起，别过去，我们继续啊，
11: 希望，
1: 呀，到桌子，
11: 到桌子，
1: 对啊，
8: 对啊，
1: 对啊，
11: 哦呀，到桌
10: 子，有
1: 啊，
10: 有
1: 啊，
10: 说哦，
11: 哎呀，有啊，
1: 给俺说
8: 啊，
1: 有
8: 啊，哎呀，
11: 希望，很多吃个一杯。提前见，我爷那个肯在乐清，他在乐清。
2: 对不起，俺昨日没吃到嘛，我吃了老难就。俺老师的，今年吃一百扛不赢，我同到吃个经济吃。
11: 你好，我去吃一下。
12: 不要吃二的，那不在车队领点钱，同到连货不是给不得。
11: 那是呗，养了啊，你也没事的。希望，我最希望了，干嘛我顶这着不是呗？
12: 不要吃二的，其实俺这么这个人，人都不累吧？
11: 我那是呗。
12: 我那日，
11: 卡桑那嘴的哈别急了，俺能俺们这个老爹不缺那么多。
12: 啊，你什么时候去？什么时候买车啊？俺就铺了土车去。
11: 他现在紧张了，
12: 听这个吧。
11: 车路没坐的。
13: 多少声音？年年有几岁？
11: 三年的，俺最希望魏云给三哥这一催狗拿了，干不清几天这蒙古啥多啊，强色多啊。
13: 然后魏云拉不清大大几个马的，有些大马的多，还有些大样好的。
11: 是，你硬是没这个着事，只许批评。 이내 피 럭정 약결 랑 얌챙민드게 아
13: 얌더 또 생년식이
11: 어제 이랑 지미 된거 피문에 르무시다 야부시 티샤 네 됐다
13: 나 된시다
11: 나주 폴루 규제를 행기시라도가 캄보디시다 최시하고 그저 비민도
13: 랑원에 경고죠 약결시 하신도가 보고 이게 내도 통디 동안 땅쿠리
11: 쟤는 부 비중다 르무 야부치 很多 규제를 행기 위야 가리 매신 게 위해
13: 가리는
11: 네 규제장 체부지
13: 아지 아는 시행이 이빈 라가니는 시행이 허리베 다 그러고
11: 장윤다 드린 괜찮라게 정근는 기 난 주 시원러 규제를 행기 위자 문에 제나 규제지 이기 멍초 랍지 지를 민도 고요 그랬은기 딘제 제 시원기 가져다 듀인제 소경 체부이나 럭준래 후르준시라 리베 마체 눈쇼 되게지 용마 그랬은기
13: 사진 너무 좋지.
11: 시동아.
13: 랑숨 줄 못 해.
11: 잠깐 찍 쳐다.
13: 영아. 영아 자식 세요. 인다. 먼저 랍저. 계속 먼저 랍다 담이노. 수주 사업 정할 쓰기. 개혁이 그러 쓰기.
11: 니네 거주. 계속 말이 계속 뒤쳐오리.
13: 먼저 랍저 그 야구이노.
11: 군주 지야러 군회 랍저 야구 열었어. 군회.
13: 군회. 군회 봐.
11: 당시. 你让着些我 我谈到国难学的 我就远远陆冲的心思呢 给那个军团用什么心车时度 陆冲过了现在 你让你给这车阿姨 让给就在这个陆冲了 给我们的是一杯
1: 让给 希望就在这个拉不扎登子有句嘛是吧
11: 我就让个希望 人们车阿姨搞不起来度 马上人们车阿姨了 连给起来度
1: 啊嘞
11: 现在年三吧 시왕 규제지기 루촌지리다 소경 야구 체비는 야구 매저 섬기
1: 라인년다 나의 타글 안 채고 섬치 제자니의 차도를 대비 규제지기 루촌 담비는 외국다 진야 야구도 아자자 약수도 공회지라 수요에 가고 싶어요다
11: 공회 나다 부귀밥에 캐스 차도 내 대비 문에 야구 시라도가
1: 딘인고충 루림 당고 수입다가 보고 매정 어제 루시지르 딘에 랍제 루시로갈 수유스는 치게 룽부 가사갈러 찹준시가치 통계시 주입자
11: 문에
1: 인고충 덩도 요시바 랍제 춘두 랍제 루시로갈 부망고치 장생문지기게 용어제 믹스에 누구입자도와 워시 덩도 시와 르무치야 가부요마시베 시와 르무치자 다비는 야호시라 요시 자가망고 르이사
11: 장시단더디 문에 콘회 야호유입자
1: 지다 俺最想思源我东亚了搞不起来有嘛是呗昨天老子在那边预备嘛是给我在天里所有情年学长俺能俺让做阿姆的给给不下嘛是呗啊阿姨俺们那谈的胳膊是西的今年天我的这是想做的谈的我是的恰比今年能打民都个阿姨要我去的小民都现在谈的月圆了退休嘛是不是让给钱的谈的
11: 空回了，赶紧过去呗。
1: 阿姐，特别是这三亩，没得不是。咱先这么去啊，你也打过就是玉米，也不是给是啥情况。阿姐，俺萝卜多，是不是吃了来着？答应恁俺最远远的，说话多生病。你啥那么难听了？啊，今天是要三亩不过去的嘛是呗？没耐心，干点多啊，是不？
11: 呀，可怜的。
12: 罗皮贝，江思远，拉不出啊！你个，拉个当地，呀呀呀，当地去的，让拉不住去啊，得去去。江思远，拉不住啊，这。喂，今晚呢，圆圆是不准在这当过嘛是？对的，今晚的你们都讲了，也好许多。今晚的吃不吃不是提的，圆圆个搞不起个多啊。圆圆，今晚呢，咱哪里的？今晚的你们都讲了用个多个。
1: 爹，不要拿了，给了的你们都讲，要搞不起的。阿姐，阿姆啦，你离东斯卡南的，嗯，木头真个是。铁东老板，你们打，是不是就在当不穷挣嘛是？你家老爷我要打，你家讲过是？圆圆个别准些老些呢，讲也蛮过啥要打。
7: 你不搞来可个嘛是呗？搞来
1: 了。
7: 对对对，呀，木头穷，木头穷啊。要不再穷了，侬不？要不再穷我打，呀，看你们去啊。嗯。 你也见到手军是在打仗嘛的，手军是在打的，看他刚送出来多少钱没多，多少在打嘛的。
1: 是吧啦？
6: 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
4: 워시 봐라 대원이란 게 레로즈유 미디에 로드 중래 가는 워신 비어레 숨고도 그 그런 게 미드 다 좋아하시나다 만주 연연게 니 나 야후시라 동고도 와 니에산 봐 믹세기 교제리 로촌지로 수로체네 생비 고고 로촌스네 약시이
13: 니에 대원 레로디 마시뉴유 추쿤도기 랍주 임베시고 나다 먹었으기
4: 문에라
13: 이네 교제고 좋아체메 봐 미
12: 我会打钱啊，勇哥。阿姨，你看看这娃是哪的？之前呢，这娃有只啦，什么呀？勇啊勇啊，你躺在那，可把给不接，这娃接着。哦，listen。喂，米勒可把给不接，要不接水了？要不接算啊。那个，呀。 장가뜨기
5: 어, 랭겨 왜 뒤에서?
12: 계란님도 여기 있잖아. 喂。

0: 기간 참은 염료시라 여리. 이내 계진년에 시행인다. 야 아마 신다게 연연 태둔 제비이너. 아는 아 탑시 큐는 요마다.
1: 장승元十年第一呢，他可是要把年廉价跑轮上是想。

0: 가지기 가르쳐니 봐.
1: 말하니기 두가서 병문지 체제 두들레로도 그다니. 님도 두저 그들레 거래 당신이 왜?
0: 달리죠 유비.
1: 더비야스. 아, 인도, 디, 나랑 전달 출도 차이. 老早기 보리주기 칸디 중조 손자 너무 잘도 통해 없자. 제단이 로코 시고 삼주.
0: 장군이야 다 쓰도에.
1: 아, 제 얼른 감자 마시다.
0: 지장 가르치 요구다 마시다.
1: 아, 제 인도 얼른 계시해 봐요다.
0: 장령내 통제 老早님도.
1: 마시 제 계시해 봐요다. 딘제스리 장 삼례 호시도다. 도다. 니가 나와 찍을 라지네. 캄베 벌린 파티. 턴도 먼저 너무 숨기. 세손 파티비는 따다 등기. 나랑조니 방면으로 주신 게 멤버. 딱다. 튜니슈 두강 우주디. 튜즈레로 열어봐. 제자 나랑이게 우유디게. 라우소리야제 쿨주시다. 용두.
0: 용마리.
1: 아, 친인도. 라우소 니야로 허르봐.
0: 니야 싱그유. 러버 마체브미. 우유디 나래 고기.
1: 장가신이 봐. 나 신이면 누구?
0: 진짜 유신이 랑시에오. 가상 알아 니게 자도네 콩회 랍지디 야고시 통정아.
1: 어.
0: 시원래 참부심이 누게.
1: 어.
0: 니 미세비. 나란 즈로 경회도 제베 쉬고 시원 랍지피게 주우사.
1: 로 경회.
0: 리.
1: 따라 가서도 텁시 잠만든데 쇠로 줘.
0: 텁시 잠만지 말다. 장가 가르신 거유. 미송회 제야 반지제 구대여지.
1: 말이 라슈다. 동안 시험에 레어든지 세제 계세 랍데 모습이도 뭐 솔로르비야.
0: 뭐 솔로가 좀.
1: 미 가리 솔로래야.
0: 난저 경계 샤비.
1: 로다 모토벨 해드 레제제 경기 시합 물 오르세
0: 세다 유시란 시험에 간당 우이디 나라 고유
1: 마리 우이디 라조리 양대 면에 우이디 진짜가 배주던 교 마리
0: 양디 갈스레 전부 있는 장교 용도게 니 주도 제만 용 용도게 장교 진 장교 부지 지 장교 척부지 우이디

0: Chibu tinte lo yongbe, kala sebe.
1: Nye rang chiya chui. Rangka lao zu saiga chui khari nung. Lao zu rang da kanga chai bai khari. Rangka tinte chai khari ba.
0: Nye lao zu le robu chindui mei bu mei. Nga rang zu le, ngui di gu yogu shira du si sa shi gyo ba chi mi.
1: Rang ngui di gu yogu yun ne. Naga gyo gu na shi asini yor bai.
0: Di lao zu ge cui ba chi bai, nye le mei.
1: Bu ge cui ba chi mei, nye gyu mei. 수신 간다라 아메 초고데 주변에 손 랑원의 제슈베서 샤샤 오늘 시와 깨자 위에 랍데 조약치도 이나 야메나라 김다든수다 전수치약치도 이나
0: 샹카르스유 부글 랍데 야고 당야다 나 저와 가려지 니 담도 가르쳐서 니 시단다 전수치 무이핑치 퇴부 당송에
1: 지수 셴고 간다 무이디 니 老祖这啥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e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ha jo
1: de shabsha ji o de chik tsu de shita ro nan de de
2: de o shushu wa la
1: na ze
2: yang o shushu
1: chen de lemba de tigu de
2: da ti ha ho ma sa wa
1: de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pyu ya ni
3: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와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출발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卡巴尔列国杰古吉楚楚吉楚楚吉泰迪熊罗塞尔贝尔行拍切古泰迪熊七边汤卡吉拉国尔古吉古古雷准格米格吉行昆顿铁卫迪卡扎勒切卡约贝康卓西巴尔皮丢格斯熊泰迪熊罗塞尔贝尔拉达 罗杰帕尔车尼多尼修资助留基尔新别普米迪通提色兔参不约别肯对迪拉恰托森杰囊米贵提为比利克丢进银别布里迪高堂侧米洛巴加切堂佩切康奇刚度群众脸部约拉囊列能对堂起了枪枪铁对群起哈将参不约罗杰帕尔车基尔新别普米迪通直到卡巴尔列沃也估计楚楚吉楚楚吉
6: 泰迪熊罗塞尔贝尔行拍切过泰迪熊七边汤卡吉拉国尔古吉古古雷准格米格吉行昆顿提位迪卡扎勒切卡约别康卓西巴尔皮丢格斯熊泰迪熊罗塞尔贝尔拉达罗杰帕尔车尼多尼修资助留基尔新别普米迪通提色兔参不约别昆顿迪拉恰托森杰囊米贵提为比利克丢进银别布里迪高堂侧米洛巴
0: 加切汤佩切康奇刚度群众脸部约拉囊列能对汤起了枪枪铁对群起哈将参不约罗杰帕尔车基尔新别普米对通直到卡巴尔列沃也估计楚楚吉楚楚楚吉提人安祖罗杰巴尔车他们的安尼连巴嘎杰吉林纳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柱内安尼鸟索莫内的肯德里多斯达哈卓
1: 对，啥子啊？就我得去吃的是那个馒头。对，我给把子他们俺给他俩推下去。那是的是。
2: 韩国的那剃头了，不要去打赌。对对。韩国都广播界都咱们呀，羊毛秀都。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茶壶当，举个金杯呢。我那能当用啥子面都玩。但是那两把的给俺剃不都玩。还得把子啥子设备呢？
1: 但给俺吃个剃子的嘞，不要去给俺。
2: 那是的是。
1: 哦，韩国的那广播了，啥个？那西天的罗吉巴都的。我得给俺个吃不到个狼子，听俺说，你给俺俩贴个皮皮。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0: 계시지급 강기 랑자타 다시르 조종기 개뉴 시송 중앙 경감 고려 송접 다시르 조종기 손에토 표현 유종기 경감 고려 송접 단 제외 이비 슈자르타 카바르소 균이 태도의 질이 다그 지금 이바타 다그 제공 수마도 배 이비 슈자르기 태도의 내된카 딤빕 따라 산내기 다그 타주 제규로 대구의 제규시
1: 야 미키비 너궁 디부 미바타 너궁 카바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구유코르
2: 규림용了小学月别 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七这级别细心起过比喻音明了大家切子明年一年团委员线图不拉肯穷给我们着迷思毕竟避免堂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这些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连邦电捐个堂明兔藏西木居子语普尼动画汪子娘子借语 铁西克拉米克热不热七八汤米塞不米通哇米干不说给那天月子毕竟避免汤铁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尔汤从康南列片有关中央局人民大街汤人民娘们领导小别过年批巴尔各所学三年哈斯冲给领国下浪爬过从中给您长陆地卡巴尔列国给估计初期安安安尼处即顿松也古古古顿安尼处
3: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年老出这款多, 别信的, 他的韩国的, 他让这三百多的, 也提的就信的, 你那的, 你哪落的就信的, 对, 不是七年多的, 别信的, 对, 你那样说不得就信的, 我对他作为韩国的, 是这样,
4: 哎呀,这样啊,其实啊, 这得来多多注意, 这个第四季吧开要买的然后我老亲戚的买的韩立方的排球是当的电脑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车站站的跟前面都拉站哪个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店家韩立方排球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门有呢就是地来人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查查
1: 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白居丹亚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给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5: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鳖也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夸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照顾很巧多啊

0: 야쇼.
1: 신여봐라. 먼저 반반 원율 된데 시라치기. 네 쇼텐초 반반 되네 모비로나. 네 레어 추수지 퇴바 제조. 말이 추수니 라지 핑지 먹을.
0: 리윤유게 라르셉시에 마시고해. 원율로 대비 요리. 대비면은 락다크 됐어요라. 제자 준다서 뭐 대비 식수 락다시 우리. 라친지 봐.
1: 계신이

0: རང གིས ཁར སེ ཚུ ཡིན ཉེ ཤིང གི ཡུ རང གིས སང ཡོ དེ སོང རོ ཆེ ནེ རང སང དེ གི ཅེས ཡིན རེ ཡོན ཡོན ཨ མེ ཉེ སང དེ ཤེས ཡོན ཡོན ཨ མེ རང སང དེ ཅེས ཡ ཁར ཡིན ན ཁིམ དང ཞེན དང ཚང མེ ཅང སིན ཡོན པི རོ སི གི ཡིན ཉེ ཉེ ཅེས ཤེས ཡིན ཨ ནི མོ རང མེ ཁེབ ཆོམ ཆ Did you want to
1: go? John, please.
0: Oh, yeah, some years ago. Hello, Jay, you're in the.
1: You're young, la. You're young, la.
0: Li Fei Fang get Lobby and Jemma to be near Judy. She knew about the Shedia Kartiga. That under Li Fei Fang left her young to her me do.
1: Nisha don't know me, da. Jock don't assume me. Give soon, see me.
0: Li Fei Fang get him done as you don't get my shame, Marshy. We young love young cousin when I see and when I jet to your marshy.
1: Conso Jemotuno, near jet to Ruba. Did you hurry so ya? Nasu love you, Jenny, the day I can a lot of jam do. Conso my Jenny, keep such a lot of jam do.
0: Love you, my jet marshy. Fanfa amla, nin daddy, zang to cheer. Love you, lump to yoshi. Moranga bugu chido, can do chito chess. Janga the jet where you're be.
1: I give me do to Ruba.
0: Tanda fanfa lapped in a pizza. Shan give it away.
1: 让你去到油麻鸡走苏醒时间第一呢推给你们让你养活是垃圾的鱼你走卡里有那么让你写都给你家拉上我这些姐姐空回来不是养得住肉丝了比俺都不让给俺写写是当家鸡操着不能给爹吧
2: 他这是鸡鼠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 어디 나라 제시 나와서 비게 개 과야 두야 조선 단사부리 고추 소주 믿고
1: 뭐 이제 저주버 너가 진짜 과여세
2: 강문에 남자슬기 자슈다 진이웅이 배슈다제 연연 라주 비게 담리 전다디 주부토비네 다르버 주모토비네 제가 고추 왔다
1: 아시 나야 니데 생부도 와 진이 범선사 롭촌 양마체니 제마 남아줘야 요시 미상매 남아친비는 매즈 사업스 고소부다 지부리 승민두에 연연 적 말다 부스니에디 네바스 소경 야오체오시 윤재사 개챔벌다 니니 로여베
2: 니니 로여베
3: 계란게장 수영 알레 개체 찍어로 봐
1: 아시 로모도 개체 드레시야 하시야
3: 내 단서 삼 거주 키난 이게 나 지켜줘야 로비언디 장수열 비주 나도 나 통큐는 민도
1: 야 맞아 니니니니 아씨 니제 맞다 니제 큐는 맞지
3: 키난 이게 두경은 니 리와 칭맨 송구도 다 시다 키난 토올 장수열 알레 개세 지야디 보고 보손자를 봐 암라 키난 근데 쉬어요 나 기야 가르기 있나 계속 나 기면은 키랑 코프 양이어리
1: 니니 아메시 반윤다 네즈드 데스리 모이디 비주다야 가레스는 가이스 랑 정부 용은이로 심제시라 속이 돈도 유긴 소도 가레스는 장보 좀 아이 네즈디 로봇 합격 하자 문에 잉은이래 탑시 메시 랑모이디 비주당 거 기초 아마 이지시다 아메심 나로 키랑이로 다다 지부지 간스 그유 니니가 가부시라 유
2: 드니 니에시 반윤다 로봇도 네즈디 데스라브리 마다 라마레 탑시 몇 세트 제치고 계시. 제자 언니 얘기 셰비. 랑웨이 강교 기부 제쇼.
3: 아 고야면 또. 할래야 가려래. 나로 수수 연보 사도 봐. 얘 밤말라고 쓰이 말이.
2: 수수가 나 밤말라고 쓰이 쓰니 미도.
1: 니니.

0: 지부들만 옆에 대신 소재 같이 대신도 쓰지 아지 라디마사다 피게 라마디게 소다 간다 초지부지 디게 대지구 있는 인증 민도 가래 초신을 치고 그래 아지 미송 알롱란데 요리 대신도 쓰지 디네 파친제 미소 광다스르바르니 던도랑게 윤난게 차버데티체 님도 계셔인다 대신게제 공세 쇼아든데 삼코베 참지
1: 이네 뭐라게 고자월 차트게 하든지 또 태참이 줘.
0: 디디 나영원의 롱란주. 제자 님 뭐랑 그도 제가 친비기. 이네 삼을 야고 싶던 뒤 뭐랑게 앵아 저 어스 지기 유버. 너니 저와 유디 신화 다과르 시 뭐랑 발라 암라자 주식 매베. 제마제. 심부두게. 어스두게.
1: 녀닝도 라제. 오늘 쉬고 야면도.
0: 심부두는 선이 녀 쓰고 아.
2: 阿姆拉，电信的子的，正子的哦，江思源这伢子呗。是，电信的江思源这样一，前阵看看谁能用嘛的，然后上天都能安排让你收啊。哟，阿姆拉，江思源可是用的。
3: 阿姆拉，脾气坏呢，干嘛这是？
2: 自己去都钱没给我着的。阿姆拉，我做么着么都要开始。自己去都钱没给我钱着的。自己都没给我着的。阿姆拉，江孙远和你亲操作，同都嘛这样开始呢。
0: 계지마진 오브 위윤 레슨은 컨저제 조지
2: 레슨
0: 여제 되시

저 마드시 교수한테 감 숨추나 지삽 거리 뒤질에서는 야 도구이 근데 스스디 스스 집에 마도 미신다 자네 수초미요 마신 동바쇼슈 다치

0: 뭐 어디에 전에 신의 이교 담배스러시도
1: 제사
0: 대왕의 이교 돈손이 지식한 가시시도 된손이 내일 하지요리
1: 제사고
2: 제장문의리
1: 니에 대네 제십 제고사 제십 제고리 지금 야도 저의 망자 장구다 교수 매정어리 지식 이슈즈지 파지다 안에 응지 야구 마차부스이지베 아 지바야 응지가 멍시디 지금 야 지바
3: 당시你爸都忙着想休息，你这些呢，俺做了命运能行。讲这点子，爹是规矩行吗？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0: ngerimo ngerimo
1: kichimashi kichimashi
0: ngerimo
1: shang san de tin zhe qi su duge kichimashi xiwa acha la ge de zu chang ma zhi ge ya shi 对的, 伤心, 但是, 阿米给我用, 我, 继续。 让我死对。 为云기, 他们生气呢, 可以用个车轨的。 롭스도 시청마 샹게 갈래시라 개비오시 대주신 다게 신도 간마지 이내 니에 참으 신기유 위유 장가 차당 외주지 도스체 맵소주 위인어 장류 통부두게

0: 세다 약간 챙기 저림 즉시 세예 대표 램바 옛날 디네 약간 챙기 자 등들이
1: 빌러 딘제 소야 그제 챙겨
0: 네 로보야 시신에게 강친 주신들이 아무라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내 나 강치매
1: 제자 라수수 니제 피제제 강친 즉시 소요 是吧 디제 경러 갤라 자자를 요기 지예 저대 시간 쉬어시 야 너가 교 非凡
0: 让给随便的心愿我这些的心愿对的地哆来咪方嗦拉西哆见到你来不到我最送兄弟罗达给这些不打你们这个结果是比我这特地非凡修修呢<音><音><音>

0: 예, 또다. 체림 중재디 칭한 예라 자꾸 제비.
1: 어, 네 다시. 레고 네 다시.
0: 증이들이 쇠사.
1: 지가 저거. 차도 속고스 무네 잡습니다. 타네스 라르 디쿠스 큰르메. 쿠샤 유베 토네 속고 시비스 베죠.
0: 볼기와 등지시리디 베레시아 경고차도가 니에랄라 깊대 마치는 랑게 로무 두고 인스 도트후르베야
1: 아지 초제베시고 니가 체화쇼 미미 지나리 강에 치이시고 디 룩다 튜브시리
0: 리리리리리
1: 딜리 소수나 된다 탁주 역시 니에 된다 샘제시오 마시
0: 만주 김상 당담이
1: 어리 니에 다시오 대샤니에 문주 로무 튜비 자게 따시야.
0: 먼저 넘어지 봐. 고가스 시작도.
1: 먼저 넘어지. 문제 잡습니다. 와. 됐다.
0: 어.
1: 내가 내 니체 머시 봐. 네 거기 위치. 주민수 딱지 니슈 주민수샤. 범티 빌리스리에 가라. 내가 주비시리. 경도 와.
2: 낭 봐봐. 다 주지 체도. 出去卡嘴日多，宁宁吞多罗满用不起。你去让做谢过，岂不听这里？宁宁吞多罗满用不起，去让做爬门银子，不过土骨多是吃过多啊。阿西，听这一年生过些就五十不，没人给可就一年俺们得证明多。你去让修，给那一个江郎当不是，但老九过来呢吞多看不起。
3: 叔叔婆婆，
4: 给今天生意好了呗？婆婆也好久没呢，听让你给烧香的这些些。
3: 茄子，也是你包茄子。
4: 你罗永呗？
3: 让你三爷多做手个。我讲我三餐，看那是吃呗。
4: 俺做三餐，不用你罗自己的。
3: 罗天年呗。
4: 哦，这，看那说。苏桂刚过飞机没看下。啊。
3: 看不懂啊！俺谈的咖啡卡，两个桌面真肯定是卡过来。
4: 两个人团呗，到前头人家拉不着桌，要是不？
3: 没啦，俺谈到小了。

0: 샴르고링싱여인다.
1: 오야, 양락 후드시시.
0: 용아, 저부친지 고존지 봐. 남자 쳐마지. 고존지 봐. 고링싱여, 다고주시.
2: 디니 조송 타크라보다 소존 집에 좀 제르베 앙탕 불린 좀 봐샤 이교에 최요 마리 꼬리 시외 그래 제베 아
0: 아지 나 지수 양세 쉬다 보스다 줘봐
2: 보 줘봐에
0: 장게 보고 뉴쇼 참시라 지기
2: 뉴쇼면은 심슈 링 마리 미규 매매 돈에 롭죠 제너 장제 두고 마리 예 뒤로 가게 진짜 셈고. 뒤에 셋이 약해 신경 복수도.
0: 다람아 신의 용도 그 아. 포모티리 머신에 복도 싫어하지 못시.
2: 나가서 없이. 장라자 등이. 리유 나게 보면 장라자 등이. 네 라셔다. 나게 더 장라다 비는 꾸린 시에 배서 참지.
3: 발랑아 기라리 최고 세계 최고 세계. 아멜랑아 발랑아 최고 세계. 발랑아 최고 세계.
0: 아마 라를 찍고 쓰기 신유, 계속 마신 거 안타가 유, 안 찍다가 유다 이거

0: 도망 갈 때도
1: 랑게 제노
0: 보모님아, 니네 균치 말이 니 갈시에 내 보모 고유유제 봐라, 니 신수 신수 양스그리 니마 칼 니베 갈 삼시 동주 이네다 잉아 깨깨지 nga sikbu sikhi sa tando dabyo wa timo ma huyabchu
1: pomyon dinze xeya gyumzen khari me rangi samdang nyu yubay
0: samdang nyu yu gyujen sikra hale mi du rangi losu yong ma jebzari 왜? 댄디 주신 다라리 라게 크드윈에 보모야 둥기 하라모스 보면서나 미사면 말할 둥고 위해 소스도 니수 라제 시신이 시에다가 람살롱 라주기 보모
1: 지지지 다시한 장게 시에브주 보면 토 랑다치다 니 보모 롭스 야우 경민도 삼는 아니 장게 보모 다이게지 야우 시엔 다가시브
0: 你也不么大给钱我也合理呢
1: 给钱合理那些让朋友们不大给你给我什么行
0: 动我不没行动我肯定行动我朋友们不大朋友们落中的刚才也和我下次你也自己你写吧好了对你也问给嘛是让伊妈现在不买电动的。
1: 勇啊，那么就要死定了。

0: でしょだ。ざけんがしゅあ。ばらちいてんの。さんうね、がんちゃらんとえ。ばらがしやす。지만은 예, 교수다죠. 영어도 왜? 응. 오, 야. 바라게 자러, 아래배호신유유. 뭐시에너, 이 교수는 쟤화삼죠. 이내탄트쟤네, 치차요말이. 是吧? 딩아주 세미구쇼 신유지아이다.呀，
1: 他欠哪巴拉？
0: 他多巴拉是不是个对？大萌萌啊，巴拉给心愿上了，吃下去，让。您大概是阿拉伯国人多，三字最多。然后，哦，中部籍的，中部籍人多，三字最多。
1: 我中部国，你我大中部人多，阿拉伯国三字还要哩。
0: 哈，哎呀，中部人呢？这中部人呢是，看大天数人多，阿拉伯国三字还要哩。但多人多，江西的还要哒，是吗？是。자상랑폭삼디계수집이아무나쉬시
1: 아무나나중무시게난다아메클라스가신거야
0: 부모자리에가리님씨

0: 가르쳐서.
1: 라니 가르쳐자. 아,
0: 라니는 부모 중국인을 위한 도움도 소소자 삼다디는 된다 사무축구리 날 부지레메자 삼지리 자다그리 부모탄도 로추리디 직신 시가 좀 더 신사유지리 단단의 농주 수업대조 역사시 주후리 예십주 신용 내주탁주시야 특시상슈디 부모 나디나 부모를 해주고 이봐 삼주주 어마리 더 도시 깨비나 군이 팔러 편주 제주 수비나 부모 제라쇼 마리라 让那个些
2: 请马里，他能说说巴拉哩，卡里罗马里。他多几个呢？俺爹是马西。
0: 让没心大嘞，叫好多啊！没心大个接触你们吧，让俺给么多呀，卡里呢？听我一呢，不过你什么人也是大事，是吧？你俺们那个，不过什么在解释？他们得参谋老偏水些，俺们那个你不可说什么多。卡大让个解别说，他得下金大些。
2: 年啥了，不再参加俺们些学的秩序，他多啥了，不再在那学的规矩上。用对，明晚估计给俺啊，估计给恁这，你给恁是，找不着谁是的。他多几个月呢，让个新女婿三月搞的下火气嘛是吧？
1: 对这些呢，新月当年嘛是。
0: 新月给啥了？就没去光头都是线索。
2: 我想想，
0: 就没是这边呢，也许。

0: 신화 암락에 진짜 신덕한 민도
1: 랑삼바 상무라능시 보고 나와서 삼중에 아무 근제시 내내수 뒤에 고두 요구 티고쇼 뭐야 다 지스 아메뉴에 두로디 채식겠다 네 점심 동안 되다 달로 다르스 시슈에게 먹고 도왔다
0: 야 채경매 경매
1: 채무게야 가지는 내부 시어시

0: 예. 라디 같이 가 봐. 같이 가면 돼.
1: 미 캠프 신배 쿠리. 캠들레가 진행 여러배.
0: 자 같이. 같이 위배.
1: 상승유.
0: 네, 자 가서죠.
1: 되게 라 인도 합이 통구 위배니. 장게 다우 균을 돼야 레드 지그 삼삼어 줘. 네 아무라게 뭐도 레드 지그 성매. 섬유래 대비지라 큰 삼을 잡아 잡으시야.
0: 그러면 대도지 윤이 같이 거래야. 같이.
1: 네 아무라게가 시원 아무라게 무이스다 괜찮아 제 삽을 숨기. 장게 마심 인기 말어. 돈도 라게 캘렘 자도 거. 장원에 미드 되지 삼삼어 줘.
2: 지와 봐라.
0: 야, 그지? 야, 됐다, 됐다.
2: 드링 아세지, 됐다, 집에.
0: 사무 정부정사, 님도 미라도는 저와 수업 죽을 싸우죠. 간다, 시에서 김해. 야, 인다. 인이 샵다, 시켜봐. 인다. 린제스이, 니 라켓이 쳐야유. 니 산디에, 보고 공회 라다다야 쟤도 따오 규두게.
2: 디... 라게 뭐 할 줄 우리 네 세브라 시험지워
0: 다시 뒤에 오늘 입으세요 네 시다 했습니다 네 채는 조선 당국 서당국 쓰이 화과도 부부 롭수이텔은 나주 주주 큰 지교 말이 다 먹었을텔은 나주 큰 등교 말이 롭수이텔은 다구시다 큰 교수여 말이다 멋있네 두다 뒤텔은 룰시다 깨 여름이야
2: 씨 뒤에 말다 룰게 쇼시 뒤에 교부 저화 시험지 坤辉算账，六爷小伙子，不会贴了，就算当家小人，是吧？嗯，
0: 对对对。你的，嗯嗯。呀，苏大，长吧，
2: 用啊，用啊。

0: 직리. 계속 말해.
1: 아니다. 보고 좀 제 제발 그냥 삼시 두기. 이네 지 탑시 들었다냐 여러분. 마세. 네 파세시 김너. 조조 좀 해시지. 뭉티기. 다들 네 보고 내 주다시. 보고 내로 뭐 예비네. 망고네 녀스리.
0: 따라 뭐 집 쳐 말해. 사사세야디 핀수 조린 쳐다. 조린 집에 쉬고 네 주 타마시 요 말해.
1: 是吧? 是, 你 조린 쳐 유. 조린 쳐제 팬토 유너. 탄데 네 주든 데 하세 말해 봐.
0: 你也得能苏醒三皮同步许多让给可离了么然了谢谢要姐姐的那这一宿多少姐姐要马的喂你也让陈大喜爱许可三年然了我还年无病也是那么久他叫我压住比他我压住比我呢我压住是呢然后连不给抓过来要马的连一年团结赶紧多些多 그래도
1: 뭐 문에 야도 주세.
0: 교호라비다.
1: 씨. 니라셔. 안가스네. 라임도 저거삼데이. 계속 무이드라비나. 내수 탁주도 나라니 그 셈네 쳔부체 세토리. 니 삼십삼이.
0: 시다.
1: 라뉴아. 지자다 캡제다야디 개심시다리. 니네 양아 주 버르게세 당치디 비제지. 저거삽드데 망스 배고기. 정원능신 정타치드. 옥달리아 주고 증교 마시.
2: 俺最初去看的从下庄有呢，年纪三十岁小的。嗯，
0: 哪个你可以呗？你爹有，你怕都你过去。喂，啥条鱼？别给两下准备啊！啥个鸡蛋的？没熊来看呢，得看前边把刀，三路出去看这个鱼去。
2: 知道了，你去哪都得叫我去。
1: 嗯，也就啊。让俺爹还是有。
0: 呀，既然你我是去呗。
1: 뭐라고 하죠? 공수 쉬어야기 꼬미가 나를 해주고리
2: 아비 내 대미
0: 다들 뭐라 니 해리 미리 니 해라라 원주 놈이 있을 미봐 라가 정도야 내가 이태로 오늘 이 시회야 큰 민도가
2: 괜찮아 이케란 취시 나 레아차 주인다
0: 레아차 주시
2: 어리 먼저 바르시 개그베
0: 리 바르시 개도
2: 인다
0: 집사스 너 적선 나고와
2: 조경시
0: 인다 조경시
1: 조경시 같이 오래
2: 지 니 솜.
0: 어야, 여기스.
2: 나 서스도.
1: 빨리 좀 같이 오래.
0: 범신 주지가 빠르게 봐. 가라라.
1: 나 작 재미있는 매. 빠르게 해.
0: 팀사 조소나 구야 다 수 오래. 내가 심해 배.
1: 가라 마스다. 야, 나도 다시 해.
0: 된다 그래.
1: 뭐라 내 내비다.
0: 내비다. 어. 가리나.
1: 라기 주말이 원래 내 빈 다해 주거래.
0: 니 좀 세면 신 가봐요라. 미술 내 하는 시에 와야 무도 카리스 비우래.
1: 영아, 또 뒤쳐서. 라냐, 니 전에 뭐라 아주 공사 시에 내가지도 그때 전에 보무디 김장기 로스 기업단계 제비나 야는 자동 그 당회 태이나 간다 내도 유배서도.
0: 아, 니 신수. 보무 로신 주게 교육 로신 보아 가피우시.
1: 처음에 가시오래. 내전대요 말다. 간다. 장가 뭐라 내가 내 빈 주거래.
0: 뒤쯤에는 네 카리스 비우래. 미술 내가 는 시험도 라마가는 내가 주무시리. 장유도 왜?
3: 괜찮아게 간교 장례 남비유.
4: 你家人出去吃油炸，可不要得的。你家，俺们这边能吃点的鱼。
5: 这呢，你们这些好多。
4: 身子好个，俺公司作业，吃点油吃差事的。你爹那指望要多了，连开的钱呢，确实多。你退出去参加给吃我三句。
1: 시작하려면
4: 시작
1: 어리 딘드스리 老头给俺 무관의 무비야야 주의 비비스기 폐지 겨우라 조입자 계시 무드라비너 주기관리 경도 침무치옥스리
4: 담사마르비 딩란 라우조님도 두부딘제냥바 통듀민도 문에 담사지
1: 랑아 히시야메너 아니인다 집이 잡아도 나중에 라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0: 랑 갈 생각 봐. 레어 집에.
1: 아. 뒤져야 이.
0: 그래.
1: 되다. 진달하게 키랍다 드베글라 가슈시야 그 볼게미 쳔베지시기 락함시라 중아 미겸이 리쳐샤 데미지스데 나가메 미르드고
0: 나가메 미르스 가스랴 지다네사 난 로충자자 모싱부지
1: 시스 시스 다니엔 시스
0: 캡도 장인
1: 오늘 쟤는 진달하게 그 뒤에 폴리게스티 코란 죽어금에 키나 니님도 이승기
0: 다그지 마슴 주의 잠시 이내 보정 마시 러저슴 주의 마세 자주
2: 주의 야 야
0: 누르고 와 그 뒤뒤
2: 야 야
0: 랑 러저 다
2: 잡자 야 야 오야
0: 러춘 주의
2: 오야
0: 야, 좋습니다. 심슈 휴배가.
2: 예. 오야.
0: 로티발레드 랑주투디. 동세침부 신내 하고서.
1: 가스거래. 단대디 나타면 누가? 동세침브리스 가스거래. 로 대비치. 전달라 된대 처리.
0: 된대 자기 윤구리.
1: 저기 간디 거기 부르베
0: 경마리 된대 경마리 머리 뒤마세 장글라시 최승마리
1: 니한테 이제 승매 라마 잡아 차시네 니 저거 와 용거지
0: 나 러친 주인이 라키아증 인시도와
1: 오라 니에샤는 폭섬 균교 지어야 돼 눈주 요마리 성비 나 차샤는 니에 폭섬 미 당리 지고 마지 이내 아대 셜레 용야 돼 제마 니에 폭섬 문교 주는 성비 마세 니에 삼바 폭섬 문교 줘야 돼 그두 고소 내 치정 마리 성비

0: Choshi Samye Yi Chumitso, Macho Jigden Hi Diro, Nyamzom Yongyu. Chopu Chunjo Soni, Nguyen Takshu Yimata, Tine Rimshi Gen Gunso, Jesu Nye Yongyu. Chonzo Ulen Yi Ninde, Shabjo Runi Chi Ti, Raju Gojo Tsengu Ginaba, Nguyen Suko Tsuyu. Suyungi gojo chabdaan ta nyamgyo la lekjo tsendian suyabagyu taja gengwen tsangmara tsambu yuebe mechwe gongse jeegi zhonan lunjo shila zina hajangi tsambu yue. Bugu tsuyagya mi genba ta zhanja chatugi yue. Ryoyangi gyurgu chukdu chimba ta dyonne gojo chabgen ki meya Mangdu Joshin Yuebe, Mashinay Gyachinbu Mebe Tengjian To Chochabshinbe Minamgi Kalera Dedun Guriyipshik Chub Yuejing, Mida Mi Pala Tamza Ta Rurub Chani Korgiya Mebar Kyuhi. Tengjian Shabru Gongmyo Chuzo Chubu Pala Chabgi Yue. Shobwa Nile Seba Ta Zidu Denbe Nimushik Gozo Yue.
1: Tangagi train xin chao don de xin chao go de zu zu xi yin dan da zai da xi yin chao de ni zu zu zu zan no guli de de ri da ma da de nga ge nga da xin dan da zo pa la de la sa vi mo yin ge to le na de xia pro to zo zo jo to si de de ri da na ma da pa tu zu zu de si a pa la ga de sa se
0: Tarigi Genduru Te Tuentu, Bazangi Chenga, Joyan Sabashik Suyuetin, Sarzum di Chargoya, Jidabki Chonzu di Nani, Chumashi. Gojo Rugagi Naju Rumi Sama, Chumikuma Shada Yinsin, Chilegi Joyan Shija, Mebaratin, Bazangi Naldoni, Lobden Chili. Suyungi Gojoro, Gyokchab Tha, Gochab Che Ribanyi Yueba Tha. Rudargi Nambara, Gyundo Teza Mabume. Gojo Tini Tewe, Karte Jien Chosu Peki Tongchi, Bazangi Tongme Chogar Yimengshi To, Gyundo Mabuta Yue.
1: Tari Ta, Ta Tiri Par, Ta Chasar Di, Ta No Si Niri Par, Bon Si Si Niri Par, O Si Karto Te Tien Xe Le Tse Tse Yung.
2: Oh,
0: 고주 등답 최네 소와 당의 주기 나바 칸리 응원 토끼 태낭 탕가르 괴비 쇼제 몸시 키링 다비 방제 제시해라 매주 봄에 디기 소와라 제겐 최신 당사를 选배 모두 추미 구지 유디 추주 내라 체외 나바 토끼 가르기 등답라 간조네 퇴바 소메 이거 봐라 남유기 소외 나바 난게 되나 지기 因为龙就这人，什么为团结他，文字了许多亲不亲阅别。日日过着配送错位卡里等得他，出去特别卡里人们就是说了呀，卡里他突然给偏见他，村屯头发穷的，家家人心他，村家人心，村长人心间特别休息的亲阅。
2: 预备起。Palakadi sanse, palakadi sanse. Oh, that's the nose, but get tomato, joke, then it's part of the concourse. Rather, Mata came with the nose in Tarzan and this. No, but this is Panjor tonight. Betty
0: Nashuntini, Coach Rugagi Rubin, Cedara Gazan Yishi. 空尼跟跟南湾云电器普及部的一把马赛，他在日日过着旧宅起君子把样式。
2: 哦，他出来，他这来出来哒，我这俺弄的人叫他们哒也过去哒。他从盘这子呢，他那俺妈生俺妈这子呢，他啊西方人他了没得钱呢，他从你这子呢，那是创作业，我们人的休假业。也是经济吧，其实，他跟巴山他跟泰山那边的牛也，喇叭的老中心呢，他那亲戚的是那容易也，他容易老穷养就给他说了，他是老那家境农村那边也，搞不他邻居也不容易，容易生票成着子。
3: 一大，我住，
0: 在他的街上穷六年，巴山他娘们土过着老中几个月的谈。平原区包括出地的青年，他在甘肃前边过着如何去吃其他菜为下注，你这把心都丢了。庄南他感觉天热，真多的我为教授配酒的青菜，铁团土隔两天我就养点个。下注蒙西吃不到热心，卡点土土吃不到也不用切，入门菜爱把的土吃这昂啥的切块。
2: Jasaroi, market not just to get on the jasper, Rotte, my Rotte, Tambo, the jasper,
4: Yakoi.
0: Jumi Sony, Chonzo Tirangi to me, Yambia, Conze, Malajan Sinki Chile Jong, the Chinome, Tirden Namjon Tree, Kachi Tun Jonki, Gange, Chegumimishi, Chapan Zilla, Jong, the Ratima Chebaku, Sine, Chigur Yong.
2: 我
0: 连体位切完，前头有谁？听你看个日本人这么对起，看了这边，跟着就是谁？
2: 他是跟成都这些那啦，他写也是托了谁管呐？他没给到就做了写照顾的了，给到后来写卡了的呢，给搞把些了，他的这一件事了的了，那写完这些那啦，他。他在该团队也该全部考虑的是，他在该团队的那当年跟比赛叫忙不送了的是，来到家，他团队在该团队提卡了，当该个前面考虑的是该团队，
4: 하장 이야세에 다 게코스 셀리즈
0: 체다라 계산기 세르웨 기겐 점두 세번이 저루 고주 피게 그림체 네버 계진 된캔 기주베시시 지루니 돈 고로로 콩게 저루 고주 니치니 회장 유정기 로서라 천조라 쇼뇨여바타 지루니 돈 주디 로로 저루 고주 회장 유정기 급 탐배 륜종 고주 비리 점두기 점두로 체면체 앙 타보자여바 지루니 돈 주고 로로 콩길라라 야루니 체티 중국 바오팅키 청유미리기 탕젠 샵저 젠도 체모로 쇼비 믹스에 차가 토피
5: nga chungdu ne che chen su be gbe ba la ga nga xia be pa xia di kong ge mi le xia zhe le jie xu ri ya me ne mi xin da ni me do xia zhe jiang che jie xu ri kan da kong ge xia zhe jiang che jie xu ri nga ya xia be pa xia qi xi de o di ri xia
0: pa zhen du ji guo la kong ge po me nam yang chen su qi ju le ma de ji lu ni do ni se ji lo ro zhen du ne xi jian be chong yi 원양콩 구초쇼 갭기 시지 다 모자르기 중재 디다 남양 맞으러 샤예
5: 어 저류 거주니 맞으 저류 총중은 내시에나 견간 침부시라지 강이스는 디 저류 총주 총미츠 초에 차시지인 스초고요리 저류 거조 장배 가신디 안주 총미츠 류베딩리아 심차요리
0: 가신디나 시내 균형도 저주 고조로 사공의 캐준 좀나 커덕자 초보 예배 교군이 이와 직자도 초대 시류 디기 대배 초와라 조나 사바식 가는 토바 초예
5: 머신 아래 저주 고조 주가 나 대여 말이 이는 안수 저주 고조 가신타 규자 체제 미틸레 마와 시도 토바 치규 치슴리야 유구티마리
0: 가진 체비 나바나초 여비 최초 정의기 탑라댄니 루이 체비 렌지교이 저주 총주의 난슈 스나몬드의 다 최소로 튜목이 삼된시 스나몬드니 베이징 자다르 롭젠니 롭다르 체비시 이바타 롭젠 튜엔제 파유드 로니 롱년 년조를 내는 칸시 쪽디 초부초다 냠도 지루 종그리 내 유고르기 차자 폐계체 배전 지신이
6: 아충디 콘츠 카티 톤자제 샤브트베 넘버데 시다명규 제라 아 롭다 친자 아니 카티 톨라 자야 고급진데 맞죠 쇼업제 이는게 소수의 탑실 된제 나저지 내 콘츠 규다시 좀 마세 빨리 넘버다 Tidak temlan juga, mitiwe mawe jadi koto jalan tuh cikyu.
0: Suna mondu ki paling cebe zaman nanti besar cawat ha bersih mesin kuat juga. Cawe to kong la kami cikhan mampu yusi. Suna mondu ki longor, kong jadi ki korang cece mitiwe mawe jadi koto jalan ha kasih tumai inbe ije tiap yujin taya kengguan pasang ke jawa yasi.
1: Te raru ge koto to jide moyi sina lorju yure den ba lo tonra ka la ge lorju yu de le tanda sres te shin ge ta se na manya ba ta te komper nya ba lar so te ta wi chi chen be kon da ten de res te te ni na ta chi me ge jo le na koto te yak to ya se yong ju ge re wa na ge ma so na chen bo ten de us Mutiwi mawigi kanya shi tobata, mutiwi mawigi rari koto na chato shi tobigi chi to yina te lo chong chogo yina kajin pe zon shiro si isi rewaan raki mason tanda wu.
0: Mahon pe gyundo la chweba mhato pshong, na juen tso ni mahon ki rewa chwesa shi. Nyingri dian pe jirab tsui, gerab tsui gangje dian ne mūtū dūdū gyōngi shī. Cēdāra gēsāng kī chō jīng nē rēngyī gī jēndū lā chācī chēshī yuē lā chō xiān xī nē chūgū jēndū lā tōnā chī yuē. Cidara Gezangi Puchungwa Haksam Gungyeni Lo Yela Lipzam Yenshin Lobje Kuchun Rukagi Kumishishi Tiringi Jenduru Chebeji Lobje Cep Chene Zongzhinbe

0: 제다라 계산기 정리기 초고 학삼 근계라 참제 민송 기타시게 나와요 내게야 카르데 워라 셰지 낭네 동시 여진 콩기 문세 메베 토네 저주 총주 시지타 수균 송신해
1: 你们堂没有干仗，鼓擦鼓洗鼓这些，抢个昂堂不脱给你，连句响，揉着虫子这些。

0: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데르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박과 서주 랑바탕 세크 개바 소기 박베리기 내두 유지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비 메바 최대당 배추 낭초 박제 륜중당 렁슈툰바 박부 세계 개바 속이 박베리기 내둘라 유방 박부 장식한에 리비메바 최저당 배주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부식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둘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즈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능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의 교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가도 피는 십제 냠린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스마일행게 탄데 닝공키 남시무도 쇼구인 城关去了，这么猛不好丢。车站站女三个呢，中年怕人。买出空间了，那么天呢，人些这么猛不好丢。车站站女三个呢，我怕人。三周子这么猛不好呢，人些那么疼丢。车站站女四皮呢，出怕人。三个那么疼丢，车站站九姑呢，你怕人。看吧，这么猛不好丢，车站站九姐呢，你怕人。看满了这么猛不好丢车站站就变得短怕人那道去了这么猛不好丢车站站你是对你不怕人屯子那么听你人心这么猛不好丢车站站你是对你出怕人错卖了恰不心心碰你人心这么猛不好丢车站站就变得出怕人车一去了恰不心心碰你人心恰不穷不丢车站站你是送你就怕人播种了才把穷破丢车站站你生意呢就这怕人没到了才把穷破呢人心才把穷破丢车站站你死对呢就不怕人可入去了这么猛破丢车站站你死住呢也怕人忙看了这么猛破丢车站站你死进呢是怕人如此这么猛破丢车站站你死呢是怕人生意去了这么猛不好丢车站站就变得几怕人特日恰不心心碰的人心那么提丢车站站就变得你怕人你妈那么疼丢车站站就住的你怕人干总了那么疼丢车站站就变得你怕人给见了那么疼丢车站站就住的了我怕人错亲了那么疼丢车站站就变得来我无损怕人想了提名总他创点卡几个那么些我的死肉呢母体呢给哪创起了卡几个那么些我的死肉呢就多用名字看起落到学院提里呢碰到西北切除日色巴桑推到南街亚尔苏坑军大日立我住真心苦了其住龙真苦了才没提不写起下了塔路路给了车真苦了路墙堂墙下的苦度青龙当西苦下
2: 什么听见您公开那么行我的学材了
3: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ursi daga dru
4: de shabsha ji wade jik tsuda shi taro nani nani dhe
5: dewa shushdu wala
4: nase
5: yangu shushdu
4: chana lemba di tibu dhuwe
5: da di hao ma shi wala
4: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piya yi
5: nase nase
6: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4: 네네
6: 하고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4: 네세
6: 아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4: 다체나 렘바디 그란티부도 왜
6: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4: 다 그란 체가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6: 네세세
7: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4: 어디 그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대가 부비
8: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9: 야미 김베 너콩 대부 메바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10: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셉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부 이치낭초
9: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10: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구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규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비 蝶形江边过年年年节时途车日堂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堂年节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堂古有口我所去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堂吐撇堂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堂人民托那东普里娘们切球别也没你去吞起脚不清笔堂吐撇堂云通也没你日堂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也没跟别那个不堂那就是我只从人吧过那我过有口我所去你到了密切给偏女电影他三三年他三娘真蓝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堂从康卡巴昂扎列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森住子亏扎的给蓝蓝西都可以想我给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卡巴昂扎 Lewa ge gu ni ge dun lewa ge si lewa lewa loke sane loko chonggir ne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o kachu chingbi tang chongkang. Kaba angja, lewa ge gu sum dun nga nyi lewa ge gu gu.
11: Omo, chima chimbati gari chimele.
12: Bala!
11: 年马修古有的巴拉吉兰给马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马的什么行不及脏脏脏脏脏脸的为谁个马的为谁马哪里巴拉巴拉吉兰西难的地哪里呀贝勒给谢谢人呗新马切腾多地马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的，不能让我。
9: 谢谢日本团结营子，团结所在的吃干一年子，团结的脱大米一年子，金牌的名字为难不晓得。
12: 为什么？谢谢日本唐长之马。
13: 如果得过，我愿天刚长记，为什么得不上扛？破个创业的冲刺感，国大安杰吧，为什么得不上扛？
9: 야미김비너공대부매부다너공가봐너주약수된봐고나고유코로칭이드로스직진제모도과소기야미니츠튼시교부칭비당도피타
10: 칭비당기튼시칭비루니계급기치와라기유비야미나츠주시시지신기닌주레주비민주디원투기릉교탑람기고니민주너공기사와게도블라민주기규림남
9: 갑야미고비타너공라폭도미비토니쇼균강야미바야니상토
10: 균통야미니리탕대외정신기야미니라편부유규림용라십슈유비십슈뷰치라겐린유카바앙자 le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 ye di tang di ne xi ge ji lu mu che di kui ka

0: 미게 통서 법시.
1: 일러시.
0: 장게 람사. 네 뒤에 탁취 지시다.
1: 이내 콘스 성부디다 견기샤 사샤.
0: 견기샤 바가 좋아시. 특히 신다 요 마스베아. 기란주 디 공고 하데디게 그녀 동유 제바.
1: 진다라. 기란 게 소나.
2: 나르데니 유베.
3: 아지.
2: 다준.
3: 아지. 고쇼핀자 라제도. 기란 다리 카덴 돈유나가 피베.
1: 다리 카덴 돈유치가 요메다. 장다 된다 시다 시게시아유.
3: 알레. 쟤는 볼이야 피다.
1: 볼이 게시에는 더더 용민도. 야면은 거니 칠시아가 주야.
3: 어. 디.
1: 마레 다준. 네 카덴 돈유치가 텐카슬레무죠. 너니 옷이 님부리 세쳐오르다. 다원의 장안님도 치는 님그르 쇼르 삼샘젤은 것도 그래.
3: 딘제즈와 구쇼핀자라. 쟤는 도스구나. 네 도서시게 과치.
1: 요. 진다라.
4: 로.
1: 창안포부터.
4: 레스.
3: 다시해나.
1: 다주, 고들린이 샤킨스님을 해간다. 광주내 요배 송부지 강유치약이 개기샵을 쓰기. 재산캔서 렉시라 유기리.
3: 레시 구쇼핀서라. 키랑게 그제스킨죠.
1: 하하시 갈르지 위규기 미 상매 신도와 켄스 카딘 광주를 소니여 봐. 제사마 신이 요르베 아. 도도니에 코드르 총부디 장게 타베 카딘을 구부 충자. 냠레 칸다 켄지 샤브스기. 타이나 장원의 롱데 양주치니 계자 쳬브다.
3: 냠레 카디 좀마다 레집 오양게 주브리 시마도 안저디 제코 파신 그제.
1: 하세 다준. 장루리 세브다 락시 케브체 소소 레머닝 점데 제 차고 제토 자마도 조마다 오야나르 쳔다 하수 유네 총베로 구투 마시 탄데 총스 용다 냠레 칸게 미 상메 장 딩고르다
3: 구셔 핀졸라 딘제쇼와
1: 원나 다주 녜라레 게그네 수치야 유 자 쳔부 딘제시 다리기 견제드 샤제 장루 용보 그서 유비 신게 유베
3: 어 나 저 냠레 칸 레숄더 유시 Nye maang taaje, nyam lai khaan la maang jay thubi yin ngaa lai yungpo mkri. Kanda khan jay sje ne, kirang ge duib le kachin ge to.
1: Thari ge kienji de jub saabe je le, jay ge kienji de khuwa yu me rang ge samda be.
3: Ngaa to di yub kore kame zeri, jay maa dagi dagi chigi.
1: Haa, zi da chun, rang la kadean taaya ge, lenji ge shirab du. Do sje nye me geje de na, rang ge juan taa de chusir zhug ruba. Ya me na, ngaa su socha le ka shio. 다리라포 튜돌 제그리라 자이셈제딘 제 체우마제 탄데레도 시라게 척거다 야미는 삼르스던게
3: 기나저 소달라 나 나로 보고 여자 보고 다도 체우시
1: 보고랑게 파마냐르 주다 다거서 봐 랑어서 소자레가 요나 다리 된차기 라포 요리라 차게 무이체 뒤신레 니스다다 시그리 다리라치네 파마도스 제 돈에 펜스 도르 봐 디야고 말베
3: 쟤는 다 화지 了 라지가 제 요새
1: 랑 카덴 타약 창무지 了 락세 야구 요사 간다랑게 레게 야구 쟤는 다 화지 了 듀기 라스난다 요마지
3: 망고디 쟤라
1: 요르다 응아스 소제 손 지찬의 야구 요시 마세 응아스 소제 쟤부르다 티미 겐수 총수 냠레 칼라 총댄부디 쟤 매바 키시 레우다 악토 총라 매부차는 냠레 칸 고개업 쳐쳐쳐쳐 ngazu zhege ma da ngazu su zhe qian bu shi du shu qian bu song sa guo ge qiu qiu ding zhe yo ma da ran ngazu su zha le ga yu ne qi ma ni sim zhe qie guai mei ba
3: zhe de ni zhuo me da le qiu ou yan le ngao tu de ge su yu ke lin za bi
1: qian de qian ji xia bu bei
3: qian ji de xia yu ma shi
1: ha la ni ke qing ma shi qian ji xia mei ne nang da yu ma da
3: yi ne
1: 我等到重尊那个中门所点他的乐谷雨让给地库内控诉点他的乐马的呗日不将的所以呢三国你送的是那南大美不行个人连不得说可是乐不以呢让个土水出来的那提听杨姐让了谢亚的那所以解答给让给所有人们下过切土北马赛他也贴了枪

0: 주마.
1: 응.
0: 장구시에나 총배 나라저 카데를 가버틴 저 지금 삼삼해.
1: 평을 네 삼도 당장 등규. 이네 탄도 네 삼바 잘라디게 광저조 매마체 게나네 튀제 지게 기거 망고 좀 도치긴다.
2: 허시. 장군의 삼표배 비시.
0: 삼표자 체류 과시 변을 놓지 권 차셔다. 나라저 카데를 총배 가버시 그 스승 부제.
1: 다제.
0: 응.
1: 年三八, 看见所着住所呢, 然产生前会记得, 记得呢, 咱别所着的, 恰似让我来一样去的。
0: 我那是为什么?
1: 我也是的。
0: 钱特别?
1: 钱子啊, 修别不得, 谢谢你。
0: 谢谢。 哦, 这么做, 我做看见多啊,
1: 这。 惹不起的。

0: 야, 랑에 가세비.
1: 아세, 랑 가르치 가세바.
0: 랑 가르쇼 되나, 배진이 줄라다.
1: 아세, 니 셰화라 차부치 파무스웨.
0: 어.
1: 냠래 칸게 토니, 체디 겸니. 나서 카데디게 사무치 바샤.
0: 어지, 쟤는 조선이 니게 고스글비야.
1: 제사치, 마두에다 니랄 셰호.
0: 요.
1: 아세. 카데디게 추바제 따스호르 데미도.
0: 괜찮지? 냠래가 알아서 사업 좀 줘줘 봐. 티브 그 데스 겹이나.
1: 제사체. 당가 샘제라체. 가르라 쇼이나 생비.
0: 다이나. 뱀에서 다 와카시아 갈래 겹디. 동세르 봐.
1: 제사. 다리 다 좀 고소나 중국 망 쉐퍼샤. 고소나 차기 머신에 야고 매 봐. 카데디게 존제 용보라제 라는 생보지.
0: 제사체. 别다. 요지. 저기 참아 조송 담으러 봐. 돈돌이게
1: 다중게 칸에도 시행미도 이내 모랑게 셈나 띠띠 강르치 워시
0: 달로롱도 자야든지 그제이나 띠고라 자스러하게 쇼조 숨기라스 시시야 냠레강 소 야구총제 저시티 리윙구르 삼주 다데 안내 주디 제시라브지
1: 老화 띠 그두게 내 쓰레
0: 야 더다디 니에랄 제수 마슈야
1: 용아
0: 매예생게 띠고라 윤차디 접주카 쓰여마르베 자네 보안이 망고치 시시야.
1: 쟤는 단단 그제도.
0: 단단 낭담도. 자서로 알리스 전부터 제라네. 매일 생게 탁주 두.
1: 말이. 나 조마 샘제도. 뭐라라 포도 딘제 포 없이. 제사 뭐라. 아디 아유 생비.
2: 지, 네게 고독해. 생긴가 육시하지, 교딘데 주니 여드베. 지, 생긴 고독해.

0: 这里开店的没人给他买账，俺做人是心毒嘛的。
1: 上海就搞这个，专门来心毒钱索的。
0: 别说这顾不要，听那吹牛，现在点头话是，你叔叔不说不打这个嘛是呗？俺是难听这也不行了，开店人大半个年代能用去。
1: 让俺是来喝酒的吧，你送俺是来歇会儿吧。
0: 俺到我开始干了又不懂事儿，是不是？给这停车间歇手嘛是呗？
1: 上多是看看对的。
2: 连接欧阳，我一定按最连的用过把戏。
3: 阿姐，叫车人让俺引呐。俺也听见笑死了，大姐对我这样引不行，听这引不行，你也用嘛是吧？
2: 看到我的连的用把戏。
0: 连接欧阳，你老好就是懂的。
2: 是，我就是懂的。
0: 呀。
3: 从军送别那年，金嘴金嗓，刚刚去学习，不过你拉不着等过要什么？让这个拉爹呢，恐怕有样要些。他这肯定得给了，用个资金跑不是吧？马世斌，
0: 连接欧阳，唱过些呢。不过头脑啥不是牛花三的，牛还没没。这的，奶奶给我们送东西，倒是忙着些。
3: 阿家人个马自达拉着崔院长，我的个蒙古马世，怕领导。
1: 连接欧阳，我做鬼都没过，凭借连连用嘛是？
0: 车人，没啥差么啥感觉？俺我呢，那路嘛是严肃了车的。
1: 连接欧阳个，唐多人开店牛队，凭做了黄金诊所，让给啷三千两百吧。唐多俺做装修，你们俩看了刚开车队，让给马队偏些些的，让米那鬼么多，唐多还是三百元啊。
0: 俺这些些，鬼面呢不可能说啊，俺做能么这个还是啊。
1: 连接欧阳，他想这些事。那得我车人给先把这个事，
0: 让给先把这个事哎，这个人生意不好，投了三百牛鱼，我就去打。
1: 去了干什么的？
3: 那这些，既然你还不是叫我马氏，你也尝过些酒，我这个装作来几杯炖药水，他的年纪都有两个面是药水，上面身上写的就是大年饼，啊。
0: 钱呢？咱们也是自己人。
2: 哦，连接欧阳，也做啊。
3: 我的个，落地不进伢队，我，阿东多两月中英达。
0: 这里。哦，没事干。
1: 连接欧阳，你没事干。
4: 小车人，来了，咱们小姐的雪达。小车人，就叫俺那个让车姐聊到水。
1: 中吧，就到哈里雪达。
4: 俺家大娘肯定得做木头子，就叫俺你身体不缺那么巧。车子得光明到西域，得看上眼了，可色兵的。
1: 不是，得我得连连嘛是
5: 联系。
4: 连的。
1: 哦，俺你了，我啥去？
4: 啊。
1: 他那小个连接欧阳个，我过我们三都接去，他都三都对，我你开始经济，我哩，中吗？他准些个的，可里可里都对着所在，其实没这边钱有呢，三些忙去了。
4: 叫人三大忙差着，他准个开开始送都，我等俺大舅叫个，去你可收钱兵的，怕连的。
1: 哦，组长组长，我等下连领嘛是，等到现在变了，俺连一下主意。
5: 好的，
1: 是不是？
3: 中吗？
4: 啊。
3: 挂住啊！
4: 你让菜还用笔？
3: 我再接个这个。
4: 想给我头皮等预备。
3: 阿姐，我不用笔，自己写信多啊。看到团大订我们这么多，上街辛苦些。我为蒙古买，现在难得多些鸭皮。
4: 团大的，我带几只麻雀还得呢。
3: 我们现在装修来几不算账，准备早绕过去过你妈这边。
4: 看到我开始心说。
3: 地上去到小马市，屯大爹我这头就去偷吧。
4: 屯大爹，让叫我给捡起马这，马他来俺要着吧。你让你们都捡起着去着。
3: 让什么给不是爹通对面多了，让来什么这送对面多，轻松。
4: 其实让给俺妈些呢，你今早这日些给吃个钱，今天让我给这个。
3: 我你娘们来接老母不住去，要我三平这吃过也土的。让给见到你也见识合适些啊！
4: 就叫俺给钱呗，屯大爹，俺今年都会捡起去的。
3: 啊，是，大屯大爹，让咱们这钱嘛是，你来装。
1: 간다 갸셰 동셰체 가츠셰네 장게 오양게 호송우 가츠제메 셰메도와
4: 오양게 마시니게 추바 치투바 간다 치숨시니 요리
1: 어지라 무모고디제 장가 뉴뉴 말다 나라즈 무이드나 티니 르구시 녜라 나르기 부줄러 더도 나라즈 가데 송데 총람 신다 세고비 다중게 아주 정수나 그 비밀 뭔 걸로 없이 동세치는 용구 마셔봐.
4: 네 탁신비. 이네 고바 송가 조래.
0: 레치브 오양. 문에 미야 호스도. 제디 틴제치야. 먼저 정수 지고 체도 싶베.
1: 디카스레.
0: 네 컨제스테네. 틴제치야디 좀에 체도 메저 승기.
4: 아치 아치야.
1: 니에데나 바상 야고도 로디게나라 잔루지 심지르샤
4: 아시키라니 니에즈 날심자 마시다 바상은이 여야 여마지 오야 나잉은이 여야 여마지 미즈 페이교를 요원자 응치마도 페이로 두지 아 따디워 시행매 근데 저오래 치니드 칸요 오야 난제하 치노
1: 머리
4: 키란 예니스요 마 죽인다
1: 야
0: 아 지라인 마 되다 되다
1: 보면 뒤이나 바삼 고르셨다가 룽치 바삼 고르셨다 룽치기
0: 장가 중문식의 경고 선장 수지 칼레닌 마리
1: 처음에 마셔
0: 你也听着去马上三十个月的
1: 啊对瞧瞧瞧瞧瞧不出路的

0: 슈기업 아 슈기업 치 아
1: 암주 왕라 도와 등이
0: 암다 정말이 슈기업 아 흘러치 슈기업 시
1: 암주 왕라
0: 슈기업 시 아 암다 마치 피해 슈기업 시 아 슈기업
1: 암주 왕라
2: 김재 총수
3: 김대부 총수 뽑아 먹으시야 您这边是多，不是要贴的。
2: 用啊，走。
3: 贴的。

0: 다다 오야나게 주고 된비 신주 뒤쪽 지야디 녀디나 인지 제국이 뒤고라 녀 김제서 수도 오네 신주 시라세요 다다 삼던디 서주 마셔야 치도 녀 주고 된교 나도 총저 레시비 니치니 소중카 디젠시 두무조 꾸노치니 참매 두무도 신주 나수시오리
1: 没人生给全国的要求来对送啊我没退役我经常做没退役呗没退役他在哪他在哪啊撒过空吗我最近虽打充满所点过钱的就业点过这部的像个秋千脱皮下也来那么的我是缺个虫子虫子无缘两个主持人撒不得的哈哈哈哈我懂啊罗秋长和谢连个钱币但也呢你也是给不人下
2: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这组的规划已经能把拖欠了收益。你主力多级连接自己连的，我组中最你直接，预计前途被马赛，全部难度，各图不起劲了。我组全国中组的体育家，制度点不起了，各组不起劲。
3: 哦，
4: 杨先生，
5: 杨先生，
6: 谢谢。

0: 야주
1: 카딘 요게
0: 어 뇨메 제만 용이다
1: 나지 라고 탄교시
0: 어 뭐가
1: 교아 젠지 마셔 아
0: 요
1: 봐봐 봐봐 봐봐 같이 가요 봐 봐봐 나게가 다가 용산 삼아 줘
2: 봐봐 젠지
1: 마

0: 키링이 라차 요지에 디자 제이 디 비시디 냠라케 안난주 콩암네 촌자 충디네 디따디유 디가 숨겹치니에 다 케메 디유나 나 디기 토프지 탄더 니 디장 제기 저게 나 디기 제 토우지베
1: 제토바

0: 딱 따지. 샹랑아 팅탕구 투두. 손나 근제 추.
1: 팅탕구 투두 에. 남주 장시수치. 스마는 시르시야.
0: 장시에는 나랑 팅탕구 통두. 통튼 되면죠.
1: 아. 쟤는 제일 장게.
0: 가소제. 나저 룽베 포메 팔 가위는 유브다. 맨은 맨 시어지.
1: 예 신스. 삼시 투기. 이내에 대나. 샤르 두고 통수 성비.
0: 가리이너.
1: 띠엠지기 님디. 나마 제부디 제지. 캉보사베나 대야 모충자 두고 통 마시베.
0: 샨디다. 캉부디나. 샨롱아 스띠엠지. 나 디나 찬스 깊이 충자. 문에 가부두.
1: 야주.
0: 야주 렁마지. 타네소. 나라니 님도 갈리 깊지. 김산 경규지.
1: 응. 네 남이랑 칠 때지. 샹디기 톱 채죠.
0: 용아.

0: 바베 셈나 깨지시오. 좀 찬스 겹사 나이네. 로데 못 찬스.
1: 디
0: 다 좀 찬스 겹사. 장게 삼데 그 마지. 데데데데체 포무치세니 소아야 오제규. 하라모. 바바 쉐다. 주조 장게 셈나. 미큰저지르도.
2: 어. 삼더데보다. 림바. 접종아.
1: 저
0: 그 조마슈. 장게 주조 바베 셈나라. 디인다. 경고체. 배랑아유. 니그도에. 진이 충두. 토된게 딱바랑 젤라 포그지. 제사랑게 주조게. 토된 대가 친제 총수 용고버다.
2: 아니, 네 니기. 급디디, 네 주저게 콘주 나기 고가제 디에서 토된 시다 취지 님니스 돈요 마치.
0: 토도 땡지. 어, 스스다. 럭지체. 토도랑게 주저게. 버든 콘주 나기 고추디 타가라 마오브리. 디네 학부 챔보시 챔제 고추도 없죠 로니. 흑세다 쇠쇠니 조추나 사브르다 급디디 랑가 조조게 독스제 추나 촌대지라 고추디 추 알로게 토브르다 랑게 통도 랑가 조조 접종으리 세예이베
2: 급디디 지조게 고추구마 구이자 바바랑 롱란다 취제 지조 총주나 티송어 广大, 지저스지나르科技, 罗女有马西?
0: 哦, 스지나르, 흑색나르, 哦, 흑색나인不이다.
2: 아지, 스지나시?
0: 흑색나르지.
3: 아지, 길링나시.
0: 哦, 마지, 让给你的挪下.
3: 나가봐可没,念心个是吧? 디두르흑색에, 조마가봐유자, 나르흑색님도잼자야가매.
2: 지저, 디두르흑색에,
0: 让给조마가봐유비디. 총수미 상매 싱그지 이내 조매 라를 가봐 매부대 총수미 싱그르다 아 바사 바베 라를 시에오 포초고 세니에디 다 슝도 슝고시 머시네 라나 도지 부르다 미통조 제로 머주
2: 당시 포멸지동러 우주계획 요마시 머신에 좀 랑 나만 용바 차차니 키니러 디기 토크 마지
3: 라가 가시구요 오지 등기 장게 수련보다 접종을 있으려 봐
2: 바바
3: 다리 이리 때리면
2: 바바 나 주마 용기
0: 바바 주마
2: 준 맨배
0: 주소제
2: 용배 바바 나 주마 용기
3: 주소제 드리는 알로 용기
0: 아들
3: 주소제 주소제 주소다
2: 나 주마 용기

0: 난가마. 야. 근데도 개잼도가.
1: 진우배 야우지. 아.
0: 고니 보고져 봐. 나롱라자. 라프티에스.
1: 수수보리 나고티 제슈지. 你也上了谢我 大华不生不上我顶这次日 我吐不这么多顶这苦花情日 你也不你也拒绝我去
0: 那干嘛 是你让你个军队的马端姐 到了给我这时候的
1: 勇啊

0: 도지.
1: 어시. 보르토랑이나 아라토니 되쟁아 도바세가 요베.
0: 란테다. 야즈기 란츠 난가 아라돈 모기브치도.
1: 나 모기브 용고쇼. 왜? 장아 고다사가 요베 아.
0: 보르토랑게 계세든지 세기나 나 주인다.
1: 아세 만주다 만주다 아체. 보르토랑이나 티지니 셰다가 롱랭게. 야 되다 되다.
0: 아, 잘했다.
1: 아체. 왜? 가르치유 아.
0: 도중이야. 알아서 담디니. 진아, 보유네 구샤. 야. 들은 얘기가 알다.
1: 형아, 쟤네 들은 거니 야 오시도도 아.
0: 야, 쏟아. 아. 야, 돈다.
1: 이다. 알아야오도.
0: 니랄시오. 나무볼무 쇼호라. 자시스 유파샤. 시에 점을 근제이미. 니에 켜는 싱금에다. 라겐 아참여시바 개성미도. 나 미미수야 하지야. 미미수비나 또 약제사야 요르바. 무부나 리니. 태무탄고.
1: 박스마츠스디아지오네심블라니니카베디시지강송아아老黄为了西魏进驻大捷罗马国岂不知看就萨对军多年年日夕命途乐贼穷啊 나원이 샘띵내 가보 용기 재상아서 폐미 말라 길이 능신기 법샘 유협에 띠지가 소화시게 도우지
0: 다그지 예야 랑주야
1: 나 샤루 차고유 나 샤루 차고유다 네 샘띵내 당라 토체나 슈이 예 심딩네 당了토체나 슈이 나

0: 미디니 예니 수이나 고고수수 십시기
1: 제자 오더제 럽치엔 가메죠
2: 오더지 오더지 오더지
3: 오
2: 오라 데이베 너니가 대다 시에유
3: 남자 딘 제체 내수 칼라서
2: 너니가 등기 리게비 챵라 쳐부규라 메즈 고가 주디 타부이베 미니 통주 라괴나 규과히샤 딘네 요야시다 제우제도 도스터디 제우디나 멘들로 유브자
3: 멘데
2: 제
3: 세부 통주메
2: 세 통주
3: 미카세도
2: 미니도 미니 제도가
1: 제샤 미니도
3: 어 니하고 스키니니 로주시
2: 제능이 니 주의다
3: 요요
2: 어
1: 저 미니도 숨도
2: 미니리샤 니 세 통주

0: 다가드.
1: 야, 미도.
2: 여기. 도저 도저.
0: 다가드.
1: 도저지.
2: 아, 겨우.
1: 지금.
0: 다가드. 다가드.
1: 제가 다 유수.
0: 다가드.
1: 다 유다.
2: 유에.
0: 다가드.
1: 도저.
0: 다가드.
1: 도저지.
0: 다가드.
2: 이제 녀.
1: 도저.
0: 다가드. 다가드. 다가드. 다가드. 다가. 다가. 다가드. 다가드.

0: 허지,
1: 봤어.
0: 주린이 올라. 근처 좀 쏘. 간에 초신 터도 돼.
1: 저거함이 누가?
0: 가시나. 꼬롱의 겸예 승바치제 종부디. 종주미 상매신 세시.
2: 종주미 심지워게 지야 마시. 미디니 심투여 마시라. 방다 신다 매자. 주린도 지라 니주디 김베 종부 세세 두 마시.

0: 화상, 같이 봐. 너랑 쇼케치 세비.
1: 라쥬 샘부터 왔지.
0: 랑 같이 했어.
1: 네 아빠가 같이 총부지.
0: 걸고 있게 네 티가 주디. 네가 나서 랑지 총부지.
1: 비게 지대디. 수동부지.
0: 제가 주니 측면 통부지.
1: 측면 통부지 부지.
2: 측면 통대 하세요 요제. 동주 비 측면 통대. 박부제 도매마. 박부제 모두도 배할 도제. 동기시야 매자. 무시 바와 증반시.
0: 바사. 셈림다. 구림시소 응원시 바오 힙에 니슈게 오시. 디디엔비르다.
2: 빠이구다! 예뻐라 슬퍼 무채 두래

0: 아마 아마 삼고 향자 오양게 시가 비스 향자라 비다 향자라
1: 제스티리
2: 제스티리
0: 디 아마 삼고시 나주 정수나기 위비투 사실
1: 범어 대셔다 明了卡斯语，
2: 也明了灿烂斯语，
1: 灿烂语。
2: 嗯，
1: 罗克斯音吧，
2: 罗俊音，
1: 罗林华主语。
0: 想着了，灿烂旁边你听见人你接触不是，拿了他的莫拉里有马达了，苏格汤古梅子啊，重组的昆尊内对他去区别开始。

0: 빠져. 왜 그 새끼?
1: 성찰아, 이게 뭐 느낌해?
0: 맞죠이다. 아무나, 쟁우이들이 기라냐슈.
2: 성찰아, 토지했나?
3: 성찰 오야라. 나나서 퇴장신다 시가 되도.
2: 배우.
0: 쉬고.

0: 조지라 차비
1: 오야
0: 거스슈미다 거스슈미 조지라 감사
2: 감사
0: 감사
2: 감사
0: 감사
1: 오야 정서 체제 근제 충소
0: 돌디나 유고와 폐외지를 루이 체부유
1: 용아 랑게 딘제 시에는 알로 대송아
0: 피 조지라 피다 피다
2: 피다 수지 올라 딘에 피다
1: 요
2: 딘가 주 정수 다르게 김자시 다리 닐리신 얘기 뒤김 고슈시다 피기 다르게기 중국 김자시 뒤김 니가게 호수시라 치기라 갸치 슈시 딘에 피다
3: 다르게
2: 양피다 키라시다 딘주 상마 안주 미리 개주 된배 근처 경하시 뒤주 가지
1: 강고체 세도와

0: 야비 이제 리샤르도 야쇼다 야 감사 감사
1: 됐지리
0: 라제 마테브지 피게드다 란데용야 삼컨트레스 고쇼 아
1: 카주다메 텐치디 데리 제우제 마비치
0: 카주 제우스다 카르비야유 손은 충사리 제우비비는 조선시로 말베 아 머신이 나 유고리에 진로 손자 고네 장구지 찾기 전 초 가려야
1: 딘데이니 드시딜리 스기다
0: 야츠
1: 나 드린 데 요지 란다 튼다 시트도 쳐와 삼주
0: 쉬다
1: 니 라마게 코스 퉁위다 로디게 나 사베 라치 돔지 라마라 의교 텝스 신예 와 삼주
0: 저와 삼구지 오늘 저와 삼구다 전다다 라라고 나 응 같이 유나
1: 나 탄데 락베나 치니 신예 유시
0: 你需要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근데 또
1: 아, 용마리 용마리. 디디 챔 삼부 용마리. 랑게 나 디디 시 삼추. 나다 샤우 유샤기 초외 주주 몽구체 당고 친구도 마상 나 다레라 치네야 요스버. 체자니에 다와 미르모리 커서 치야 요시.
0: 랑게 다와 미르모리 커서 치제 그쪽부터 싸프야. 도도미 가줘라 로버치 도우지.
1: 你 nga da lao ma ngui pei ju da jie qiao wa de zhu guo sheng di luo qi na le mi qi le mo de ro qiao qian mo tu ni qian du
0: zhan yi na nie xin ge yue zhang ge nian wei pei ju dan de yao ma shi zhang le yu guo ni xian bie la ge ran ma bie du qi nie sui tu zui le nie de yu guo ni xian qi ga shu yong de ge

0: 다시 내 죽지스. 아무 텐도 요님이도 두스테디 드린 요님이 해보자. 으지 야 으지 두스테디 아무 피해보자. 두스테디 아무 자존 십제 남을 빈태면 줘.
1: 가지 매대 탕락샤 도오더 꼬마게 필통이브리 도오더 꼬마디 룸제 캠메죠 댄데 잘라 꼬마토자 댄데 거즈네 내게가 용부시
2: 베사샤 마군치면 최저 지실시 송기 매도 봉부시 성금인도
1: 가리
2: 장게 시피 시가 주다
1: 나 저기 매도 홈디 감탕부나 유비
2: 배지 마군치면 토니에비인지리 장게 시피 시가 주다 나 내가 유
1: 영아 얘러 미토 고민이 되지 탁주지기
0: 네 메도 탐어 퓨지 나래지도 좀 해지기
1: 막불라 막불라 막불라 막불라 야
0: 가르쳐가
1: 가리 공슈유 야 너는 저러시 이게 맛이 진행 때문에 막불 세면 대체 나시 맛이 아지 막불 채모 네 자세 고군이 키라 예쁘지
0: 별아 진주 라카 좀 좀 마시시 딜함을 채마 하수인겨다
1: 하물라 가보시면 말베
0: 하물이 저도 딜라 두심 상을 하물 네 강바 승승이 되겁라 자수의 집제피 네 강배나 두수견러나 더 너가야 탕구에 낙샤 이내 말리부터가 코티에 사샤
1: 개야 가리이나
3: 딜하다 미님도 대면서 채우리
1: 셰프에게 기라티전 용유부 시부시베
0: 셰프에게 아까우치니 요마리스기 다비 힘이게 항상 오수기
1: 거불심이 뒤져세고야 가리이나 나오는 주니라 시험구매죠
0: 딜하무리마도 거불심이 말이
1: 기라게 라며 동행 오므디 키조미두에
0: 승기 승기 라탑시 가리유
1: 스니 나니 진짜 나도
0: 여 아무탄도 마요야 가리이나
1: 미니게 고집 대비나 댄데 거부심 주도시 이니에 치부틴지에 더 너마 요야 가리이나 더가 밀립 더무주 결하고래 날러 내주게 두에
0: 야, 미지 도모죠.
1: 다원어 드림이 요니에 멤버시.
0: 야. 하, 계속 다들 뒤질어. 다모가 코디를 잡으래. 야. 불 따지하죠.
1: 지, 태도.
0: 어지.
1: 얘가 돕소 잠을 겹샤. 이니에 미토 예민도. 기운이에 되니에 조민도.
0: 켄사, 권에 되니에 흉모소.
1: 다원어 미예 멤버. 마시, 턴도니 그지 요시. 대미도. 대미도. 대미도.
0: 라게 하모님이 이치소야. 오지, 턴도니 조지가 샤베메도 하모 희신샤. 다시 뒤 하모가 탁 내제브다.
1: 대체 송유시. 디나르 커비기 마셔 봐.
0: 어디?
1: 어디? 저기 할 줄이.
4: 까까. 까까까. 까까. 까까까.
1: 자, 지지 하면 되는 소리.
3: 딩문의 인기 말이 차가게 개그댄스 겸래.
1: 동스타디 자가 지지 라면 입으시.
3: 라면 지지 자가리노.
4: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1: 다시기 자가친주게 키라한테 고시라치기 키라러 차로 쉬고 사부시 기니에 키라코 저뒤에 기도시 배치샤 어찌 어찌 마불라 마불라 제부수난다 제부수난다
0: 변로 친주기 록한

0: 내초의 뒤지 저블리 양진의 뒤비 문디 카토 양차비 하세 뒤리 기자 신뢰 누강 변종 예나 누강 뒤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뒤에 변종의 냠도 뒤지 토비 피해제제 뿌리 중국 신뢰 누강 변종 예나 누강
1: 不过面对十个月，
2: 亲手买来不难了。
1: 这边面对十个月，看叫你们开发动荡，你不得参详。中国国政界开发动荡啥吧？哎，开发动荡，千万莫说的些。珍珠糖，年纪性别基本结构。珍珠糖呢，必须用，统计用的年年菜有根做，也从俺都片面，一米片珠糖，年年菜大根切成片，年年菜有根做，团南南路，年年菜给年团给，哦，进屋米的瓦糖，羊肉米的瓦，年岁也不米提拔送来，级别参龙糖，老中拿兄弟提拔来塞，闽南的来给女菜马肉炒瓦糖，点贵。

0: 인체 지보 차도 커요. 제마라 베랑숑 중단 냠도 흉 냠된 당 린 냠데 시니 챔피 니바 된토 제예 데비 투아 당 샤타 데비 도 쳬바 시니 랑숑 튕콩제 베셔레 된 야보 저지 용콩 사치 바동 창괴 당 추창 즈니 베제 시 비소 제케제 탑주 라다 된초 팅서 시디 베제 랑숑 튕콩 더단 당 용콩 바동 창괴 당 조진 샤죠 조람 시니 폐지제 넘버 48 협의 야바 저지인 장중 팀콘제 조제 리스톤니 제카제 난정 가친당 망이지그 셰비샤야 망취 레이게 소제 조정 길린시에디 베제 망이지그 조진 샤죠 자쇼 샤지인 先看了 송슝당 라소 용화시바당 사히 뇌체레 초디 주송 셰제 흉내자니 베제 先看了 송슝당 라소 용화시비 레이게 가친라 자쇼 셰디 제카제 실릉 제장 조진 샤죠 군디 동제인 시딘비 베셔라 샤휴체라 동네 시딘비 베셔라 탈람 자체 동화당 재정 중괴당 신칸 된자 사시 된자 소 차쿵제 시딘비 베라 샤휴 주바당 베종 조정 능 휴네 레기 편지 야더 동주 인시 섬바시 장쇼 중제 우티 공회 자당 딘바 자칸 나리당 자탕 규제 규정 연바 연정 중국 사시 다제 규제 규정 연바 封镇 여 장쇼 튕쿠 부예 우친 시정 향기 총더러 휴예 바시 这种的人刚用的就要当美军呢云南行军丽江中切云龙宗酒店中带的这月酒店的加送安许行军本休酒业车休行人比带休建议中呢西路街东国家安居旅云北本地作休引行三年的给忙错当年去打比在外三毛一把当三着当卡尔马所解体呢偏情柔然协的本休以经着动作忙也藏不协定月
1: 俺自原先去接受了你，妈妈我姐在外什么当，没得本地先走了，就俺心了呢。若托给俺朗布尔哥多巴比，冷矿中的职员，他怎么去？国村党名字三着街给把可能都学习，没日日加拉加马加起拉各地，杨三位拉拢给我当，对面那在职员。 大家呢，云南行街丽江中街玉龙村决定中的路线中的家，拉过错向当铺人，今朝嘛徐永伟被选两部下头牛街，你的呢，我最色彩当铺的。大理北镇仁兄军火器村行动中的了把，心里各级各级新作业把当，的呢，拉萨把了心里接通中家拉赞月，的呢，西路接通各家我就落，中国妈妈今朝嘛。 唐太妈吃口鸡的新年饼，大学建议中的内部都选到。德格人南哈姆尼，家庭南郎吉郎局当，从端街中的各级黑家人多。陆续中去拉过初中个支部书记陆子东给。德格人黑马家庭南郎人，云南里边拉引进的内中国人，大强振着拍击心脏，浪得了。
2: 若得得不面见，若肯面壁，三块八了送八当。陆子东给德格拉对于人部开门中给门部兄长，等这七八日，年末腊节，清晨嘛，被休息给若把新娘到去送八日。这就决定拉家龙根西边，我最近的中的团结学校，大学建议中的当德格人这娃什么兄弟。
1: 丽江中区与龙总军队中的党委及委员严小平给，大学建议中呢，决定了加送县下学堂等于人员及中国妈妈建筑马格本地县一把党，因这么久便衔接云开本地黑家人及送把人，军队中的阿里中区丁玉中区书记陈学忠给，爱巴拉基前拉陈社学堂，共表了唐宋朋友约，大学建议中年多表了这就兄弟。 白把七月拉子能个人，你把拉写作人不拉丽江多，马在进行个加绿参康多，匆匆难多，给对对拉萨的人吃了，引拉匆康院长，把拉白都东多，引他怎不写给空拉不愿领多，等这兄长本地把拉开始了定学习把当，等你大学今年做的年多，不拉特你把的平多。 给对对，巴拉吉白多错，还将脚本多，咖喱还将卡本多，你代表各种用条件样，都是太这么多及送用些送白纸。袁小平给大学今年中呢，军队还有八位真素看多，我军大学前后还八位军校各方毕业。 དེ ན ཡུན ན ཁེན ཅིན ཅི ཅུང སེད དུ ཅུན པའི ངུན ཁེ པ བའི པང སོ

0: tapsi kengru shi jie ya, yiran ki kakdum lue mi si, ji eri sinzin telen pu jie du. Jizi nishu nin eri ma ki, ti nin, amen chongkong jo wu ma se, yiran ge tar ge we, numkor jik zhe ju tupata. Numkor ti kacho gyur gui bie ruo dun yu, ji eri zhongyang mo jibu jie du. Ti min, yiran cho ne, jizi nishu nin, le zui bie se, yiran ta, amen nyam le chi bie ga yin, zhe yu ge ji chile li kong ta. Tungur chene, dinja lamsu chaza shiksune, hormu chi, choka yurin dinja dini yungu gerin che yu. Yiran islin, saji choma yitinin, debi chuzu nirshi na, numko tan tugam, tishin, chongju chuzi nirshi zachu, hormu chi choka dwe yubri. Isre gesu ma ki jigeb chubu, jami ki, jizi nishu ni, isre ma taja, rinpo toshu ki tamja nambashi yin, tubob ki pige tela chaji angsa che yu, jichu yubri.
1: 주어강시바 열두기 퇴직니부임바탕 급디르 열두주리 림신 민규
0: 성교고 주토 안나스냠토 퇴직디 냠난탄 돕쇼르 직시드
1: 세블롱기 니딩구에 나바티니 퇴직디 갱냥딘비 진앙시 페버르위토니 데버시베 르무티나 제줄 후주기 주어 강 퇴지 걷기 남은 것 같이 주어 강의 퇴소 로도 민비 퇴지 인신 깨문 민주 민자양 정리로 우위 남두 제치 주어 강의 퇴소 고라 메쇼롱 슬로미 더디에 더고이 템바타 놈자 주고르기 놈자바 초딘 콜루 신주 템바 저어 관계 뒤수 레지지 레치 레지치 오양 중국외 초월 진비 조심경 수디 레통이 저어 관계 뒤수 고니 구수 세단탕 강삼 레라 제부 민바쇼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베
2: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네 정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4: 자나고 야구지 체리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수디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수야부지 링기
3: 자야 오스차사 또 세야 초코샤라
2: 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브디르다 실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3: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5: 阿玛拉的巴迪文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兰体给科布洛车卡追韩立方从康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机而新别铺米地通体色兔参不月别肯对地拉恰托心真能米贵体为比利克丢进银别不利之高堂催米落吧
6: 家前堂配件扛起刚度群众脸部油拉能量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哈江差不远罗杰帕车吉尔新别铺米推通直到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这人安住罗杰帕车他们的安尼连巴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莫拉里亚群众的安尼苗族我内的肯定的都是大家中
7: 对，啥子叫做的这个车都是大龙男的，对不对？
8: 对，我叔叔做完了。那是，养我叔叔做。现在两把的屁股都没。到底好放还是放了？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那是那是。韩国的那剃秃了，不要洗大多。对对。他我都恐怕也就咱们养羊毛修多。那是。啊，台湾讲俺那做养个差不多，几个人进门了，我那两大用是人民多管。
7: 但是那两把的给俺剃秃多没？
8: 还是把子啥子啥子呢？
9: 他给人吃个铁丝的嘞，培养一个人。那是那是。
5: 我很高兴你看到了，咱过是。那是一点点逻辑吧，对不对？
9: 我
5: 都给人家吃不到个冷饭，听他说，你给人家添个培养。制度卡巴，两国的国际，处处接触，处处接。逻辑派车，你到你是自助旅游，而新别普米地通体，色土参不月别。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라토낭 로튠맨주 진이서구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회시 디가르 긍지 청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도 협진 갸증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권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와 뒷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장모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을 징채라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8 승기유배 이기 봉류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浪滩米林湾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居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达国通的对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러 고미 부르웨 반냠 싱메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해라 교치시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几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

0: 어지 감사.
1: 터지네.
0: 터지. 터지.
2: 야지.
1: 기란 제자 갑시라치.
2: 감사. 기란 제자.
3: 터지네. 기란 제자 갑치.
1: 더스네 제요.
0: 엘리케스.
1: 터지.
0: 란투바 갑시라치. 투바 갑시라치.
4: 어. 기란 제자.
3: 터지네. 터지. 기란 제자 갑시라치.
4: 기란 제자 갑치.
2: 망래.
3: 하지. 조메.
2: 잔이대 용배. 인다. 더스네 제가 용과.
3: 영아.
0: 하이.
2: 하이.
0: 나 차르데이.
2: 감사.
0: 망래 산데이.
2: 더스네 제가 용과.
3: 네.
5: 하이 차르더.
0: 하이.
5: 망래.
0: 해야.
3: 你我这学空哦一和几度给几个不学何为平的何为平是嗨何为平其他这张搞不清其他这张我那搞不习惯第一年咱们沉闷了日咱们谁不看了看一个黑影公看三孟雷俺做的谈的谈的兴趣去给起过给让对外了过得去耍永安能大木哥俺让把他起来注意永安钱光不修理的别难洗
4: 구조차드 태양계 딱바키랑게 고르시유 세미레데스 키랑 장구쇼 중고와르드고 디마세 샤하그 미르샤
0: 타그리 급캡지라 나 충디네 我자쟁 샤초라 얌팅게유 제자 나 중군에 임베 산데식거도 예브리 디 나레 앞시라니
4: 디터네 구조차드 샤하다 렌즈 예브디 층거달래

0: 망래. 란치를 같이 유. 얘 나로 라시라 세빈다.
1: 나로 부수 터지마. 실로 시상 시하연비.
0: 지 란치 리든 제 제블아. 서로 요네 란치 싫더와. 차더 잠그셔 이리 쳐샤. 냠드과.
1: 땅 아마 시다. 장이 차 뒤에 비비 레응낭 담에 봐.
0: 나야 작신 처민님도 첩둔치야 고급이시라.
1: 집에 아 젠더비야.
0: 이 내년에 처음인데 초스민도
1: 알레
0: 제장 초보시지 코유시지제 쇼러 인게 장면 조섬기
1: 다그지다 쌍무디 저단 지유지 피샤 창무 개지다 지티시기 유자 지마라 깨자치야 시와유다
2: 깨자유 배탑되마 계란이 내 가르치에요 불미망스대 동감마염체 가르치가 머리 뜨다
1: 罗尼宁吉公司传不卡几列下，伢拉拢我只瞧。儿子，钱给我丢，他们只瞧我打。注意打，嗯嗯。儿子，让传不的，我那宁吉没事。马兰爷，传不落多打。来个几年嘞？马兰爷，差不多没事，起码得给他去的。马兰差几年过事多。
3: 폐진지마 차징 잡듬 참고해.
1: 응응. 어제 지마 내게 가러 뭐랑 그거 짜야라도는 장게 뭐지 치러.
3: 영아.
1: 아, 어제 얘 남주바스 나차 이세진에 어제로니이 이내 라슴제 마치 화매 소개져 와래 마샤 할래든 피게다가 친성거지 제자 어제 교정 되고 치마지.
3: 몇 시간 그 타지에 차버리디. 그래서 이제 균균치기

0: 아자 다 아자랑 팀을 같이 용봐 나도 내가 제도야 믿어봐
1: 어찌 캔저 중래 가는 안저 셔도 좁으러봐 是吧 식부 중래 가는 안저 셔도 내신게 말해
0: 나도 내가 디 구림 제조시 탄데 내든디 심주 제배가 왔다 차부다가 우지게 랭기시
1: 우지 고스 랑게 다 치우여 말해봐 용아 다 쟤는 우지 고이 드리 우지 고 탁 치우이
0: 아자라니 금제 셔세 민도
1: 나 금제 셔세 민도세
2: 달로 마스타
0: 어찌 주리라 피베
3: 이 삼라 공감사
1: 사야스타 민도
4: 메시야마 됐다 조리타라 폐도가 계속 요리 걸릴시에 초리 총부킴지 상마 빼어 사수 계란수고 대제 추다 로니미도 단도수 깊제 꾸지샤베 강베나 변이 깊샤로 뭐 문에스 유다
1: 야후여리스에 야후유 년신규유 마라다 정마지 라차라로 봐 년나로 푸다 차오 능망구유 랑구지 민자 마라샬로메 마라 우지라 휴죠 是吧 조진자오라 계란게 안전 낭녀 주 킹그지 예 불을 칸구요 마시 푸다 차오 동메 콘서 가봐야 돼요지 막봐야 돼요지베
3: 리사암라 땅다 예거구이 샤하 변조편지 토르다야다 샤하 미마기 초와르 윤도다야 치도 부도사르비기 시주 됨브지 타당아 주사시티네 타부도 퇴상 굽진거 중 어순 시귀체 사브지 시귀체 세대 야제 굽주굽 눈차 니시시승 보다
1: 조리 照라 키랑카 뒤편에 내로 야송기 내로디 중에 신규유 是吧 키랑게 응유 강해도 탁전난다 제마제 맞아 강부디 직동 국기니 썩송로 개부시 불보라 아니었다 만나마 용제 로십 좀 멘트 치스 나도 동양 내 개민도 보다 차오 동양 주는 용금 마셔 봐 잡아야
2: 아마 네 루마스타 네 세바니온다 네 치지니 시하고 주는 照라 개금네 규주고 이체 보통 피게다 중국인과 섭주게 이제 캄사오게 대상만 어저께 교치고 오래 해봐 야구 세배쇼

0: 야, 같이 가요 봐. 같이 유.
1: 예. 너도 마셔 봐. 좋아하지 인스 러브 임.
0: 미마고 때대면 되게. 처먹으다.
2: 너도 보세요. 미들이 스타살아.
1: 친친. 내가 로치다.
0: 자, 같이 유.
1: 계절하게 메도데 말이나. 나 좀해.
0: 얘 내고. 대교다.
1: 어, 왜? 다들 서 있긴다. 기 어. 네, 삼규린 고담비. 친친. 계시다. 네 초와게다는 공부미도나. 네랑 초와게다는 공덕체셔.
0: 나라니디 고마홈다 저와요 마시. 나랑 감매. 랑 수업도 된들 감매.
1: 제가 그들 갑유. 나슈다. 네 유도 단초.
0: 나 가로유.
1: 가로유.
0: 어.
1: 상 처먹고다. 나 이칭미도.
0: 이마 제유셔. 다간다. 메도는 린유.
1: 전 가로채디.
0: 기타 쳐디. 다 교수교. 내가 시험. 대년제 레고 임보. 마집치라. 샤 아르네 로용비 무즈 캐제디. 범위 야체 모송스. 칠 캬피는. 뭐 삼면도게. 다 교수교.
1: 예. 칭칭.

0: 톱지 카지 자도 갑시.
1: 제. 하인. 따라오네 랑키 폐샤. 소소네 주 탁주 제토기. 제장 갑자 구조야기. 삼다메베.
2: 上海浦东给村姑村都立住用白门队学个人掏钱了

0: 레로초 좀비 타마 체귀인 체브시 티링기 넘버딘지 나 톤도 켜는 미도 이네 무유를 균도 다야 매자 네 창매 되는 선인의 손 광한 공스 급대비 협자치기 로디게 나라 나줄레 로츠 뿡뿡님시다 치자님 쿠체니 김잔지다 케요마시 창고시에나 나 켄중문에 르통미도 이내 켄주쌤쇼아 켄주코바치네자 레네 근제지가 레네 나조 뒤나면 김잔지시 니에 로부체고야 가르도네 제가 용도 집아 이내 둔다 지유 니에 켄조 켈린 제토바 간단한 아저하인 양갸 란토베 수고 니에 대유베 미창마 양갸 초게 등이 켄조 아이 지치로 이다 나라 창마 라쿠스탄도 켄조 야추 쓰기 야추
1: 지게도 구천라 시다 대응한 좀 마비 샤스리 조디 급제 마비다 튼색 마비 쉬고리 카창매 민규 급제다 수사배 튼색 마비 창문 여고리 단독 공주의 존내 마비디게 튀가 수제 뜻이 지고리 뜻이 제부규 조항한 주 튼기기 락제다 소제라 도시 제제 뉴윤디 참부유메 뜨고리 존나 렌즈디 안주 촘라 신주 사비다 텐제 야르다야 편토고리
2: 키나즈 뷰세 십제기 구림디 십창시라는기
1: 토지
2: 네 중로메 소야르 기웅스메 이네 단도 두스다디 중로메 소야디 수이경 소단디 소시 우입자 지벨라
1: 딘레스리 수이경 소단디 뷰제 겐리치앙 창양 당고들이 지게되고 찬라 만주미 심주 사비치아데 키랑게 투구나 버터제나 쇼이 만나니 치기 초득한라 시즈나가 되게
2: 영아
3: 영아 녀하고소
0: 지니 한라 구김 찬라 피스
3: 야 피슈다 슈다 지게되고 찬라 광부 켜는 모소 촌초가 지제 롤렌 조이 다른 쪽에 최대주네 대단 틀레고 촌초스 총교관은 아주 용칸을 뛰어가 담배 맞에 도도 냠뇨 냠주시 송기
2: 디청원 상고지 제스들이 쇼인다 키나스 용칸이 피게 냠뇨디 롭주시베 맞에 캡데다 고드거 탱기지게 심보왕라게 나다골치난지 키나스 중로면기 튕기다 심주살비 탄도 뷰제 십제 차례된 수십 사고시라는기 최장 아주 화면 속배 키나스다 냠레 띵서 진퇴유
3: 더비아스 오늘 마주식 뒤 추송아 키랑게 땡초 디데나자 나 갑초
4: 지급도 구천라 키랑게 코드난 베터 능시 아주 십제제 수유
2: 터제나
3: 머리 제망 아주 코드 가르숙도네 키랑게 송자나다 지급 좀 전화게 차로는 그리
2: 제니 키랑러 도신 시승아 지니 한라 你
3: 看那组公司，那团长面带皮。广汉谷地边经过，看那组公司所从我看了，不论到出入家，且在俺做不论地带着我预备，十几年休息过去。广西那了，画面错过，那个巨人拍了，尿出啥子药水？因为，俺三西土给，俺做我家了，不论到哪间去罗斯，人手配茶，你些几年连着不有？ 是的,
5: 我家呢连着说呢，今天连续培养一，看着多。啊，这的，你怕罗姐操怕三线有球。
6: 用啊。海英，广安毕业，他就是要跟着轻松。山山多是差心的喂。看他，你啥了？
5: 로퍼스 치토마소 디르잔을 클라스타지 헐루제 되었으기
0: 로바이 상예가 로퍼스라 제추 땅아 삼토스 레일 강괴시 네 주디네 차자 특시 신다 개민도 로바이 다디 고세메 상게니 자 변조 난얘기 규시디 고세인 주게
5: 라가스야 규시디냐 하고유 티니 쇼게 지리 미마 친구네 팀 탄고도 고스우비지 상하 후청 규슈 공시 투가 수베 미마 쇼고 무주 기가다 친구 비동기 기게 바르네 캡산 톱지 총대 규기 예중 준수다 진송 켄게 소리 진쇼 주미 피지 디마세 지 주마디지 무카라 친구 비동기 리스던샤
0: 다른 무제 공수 망무지게 잡라지 고시라 잡라지다 나메나 소요시
5: 다시 니자 냥무제 개공기 규시 고르지 집에 가니
6: 你 지능 무제 킬레만 구지기 고문 코너마 왜 따와라 다치 제대로 니 구제디 키벤 코너 돈이지기
5: 다들 이승 바고 돈이 대 차샤나 미규 뭐 갖출 뉴스 파워지 메시만 구지기 메시지 사사 주주체 상미게 입지
0: 로바이 두스더 뒤 장게 변조 차바디 지소 선교 차바디 규제 입자
5: 마시네 접시 변조 지소 카와 제대로 매 봐 다른 포도 폐기 교고다 변조 풀충 대비 폐기 주디 맞으냐 저 없지 원에 시에는 개혁 변조로 뚫시 다제 고대신 주칭 얘기도 틀틀 채우지 셰마도 미마 체지 삼중위례 매프차 망초 남네 샤바리 사이 또 삼자 디지 컵티디 첩시르 쇼킨티 망초라 컵류티나 무세케 부디 신사사 주지
0: 무즈사디 머시고네 녀가 쇼크티지리 신사세오 마시 굽주 담배 로라 지빈라 무제 냠니 춘디 변조 유체 피미 손네 차제 변조 피게 큐니치 요마시 신하 하수 마시베
5: 더도 텐지 위샤기 두눔냠니게 어리 소레 퉁기 치세 갸치 줍시다 리빙 갸치 니슈사 합시 오네 넙수 참스 포업시
0: 뚜리게 세야라 게세지게 칸네 개용 의제 레튼 손도 소지 난튼 조디 의제 님과 고순치아 고리 임자
5: 라사 유디 덴데이노 뚜리르키스 차신제 디고그네스 십티스쿠인
0: 다디샤 양티데스기
7: 当中央国有个习俗，密码我刚给我在这些妥当了，兄弟姐姐，可要呢？我刚没一遍，我在参把杨家托过钱的，我在来你看过这创业的妥当钱的运用钱，给你从来我刚给做你钱呗，我刚没一遍，我在参不到别的招行面试，我在参不到给你编装文书，对我说这，招行面试呢？
0: 都过托他们去说，钱都打过来。阿姨，我谈的上海旅游车子，你就从我老板跟俺写去。可是如果让这国家都拿老早你问俺，乐不坚持啊？人潮差不多这远呢，同都俺成都，我呢路易轻松啊。用啊，落地去。
1: 你他去要我切土吧，也就啊。海英，我让你去，让俺预备去过。俺做杨家蓝土的，好的。可是俺毕竟了，中央我刚从头学兵，从头套。你说我在考虑的，具体过了些些事。我那我在村里捐钱不给不下，一年我在来个几对，年个没事嘛的。
0: 人家有的，
1: 俺让做高送特批当过来。到我这么俺做上海养了五个呢，我在顶家十九日的节，你念一下。人退休穷了，人家说。
0: 对嘞，十九日的地铁，看妈妈年纪，我在那个几年长嘛，没些些子了，你要有事。
1: 车子，去给了车下呢，我在那个车子，老家找住我嘞。 俺让子高中这儿的，他跑到上海，俺让子考进去的，中国我在开工的，你知不知？老不中嘛去，也给马当了，今嘛没事的，给些阿给偷单要嘛的。
0: 退休都是过去的事，对了，没有懂点不得，人不加教点不是。
1: 今年重修宁波，说不定给不要跟他们这样的，以后的多，一年他们这其他区间，他的两个企业给当头目多，他的两个企业给拉着托不上咋，其实没管么多不呢，刚开车子的，今年来出场新兵，他都普通了，可是个了做准些个院长，两个企业管不起他多，俺说没忙过的这可怕才多嘞，啊，这大的，喂，康子，孙英吧，杨超哎，何子康子康子。
7: Kari,我再接两个月呗。啊，这真的了嘛是的。哈哈哈哈。用啊，你多少年怕用过，我呀多少年都用。

디나 카르스 거르스나 가즈나 셰디 님라 타지 에니 카즈네 조세미 이제 올로 적잖아 조스 에니 카즈 방데 하자가 이제 쇼그라티니 페이션스 자다티 가즈나 지금 망부 가즈나 마땅해요 레 다티네지 가즈나 양 캠다기 셰레

그래서 충두 레라 마장 바이나 아니 망부 속도 시겠어 가서 레라 냄균이 가서 망부 야구치는 마장 바이나 아니 가서 미 망부 속도선 아니 랑 교부 체제 아니 뒤뒤 하고 그래서 제단 가서 냄균 레가 통해서 가서 냄균이 가서 야구 체제 충 레가 가서 장애도 충두니 야구 정서 라버 봐 다들 로스 정신 시부 여러 봐 다디 내신 가서 아니 근데 배신의 심진 틴데 가서 배신의 가서 남갈 가리 여러베 남갈 인데 가서 여러 세야서 버바 디니 가서 강도는 가려 강도는 생게 여러 봐 디니 가서 자도를 가려 자도를 중중 여러 디니 작도를 가려 여러 작도를 찾아고 보 여러 여러 빵도를 가려 여러 빵도를 샤와 무중 여러 디 내신 가서 쟁링을 가려 쟁링을 지는 점 여러 다디 걸어 딱다 걸어 뱉네 주제도 맞으네 가서 망부 싶지 않아 이어 봐 에 딘데리 카톨 동요 시거와 다 고스톱스 그나 봐 디나신 가잖아 안 배샤잖아 가잖아 샤코츠선 포라무이 인세서 레리게서 부유무이 인세서 봐 다 심진 토저기 계절에 거어 봐에다 디나네 대동 배전직 쇼베는 가서 가잖아 다 미창미 케임베 가잖아 에 비진 서거를 알아 봐

망시래. 다 돈서 가서는 망시 디니 디 중바 디니 디 중바 상마 가서는 디게 규제 큰이 때문에 상마 가서는 간소 가서 되게 여버 틴데지래. 디나시 가서는 배차나 아

0: 남아서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조기 줍제 좀 봐. 재산 가서는 시에 돈도 가서는 가서 가서는 다 제일에 벌써 가서는 땅 낸 그래라. 가서는 망조제 가서는 빈데 딱 왔다 그래야 된다 봐. 뒤 좀지 가라에서는 가서 뒤 줍제디 가서는 망조기 가서는 뒤에 내려요 봐. 재산 가서는 그 가서는 낭대디 팅잡기 가서 낭대레디 가서 그 좋아당 냠규로 뒤 가서는 표시랑 이 봐. 표랑 게 계줘요 봐. 어. 세상 가서는 망식에 가서는 고르티 가서는 단 남장 하장 망자지 아주 뒤에 가서 둘둘 좀 쉬고 잠디 애니 가서는 아주 가서는 참 쉬고 죽나 애니 가서는 쉬 맞아 뒤져지레스 가서 보여디 가서 루헤 자서 에 망식에 자서 인생아 되게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홍도 얘기상 분조라니 망식이 예와타 캐주 속이 제유 능력고라 체지 둘둘 신나주스 샴라게 라콩키 망식이 Rinne Gyunzen te nubha khangra thunggu yubha tha. Timin thadu Mangshay ki Tengrab Jitso na Pantra khangra thunggu yubha so ki Jiyu Nangdeo ko la Chirik Nangyu inbe Lengye ne Mutu Gisi na ro.
0: Tha Nganzo kansa na Nangdeo Sumbati Sujun Mangshay ki kansa na Ta Rinne ki Gyunzen ki Nubha thang Ene kansa na Tengrab ki Jitso thongla kansa na

근데 때문에 탈지 에 도대체 쇼 인스 다 망식에 간선은 가족이 수준기 쟁리 균진 탈에 가서 네버 같은 거라서는 다티 가서는 공도 쉬비 가서 가 낭도 가장 표준 서버에 재산 가서 디나로 가서는 가족에 가서는 담보대에 가서는 배제는 미 간대 제국으로 배 에 디네 가서는 가서는 파마를 집주 간대 쇼으로 배 미 핀주기 대와 간대 제국으로 배 디낭신기 가서는 당 가족 가서는 인제딩 캄 디다나 가서는 배제하시는 에 남라 가르요로 배 남랑 있는 간섬 세알 속으로 와 디니 가스나 세시돈 카르카르 여르베 다 배샤시나 지가 카르카르 채워르베 디니 똥가 카르카르 채워르 얘가 카르치고 다 살루 줄루 뒤루 참아 가스나 아니 망식이 나라니 가스나 되는 거 디는 신기 가스나 당 안 속에 가스나 에 콘도 쉬베는 신기 가스나 지달로 속과 통조 가스나 나바 근데 유메 라고 통조로 가스나 삽사 카르치고 유메 Rwala, ta bèxè nang anzo ke ti nga zara zhitongbu zila mandu sik siya sallu sopwa, rwala, dinde chik siya tanda. Te kasa zhitongbu ke zangre, ane kasa na chakwa masaji, ane kasa na kangumya mibi taitung gomdo chukur siya tanda. Ta dinde kasa lupsu yu rinxin da, kasa na xieja mangbu ji kasa na, ane mangxin na lo ni, ane kasa na cikito ni kasa na dunyu gore. Xiezan kasa na, ti na lo kasa na, tangbu di kasa na, anzo kasa na, samla lupsu. Samla lupsu kaya di kasa na mangxin na, mangbu ji teyung gore. 재산 가서 코 수준기 생리 지라 가서는 심주당 야나 가서는 코에 가서는 균진치야라 가서는 망시티 가서는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재산 가서는 안수역에 가서는 미리 찌기 가서는 소수역에 가서는 루주당 생리 망부지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아니 균진치지 아니 가서는 코에 가서는 생리 대동 가서는 전부터 되어져 봐 어디 가서는 망시기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다 공부도 쉬워 능시 있게 가서는 망시 있으니 뒤 가서는 찍는 땅 대보 뒤니 가서는 년보 이어봐 네 대보 이어봐 뒤니 가서는 주제 준주인 이봐 동서 캐주얼 때 이제 가서는 그 가서는 또 능규구 토하니 가서는 망부지 대토해야 돼 가서는 망시가 뉘어버려 최상 가서 가서는 직딩 가면 가르가르 유명해 뒤니 배치하시는 가서 가서는 통제 치료 가서는 가르가르 치기 유명해 내가 치료 가르가르 구구 유명해 상막 가서는 망시 있게 가서는 찍는 걸로 되는 거래 재산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안수역에 가서는 수준의 정리 송접 제야당 균진 제야라 가서는 다 믹스가위기 아니 가서는 네 화장 가서는 전부지 되는 거래 디나신 가서는 아주 식재고 말해 디니난 가서는 망시 코리기 가서는 양티양 가서는 아니 정리가 남아지 그러봐 디인도 가서는 양티랑랑는 가서는 아주 가서는 다시 망부지 아니 가서는 소수규를 자야 디토안에 가서는 아주 가서는 찍는 소수규 가서는 삼미기부용야 디니 가서는 제공 망부지기라 가서는 로시 니 매도 미룽이 애니 가서는 자기인지 인도자니 애니 가서는 디 가서는 지속의 누바 가서는 하장 가서는 믹서 사부지 된 거여봐 에 당 아주 가서는 에 그시 가서는 제고지 지두 가서는 그시 루당 시 봐 루거 라속 봐 전주기 가서는 유제가 남자 디 매베이네 애니 가서는 제고도 지단 가서는 체매도 못인들이 파티 가서는 가족 가서는 뇌민감니 단다도 가서는 다가랑 요래 가족 가서는 애들 그 배치하시면 에 루사기진 서로 서외나 이나 가서는 얀 루사진서로 가서 미스가위 가서는 얀 시티네 야로 단다란 단단다란 단단나 집이지게래 세상 가서는 가족 가서는 에 재고 가르치비나 레가 가르치비나 어 디치드네 가서는 디게 가서는 당장 표송 속고 망부지게 되잖아 찍네 가서는 레게 땅 가서는 튕게 그 뉴벨 가서는 편도 하장 가서는 전부 요래 다 에 딩 가서는 갈리 나와 매봐. 디내신 가서는 내가 집에 기름 나올 라 아니 랑라 가서는 대화만 못해요. 디니 가서 디나로 가서는 에 디링에 가서는 디네스타. 디니 가서는 생이 디 그 디네스타. 디시도서는 파서 가서는 에 다 망시 망부 이나리. 다 징 망부 이나리. 디나 낭대 망부 디 가서는 아니 가서는 코랑기 가서는 집이 나와 나올라니 아니 가서는 망부 디 가서 시자 망부 디 가서는 신야디 가서는 하생기 가서는 딱 계정 시부지리 재산 가서는 되게 망신 나올라 니 가서 랑시에서 망부지 토빙 그래 디 가서는 망시 가서는 양 가서는 견지시야기 가서는 디 네버 하장 가서는 믹서 사부지 디 낭신 가서는 미리 망부지기라 가서는 소수역에 가서는 소수역에 딱 가래 미리 이나래 디에게 가서는 루주에 디 가서는 망신 나올라 당유 그래 땅 가서 가서는 대들라 소부 같은데 망부지 날라라 가서는 규링 부부기 가서는 루규당 가서는 시제 망부지 가서는 디나라 코요 말이데 이나 가서 망주라 가르래서는 아니 가서는 망시에게 남바당 루거기 가서는 남베토니 아니 가서는 그 균진 체제 아니 가서는 디 로소도 연구 여러 봐 찍니 가서는 가서 가서는 에 공두시비 가서는 시제다 통절이 니니 가서는 가서 루거랑 그 로소죠 여러 봐다
nganzo kansana di zeshi gulopso. Owa diya kansana ka rinxin ka toni teba. Ta nganzo kansana chele soroji na labdara chichichichi shibuchi chichichik labya chomara. Ndita mendo kansana ko kansana jizo ka nambi toni, rinxin ka toni kansana mi tsangmala lopso tepko ya. Chesa nganzo kansana nima yana kansana pyuri yina kansana kayo na xie tangshima xie chora. Tiya di kansana tagari namgyu ki kansana mangshi tonzo kansana mangto rangla kansana namgyu na tarja chenpo yue zang ana kansana mi tsangmi xie nro ya. Oh, diri. Dina xie kansana yada lukar tonzo ya tagari kansana yinji miji di cheche rang dawa jik chan, nyi chan, somja lo jik, lo nyi chan, dinda singi yuwa mara de namgyu ki tsoe nanglo la kansana yin cheku tonzo takwa yue zang kansana yana nganzo tsangma kansana lukala keba yinba. Dini kansana, nganzu kansana, pyuri ki kansana, chashyamana, jitang kansana, nganzu ke yarji betina, tanti jage nala paudiyo sajirwa, di jitang mangzu nala, jitang tongkama dindari. Ti kansana, nganzu namgyu kansana, ta pechina, chede lupsu nala chewina, ta di kansana, yengi ili deji tu stangayagi tang, amjo la, eni kansana, ta kumshi suyajyo mara, di tyozo mawa shibu kuwari, hajan kagu yubi suju wari. Tā tīyāng kānsana tīrē, jīngni kānsana, yīng yī tējī tāyā tīrā bā, tī pīy bī kārā, sūpū tī kārā yāsana, āmchū, o tīyā lūpsu tīyā tīrā bā, tī kānsana tāng kārā yīmbā yīnā, āni kānsana kē mā jārvā chē chē, rā bā, tīndē chī tāng tūpa chē yā. Nī nī kānsana sūsū kā nyamchūr tūyā yā. Tī kānsana rāng kānsana nyamchūr tūyā jī rāng kī kānsana pīsūṃ sākubī samlū kī kānsana tī kānsana shimbā kā chē tūgā mā tā kānsana rūmū tōna chē tūpa. Tī chē sā kānsana rāng lā kānsana nāwā jībā nāwā shē tā yā bā. Jesa nga zo kaasana mangshe tongsi nyenpo yuebe kiengi ene kaasana su jun ka rengne mangpochi mangshe la tenje ene kaasana nga zo gyunchun tuku yueba. Di kaasana rengne gyunchun ki kaasana nyubate hajang chenpochi yuebe chinete chires. Ta tine kaasana nga zo yueba kaasana tante ki jizo nala kaasana yang kaasana mangshe tiki kaasana tak nyueba inari yang mara kaasana gogo kari yarosana jik tangpote kaasana mirik jiki kaasana rengne ting rengne yueme di kaasana rome tohne sun tuku warba. 제가 가서 가서 망신 망부 뜨거지 유도잖아 가서 벽 링네디 하장 딩사부 유보다 부숨 속 유보디 가서 나타 예스 라고 말해 가서 먼저 이렇게 가서 망신 있는 배 돈이 그 정신 그 통토부 다 뒤에 가서 로그 그 남자 가서 로그 그 자소 세져 봐 다 뒤에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랍초고 된 애들이 땅 가서 가서 미리 가서 망부 좀 나 이게 요아래 때 가서 로그 그 남자 땅 시에 그 남자 뒤 가서 가서 별이 망신 있어 가서 남나 가서 지당 마디 봐 매업 된 애들이 맞아 가서 남자 막 쉬부죠. 다 쉬니 쉬사요. 말 대신 공랑 가서 가서나 망식에 가서 남자 막 쉬베래 때 예 뒤 가서나 다 자주나게 추득 접죠. 봐. 티피피 가서 망식 장부에 가서 빼 다 땅내 땅 맞아버 된다지. 제상 가서나 망식 뒤 가서 가서게 미리지기 나리. 뒤 가서나 그 쟁네 모르지야. 미리 대랑 모르지야. 된다는 신게 가서나 가서게 망식이 규제 에네 가서나 요거 와서라 에네 가서나 간소기 가서나 다 자라 통조 손에게 남베 토안이 제비나 아니 양 반조기 누베야 가서나 강삼주 이어 봐. 다 간소 가서나 요걸로 돈이라 가서나 카니 용 거로 봐. 직 가서나 간소 정중 감비 가서나 돼야. 다 제주로 다야. 직니 가서나 사실 뒤에 가서나 링에게 남베 돼야 가서나 다가 비교하러 봐. 제장 가서는 뒤에 가서는 반죽이 누바당. 가서는 간소개에는 사제 뒤에 링네. 에네 가서는 오조치야라. 에네 누바 가장 침부터 구여 봐. 뒤에 낭신이 가서는 매신 망시 뒤에 가서는 단대기 간소개 균진 체비 나눠라. 뒤에 나라 가서는 양 가서는 낭둥 가서는 간소개 단대기 지속 괴발을 떼지. 에네 가서는 낭둥 망부지 가서는 망시 폐죄 당지 가서는 규제 체비 이내 가서는 뒤 하장기 가서는 탑랑 상부지를 했음도. 빛차차나 가서는 당 간소개인다. 단단히 야가브린 비기 나 샤르베기 균진바 아마난강 당 아주 이제 팀이라 가서는 코나주기 배유라 가서는 다 팀들 시에 다 팀들 도룹 다 팀들 가서는 심지어 제가 두두자네 팀들 땅 연구도 석진이 같이 사업을 해 팀이 석진이한테 사자 가봐 사업을 해 팀이 가서는 팀 접수 사업을 해 낭동 가르를 봐서 가서는 망시기 당님 봐지 권님부 열어 봐 안 상면 시엔 되죠 봐 디나라 가서는 팀상에 가서 교구 예배 직접도 다 그래서 뒤 가서는 아교 땅 슬라브 이베이나 아니 바지 가서는 망조 어디 가고 열어봐 제일에 가서는 신나 땅 주듯하네 제 저거 렌잡 시듯하네 에 가가 조종 안에 가서는 나한테 되게 돼 가서는 에 나도고 열어봐 에 땅도고 열어봐 디나의 신 가서는 에 나조 가서는 배샤스나 양 가시에 가서는 망신 나러라 양
팅상기 가서는 거기 옆에 가서는 지금 망부 체제 가서는 땅

0: 시주 당, 그리고 디니 가서는 롭소 당, 디니 가서는 삼로 당, 그리고 돈소 삼바 가서는 망식 남배 토하니 가서는 등두산이 아니 미삼라 가서는 조합해 두바당 아니 디 가서는 그거 디 가서는 딱딱 공투바 딘데지레스 재산 가서는 망식 디 가서는 다 뉴보다 마선의 디 가서는 다 도메인감니 단다도 가서는 뉴버디 퇴행하래라 다둥 가서는 디그 뉴버디 모두 다가란 튕그래 재산 가서 망시 그 뉴버디 가서는 믹스 진식인 바
1: 참들은 남절에 재미 구지 수시 편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참모와 쉬운바 개개선 편조란에 체제 난후에 표의기 수교 망시기 세제 골기 낭대용 카 창마 탱겔라 진비 수신 바이 탱제멜에 재나 만주의 스모알 탱겔라 낭대용 사르바 구지 수유배 탱겔네 튜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는 거고

0: Tiring anzu lo yeba dru thamdi Ani lemba k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enju ne ani nyongzo Ngone di kandere dosi daga dron
1: Ti shabsha ju odi chik tsudosh taro nani nangdwe
2: Yawu shushtu wala
1: Nase
2: Yawu shushtu
1: Chanuk lemba di pigu dwe
2: Tati hao masu wala
1: Ti lo yeba dru tham Ani kira liya kuya ini
2: Nase nase
3: 한국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1: 네네
3: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네세
3: 어 대회장하고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네세세.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1: 네시텐데
4: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네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 chu, chu-chu jik.
6: Yamin kimbe nang hong tibu mebtang, go na gu yu kor so ki, yamin ni chun tun si, gyokbu qingpi tang du pebtang.
7: Qingpi tang ni, nanya di tang ki qile xebxu dine xing yin la, ge yung ki gyu zhi congda xing yang yin. Pen chung su lo ju yen ki congkang yinbe che yinbe, tu lu debu yi qi nang cho.
6: 清比堂기 튼세 清比路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랑례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미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교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내년체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메구라 너콩라 심피주미구탕 너콩라 샥주양치미구비 대신 잠배 고네 내 년체 시토 체력탕 튼배 고네 너콩을 장저 체디 내부탕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매 겐배 고 나와탕 구유 코와 소키 너콩 미데 와 나초 용요 차기 용토 친비 탕토 페탕 리미토 친비 루면 추 냠린 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매 니츠 튼치 교부 친비 탕토 페탕 균통 야매 니리 탕 대외 정신 키 야매 니라 편부유 Yame genbe, naga gu tang, na chu shuruwa, chichor nyamba, go na wa, gu yu kwa wa so ki ne da la, mikse ki penyu dian yu. Tase sanne, tase nyang zhen lam fu kang men kang ne du bu sarbe ka chu, qingbi tang cong kang. Kaba ang chang, le wo ge gu chi, chu sum gu gu, gu chu sum. Si ji sanne, si ji sum chu ji ku, zha di gi lam, lam si du kwe xiang ngui ki, lu mu che di ku ka chu, qing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Kaba ang chang, Lewo ge gu ni, ge dun lewo ge, si lewo lewo. Loke sanne, loko chonggir ne 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 chu, qing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 lewo ge gu sum, dun nga ni lewo, ge gu gu.
8: Omo, chime chime di, gari chime le.
9: Nye maa shurgu yu da. Bala kirangye maa

0: 망셰 니 녜즈 미망기 튼게 타 초웨 튼니 터겝 중위 루셰 시긴라 망셰 라 이와 망시 낭드 표준 초과 마세 규제기 진타 체질 덴바티 민남라 세타 메베 삼베 롱주 캬농바시 제유 텐디 시제스 메리테나 편조 롭친 규제 롭링기 기겐 치모와 쉬엄바 겐게산 편조 라네 무투 망셰기 이와타 케주 대신 망셰기 누버서기 골라 체지 능규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게산 편조 라네 편조 시즈 총기 사제 정도 총시 편조 롭친 규제 롭링 저양 챙카기 기겐 치모와 쉬엄바타 시아람 심주 롬에 줍드윈 기겐 낭시기 콩키 정지 차례기 쇼르도 타도 허랑경 조진베 담니 쯔동 규제기 찹춘 균지민나 타 중국의 정윤 미지 저양 튼조기 총미 소기 두겐 양시시유 콩키 응아치 허기 수균 르모 제베 담 야초 추디 시에바소 체딥 것이 잠낭유
1: 타만식이 가서나 남자 신신이 가서가 저에서 레시게 되기들이 다 레시 임나 가서 내가 가리 제베나 가서는 안에 딜라 가서는 시에요 봐 다디 대진 가서 공도 쉬브네 신이 가서는 레시 망부지 가서 냠도 내가 지도 가서 시에도 매도 미루어지 임바 가서 계속 가서 시에도 매베나 안에 가서 냠도 제메도 되리 배신 아르시나나 다가라 대진 쉬브네 제가 야 잘라몰라게 이골라베 야 잘라몰라게 이골라베 락락락 자, 다 레게게 가서나 단단 가서 제약에 가서 락제 되기디 가서 코레게 양 가서 레가 제베게 땅답대 딱딱 거요 되는 그래. 디단 가서나 시에게 가서나 땅답 뒤로 땡지 가서나 레게게 가서나 땅답 뒤 딱딱 가서나 전부 제도 봐. 에 빼차샤비나 에는 가서 가서 개유. 봐. 개유 잡으러 봐. 개유 제도 가서나 야 뒤에 가서나 냠도 채우라 지도산에 그래서 시에도 매비나 아니 냠도 집에 가서 아니 제유 바지 미신 바 걸으셔야 되는 거 여러 번 답해 차잖아 가서 공부하기 제유 시에 가서 쇼리야 모 쇼리야 쇼리야 모 쇼리야 세는 한 장 동에 동자 다 그래 장라 당부 동기 다 당자 라다 당자 쇼리야 모

아니 와다다 다디나라 가서 나다 그래서 랑 장탐부 동니디 에네 가서 다단 잡고 돌아오라 봐 에 가서 달 라모면 에네 가서 와다 잡고 돌 장탐부 동기디 가서 에네 정단 자 정라 가서면 파단 자서 해서 봐 다 뒤치대서는 표절 가서 나 나한테 슉침보다 가서 야구 거스 거 봐 세상 가서는 뒤치대서는 찍니 가서는 에 내가 가서 냠들 지역이 가서는 당답디 가서는 충분히 제도 봐. 대나시 가서는 아니 시 당벌 대시 가서는 아니 강아지 가서 나와 매봐. 배샤시는 가는 사지 가서는 김다시에서는

그래서 충두 레라 마장 바이나 아니 망부 속도 시겠어 가서 레라 냄균이 가서 망부 야구치는 마장 바이나 아니 가서 미 망부 속도선 아니 랑 교부 체제 아니 뒤뒤 하고 그래서 제단 가서 냄균 레가 통해서 가서 냄균이 가서 야구치에서 충 레가 가서 장애도 충두니 야구 정서 라버 봐 다들 로스 정신 시부 여러 봐 다디 내신 가서 아니 근데 배셔는 심진 틴데 가서 배셔는 가서 남갈 가리 여러베 남갈 인데 가서 여러 세야서 버바 디니 가서 강도는 가려 강도는 생게 여러 봐 디니 가서 자도를 가려 자도를 중중 여러 디니 작도를 가려 여러 작도를 찾아고 보 여러 여러 빵도를 가려 여러 빵도를 샤와 무중 여러 디 내신 가서 쟁링을 가려 쟁링을 지는 좀 여러 다디 걸어 딱다 걸어 뱉네 조제도 마스네 가서 망부 싶지 당해 이어 봐 딘데레 라가젤다르바 폴롱에숨 지용알라 에네카자 송두고니 이게 작르시스 그럼 모롱에숨 지용알라 쇼마니 이게 사장시엘라 그러바 돈서 사마 가자다 레가 칸스나 인짐지 시에고야 이게 딘데게 에 망도레 돈서 사마 가자 가서 레시 나로네 캄블라비 용그레 에 베샤니 얀테 엠테 게프티 칸스나 시즈 나로 차잔데레 에 욕소 한바치네 그중 돌아도서 가시 가서 소소 욕소도 자주 한바치 못지도 자네 코째 뭐도 붙이지 아니 카톨 동유스이고 알아봐. 다 곧롭스이고 나봐. 디나신 가잖아. 베샤샤네 가잖아. 샤쿠즈스 포라 무유인 세야서. 레리게스 부유 무유인 세야서. 다 심진 토저기 계절에 고 알아봐. 에, 다 디나네 대동 베전직 쇼베는 가서 가잖아. 다 미창미 케임베 가잖아. 에, 비진 서거를 알아봐. 에.

0: 남아서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조기 줍제 때 봐. 재산 가서는 시에 돈도 가서는 안서 가서는 다 제일에 벌써 가서는 땅 낸 그래라. 가서는 망조제 가서는 비는 딱 왔다 그래야 된다 봐. 뒤 점지 가라에서는 가서 뒤 줍제디 가서는 망조기 가서는 뒤에 내려 봐. 재산 가서는 그 가서는 낭대디 팅랍기 가서 낭대레디 가서 그 좋아당 냠주로 뒤 가서는 표시랑 이 봐. 표랑 게 계주 이어 봐. 어. 세상 가서는 망식에 가서는 고르티 가서는 다 남장 하장 망자지 아주 뒤에 가서 둘도 좀 쉬고 잠리 애니 가서는 아주 가서는 참 쉬고 죽나 애니 가서는 쉬 맞아 뒤에 지레스 가서 표디 가서 루헤 가서 에 망식에 가서 인생아 지그레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홍도 연기상 핀조라니 망식이 예와타 캐주 소기 제유 능력고라 체지 둘도 신나주스 샴라 겔라콩키 망식이 Ringne Gunzin Pe, Nuba Kanda Tungu Yubata. Timin Tadu, Mangshegi, Tingrup Jisona, Pendre Kanda Tungi Yuba Soki, Jayu Nandugo La Chiri Nungu Imbe, Lengene Mutu Gisinaro.
0: Tangazu Kansana Nandun Sumbati, Sujun Mangshegi Kansana, Ta Ringne Gunzin Ki, Nuba Tang, any Kansan Tingrup Jisotola Kansana, Kun Nuba Pendre Tumetology. 도대체 쇼인스 다 망식에 가서는 아주게 수준게 쟁의 균진 토라 가서 뉴버칼 튼 거라서는 다티 가서는 공도 쉬비 가서 가 낭도 화장 필수 서버래 재산 가서는 디나로 가서는 아주게 가서는 당부대 가서는 배제는 미칸데 체고르베 에 디니 가서는 가서는 파마를 쉬비 간데 쇼고르베 미핀주게 대와 간데 체고르베 에 디낭신이 가서는 당 아주 가서는 인적된 감 디다나 가서는 배제하시나 에 남나 가르여르베 에 남랑이네 간섬세알 소버 봐. 에 디니 가스나 세시돈 카르카르 여르베. 다베샤시나 지가 카르카르 체오르베. 에 디니 똥가 카르카르 체오르와 얘가 카르체오르 다 살루 줄루 뒤루 참아 가스나 아니 에 망식이 나라니 가스 되는 거. 디낭 신기 가스나 당 안 주기 가스나 에 콘도시베 낭신이 가스나 지달로 소버 통조 가스나 나바 근데 유메. 라고 통조로 가스나 삽사 카르체고 유메. 그발 답에시는 아주게 팅아서 리톰부즈라 만족시기 세야살로 소바르발 딘데식 세야던데 대가서 리톰부게 된다네 아니 가서네 작바 마사지 아니 가서네 강공미야미베 대든 꿈으로 죽을 세야도 다 딘데 가서 럽스게 정신다 가서네 시자 망부지 가서네 아니 망신 나로네 아니 가서네 지기토니 가서네 대용거로 재산 가서네 디나로 가서네 담부데 가서네 나조 가서네 삼절 럽소 삼로로서 가야 될 가서는 망신 나는 망부지 대용 그래 재산 가서는 코 수준기 생리직을 가서는 심주당 야나 가서는 코에 가서는 균진치야라 가서는 망시티 가서는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재산 가서는 안수역에 가서는 미리 찌기 가서는 소수역에 가서는 루주당

0: 망시에서 제가 가서 가서 망신 망부 뜨거지 유도잖아요. 가서 벽을 정리해디 가장 띵 사부여보다 불송 사부여보디 가서 나타 유스라고 말해 가서 먼저 이렇게 가서 망신 있는 배터니 그 정신 그 통토부 다 뒤에 가서 누가 그 남자 가서 누가 그 자소 세져로 봐 다 뒤에 가서 가서 가서 가사카라 랍초버디 내지래 땅 가서 가서 미리 가서 망부 뜸나 이게 요아래 때 가서 누가 그 남자 땅 시에 그 남자 뒤 가서 가서 별이 망신 있어 가서 남나 가서 지당 마디 봐 매업 뜬대지래 맞아 가서 남자 마음 쉬부죠. 다 쉬니 쉬사요 말이 대신 공항 가서 가서나 망시게 가서 남자 마음 쉬버래대 예 뒤 가서나 다 야준하게 추득 잡으시러 봐. 뒤페페 가서 망시 장부 있는 가서 빼든 다 땅내 땅 맞아 버린 대지. 에 재산 가서나 망시 뒤 가서 가족이 미리지기 나리. 에 뒤 가서나 그 쟁네 모르지야. 에 미리 대랑 모르지야. 된다는 신기 가서나 가족이 망시에 규제 안에 가서는 요구가 와서라 안에 가서는 간소기 가서는 다 잘라 통조 손해가 남배 통하는 재비는 아니 양 반조기 누배양 가서는 강삼주 이어봐 다 간소 가서는 요걸로 돈이라 가서는 카니 용거로 봐 직 가서는 간소 정중 간비 가서는 대야 다 대주로 다야 직니 가서는 사실 뒤에 가서는 링내게 남배 대야 가서는 다가 비교하러 봐 재산 가서는 뒤에 가서는 반조기 누배당 가서는 간소기에는 사제티기 링니 에니 가서는 오주치야라 에니 누바 가장 침부터 구여 봐. 뒤낭신 가서는 매신 망시 뒤 가서는 단대기 간소기 균진 체비 나로라 뒤나라 가서는 양 가서는 낭듄 가서는 간소기 단대기 지속의 괴발을 떼지 에니 가서는 낭듄 망부지 가서는 망시 폐죄 당지 가서는 규제 체비 이내 가서는 뒤 하장기 가서는 탑랑 상부지를 쓰므도 빛차시나 가서는 당 간소기에다 단단히 야가브린 비기 나 샤르베기 균진바 아마난강 땅 가서 이제 딩거라 가서나 코나족이 배유라 가서나 다 딘데 시에다 딘데 두릅다 딘데 가서는 심지어 제가 두두자네 딘데 땅 용구도 석진이 개디 사업래 딘데 석진이부터 사제 가바 사업래 딘데 가서나 티 접수 사업래 낭대용 가르르베스 가서나 망시기 당님바시 권님부 여러와 아니 상무 시엔 대저러와 디나라 가서는 팅상에 가서 교고 예배 직등도 다 가지 디 가서는 아교당 스슬라브 예배이나 아니 바지 가서는 망조 디 가고 열어봐 제데 가서는 시나라 땅 주도산에 제 저거 렌잡 시도산에 아니 가가 조종 안에 가서는 나도 되게 디 가서는 에 나도 구여봐 에 땅도 구여봐 아 디나 신 가서는 에 나조 가서는 배샤스나 양 가시에 가서는 망시에 나로라 양 에 팅상게 가서는 교고 예배게 가서는 지금 망부 체제 가서는 땅기 시주당 그와 에 디니 가서는 롭소당 디니 가서는 삼로당 그와라 에 돈소 삼마 가서는 망식의 남비 토안이 가서는 땡두자니 아니 미 삼마라 가서는 조업해 두바당 아니 디 가서는 교고 디 가서는 딱딱공 두바 에 딘데지레스 재산 가서는 망시 디 가서는 다 에 뉴버다 마선의 디 가서는 다 데멘감니 당다도 가서는 뉴버디 퇴행하래라 다둥 가서는 디기 뉴버디 모두 다 가라는 튕거리 재산 가서 망시 그 뉴버디 가서는 믹스의 진식인 바
1: 참디는 만절에 재미 구지 수신 편조 롭신 교재 롭링기 기겐 침무와 쉰바 개개상 편조란에 체지 낭위 표의기 수교 망시기 세제골기 낭대용 카 창마 탱겔라 진비 수신 바이 탱지멜에 재나 만절에 스모알 탱겔라 낭대용 사르바 구지 수유베 탱겔네 퇴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나죠.
2: 동고 쩌든 갈수나 강바 군마다가 강바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동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리나시
3: 다뷰년이는 동고 딱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동고 딱견고 흥고디
4: yamin kimbe nang hong tibu mepta. Gona gu yu kor soge yamin ni chun tunse gyobu qingpi tang do pepta. Qingpi tang ge tunse qingpi lu ni gyagab ki qiwaan la ki yu be jishin ki ninju le zhu be minchu di nguantu ki langkyo tablam ki go ne minchu nang hong ki sawa ge tubla. Minchu ki gyurim nang kap kya mi go beta nang hong la shakchu ji mi go be to ne yane sang tub.
5: 三年,他是娘陈朗,富康面康起,你对不三别卡住,清笔汤,那年地汤地年。林国当见个横国的关节,吃了清笔银呢?电不解,能没了,甚至借借过命度。宁姐,当年刚不得面子,记忆俺你们都干了一个不上。特地银的年,林国当见个横国的关节,强不,呀,我这个银的。林国当见个横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银呢? 困难你什么搞不用不嘛子,不过年过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0: 당구 닦다리 레간 젠 뒤뒤 당구를 다 되니 직내 있는 끌리 갖고 있어 따닌가 진주장 젠 뒤 되고 뒤자네 되니 뒤에 다다 또 구디 졸업 졸업 하다 대사다 지산 또 소비 되니 대비 그 낙부요 소라 차다 장대소로 용급인도가 다 되니 곧 내가 젠지들이 진주직 때 되니 곧 장대직에 뭐다 당구 요구요 다 되네 낚시지 다다 니 가르지 선 군에 소소보다 낚시 군에 갔어 골랐다 가루 가르다 그랬지 되니 삼례 부려야 갔어 저지 다 디자인 내가 간다 간지가 중요 다 소소 가시 그런 놈마다 직선다 다 군데 녀 군데 가 있지
1: 니도로트가 유리 쉽지 라주라기 로마테니 소저라 용나 쉐타 로 치슈시 이바스 머지레가 지급 장제 투보 메로 군카 로고 투보 마세 균도 소제나 미셸라 조잠 체규로 호르셈 체워 마세 상매 과바라 가장기 가부시 니도르 데뷔 냠뇨 칸야 메베 로마니 혀조 나라 로다라 체기 지메 멍시 메베 콘조르 균도 멍지 타 꾸에 깊급 강에 체기
0: 돌아가셨어. 됩니다.
2: 지금 나왔네요.
0: 코 냄주에 소스 뒤마저 봐. 도나마저 봐. 배가 보라 도나마저 옆주 쳐 봐. 대고 내가 뭐 전에 맞지.
2: 내 말 그 각세 나야니.
0: 다 논들 클리 클리네 투 표용나만 받고 뒤야만 봐서 고나고 요만 봐. 오 되는 그 클리 클리 표용나만 봐. 남세 보나 녹세 접습 빠르게 올 전 된 듣기만 해. 단 접사네오네 단이 두바오네 동네네라 친자라바 단이 동네 접사네 고하니 오네 능도 배우고 봐 능도 배우도 삼바오네 다고 미이네베 누구이네베 얼코 갑자기 덤바지 그이고 와 베나비오네 저희 고요 하고 슈고요 하고 다 그분의 여와지 그이고 와바오네 다 쇼바요 하고 다 디제디 커미노 디피디오 삼바오네
1: 특정 나기기야 낚시 퇴내라 탑재 그거마세 응규타 균형 거바 경기 유협에 공기 멍시 르무 지단에 롭지 나왔다 지르 직대기 로마초로 멍리 칸자 체네 제괴민타 즉시 토 르무 칸자 체네 괴괴괴민소 롭지 나비
0: 키네네로 찾아내야 고얘기 그리 소르고 요하고 봐어그 넌저자 딜레 인냐 카 소르지 갸고르직 바나 칸 디치기 바응어소 파마자는 십자고 능도 접주되 거짓다 커미노도 되지 돈부 잡아주고 와봐 셔데나베
1: 콩기 토라 로마 참에 로지지 팀키 루디 체나 남식 난진 추바 연토비 이지 첨부해 이내야 규림 대남 논주 망다지 병이
3: 아 육체 난도
1: Mila, Tundu Dengurna, Maduk Chawaji Amejeva Tara, Jibesin, Hajun Laki, Kidu Tulutone, Yargeki, Jawamisi, Konze Rangi Midawe, Chaji Jesin Sene, Tabora, Muse Mansi Sejara, Jangre Kansam City, Tedi Inaya, Lopjon Logi Lemajebe, Lomani, Lady Terra, Kombo Bimotai Yimbe.
0: 로숨잠
4: Tan nyambar las ta menya mo kongbe chiya chiya ta tan ning so yin sun ta al ngu nyo ba mo mela re lu de de dungge gi sun ta dungji ba dung so da so so tar ba te ba ba nga jala ti de luk shu me ta no jemri shu ji ba te ba ba nga jala mo de ning je le nu ga da
1: sem ta yong su jie ne 这是记载起我虽老些军人能行的那么脆落点局面头跟何种拉他娘头别准

0: Konzu, Tsuara Jangbe, Rinye, Chirgeki, Dikiki, Komba Tere, Beba Hulin Chishi. Mabi Jene, Suyip Gubane, Tsa Tambe, Rimu Kubata. Tama, Mese Dane, Suyip Dengue Chibe Para. Kaji Tama, Lugdun Rangla Dene, So Gubbe, Gange Hajangki, Chimbu Yula. Tuyunya, Rimu Kubi Yushi. 14기 수동타 고객의 규림티 저시 기재기 퇴재타 뷰가 하장 타바시초 서중라기 제야 런던망 뷰 강의 최 내시 림시 템시 라시 퇴내토 수중기 개주망타 퇴바 제베 티 퇴중 못 걸기 위해라 퇴재기 마부소 토기메 팅아 미카지기 퇴재라 되네 퇴재 마도 용어베 추구 되냐야 서중라기
1: 老师让了点呢，团子去别个内部用途了。水军去了，先提军人内部用途，广播些地方。他两个钱老土个嘛，就老大马上呢，军人个天天去的，怎么当我们东安一那边，上东安一那边扛的了，人家农队三百几，他身边无了，他肯定给了几的农三百天天用个点一年，他就去说说，看什么，他独立的马上呢钱呢，哦，他做。
2: 七十五年，阿巴塞呢？他说是每日六十的这个，哎，每年么七多，他哎，今年他第一季说是。
1: 这些季节起，我虽六十天，修建二十三七六座塔对呢，建用三座卡呢，俺有南开七马多中心月景，六座塔来落错呀，来拆去看新月。喂，阿卓，阿巴塞这是怎么这么说啊？ 他这么穿的家，叫个去去，他弄了两个脚，差不多有弄到几十三百米。嗯，天啊，明年两个脚呢，就差三百米。他那样俺也那路提起他的，看着提他的，他那样提起。看俺那，嗯，路提起过了，嗯，他说的他那两个钱呢，路十几十米的几个过了，他就两个的，几个月的，那些定定个人都三百几，他我东安那边上东安那边，过年，过湖南这边的都三百。 金钟店的两个钱都三百呢，我两个都给了钱的，差不多要不得。他人也说说我那些，我那几个两个得了，该些的嘛，说呢，钱的钱，但是多的嘛，说钱呢，他那把，那路出租的多，那把两个在那里，什么学的嘛，说呢，叫我意思。
0: 那个刚才你，他从哪里问呢？刚才看一眼，你那样，天气这几个巧啊，什么空气上的差点都不平。
1: 他从哪里提供全部时间呢？上达了肉质七九两毛钱五万了，农具全部能给。你问那么提了不？阿姆多，老板这些年来了，阿不对对，跟别说的了吧？这忙啊，这事。老板这些年来不对，他那么点那事，再不到了，我都不来就去。
2: 光给脱了，这些记载起从大天来拉包的全是明星，说这批给他，那些军人前辈给不，给日本满部各界队员办，光给跟着他，难免马街巴拉，别不能信。不给你了，吃小鸡呢？他，不给你，不给这么些个名了吃小鸡呢？人家说是，怕谈不的，那个。
1: 那个，哎，他也呢，哎，第一是，他恰当的嘛说呢，做这个意思，那行不是，哦，不把行不是，他也呢，不把行不提下，不把个新的门闸，他能做呢，不把弄做了恰恰的呢，差也呢，干的差不多吧，我加了的嘛说，干的过，有这不咋样吧，他也呢，啊，他也呢，行了，嗯，我要是的三百点几个来了不么，我两个车有人了恰恰的呢，我们两个就他能做呢这个。 让每日两个吉他，开就等别加了印度嘛，他弄出来呢，六句的嘛，算九日还讲清楚，等不听的意思，他弄出来呢，人家说说怕听别人呢，加了印度三百，但人家给开就七个怎么加，他连亲戚呢，他几个弄出来呢，加了那关于呢，就没多没多印度三百，让说说皮些皮些皮些多了一点，他就伢子的嘛，算的特别个听得进意思。
0: 伢子啦，你多了，什么啥不是给一百呢？ 차람제네 저시 기재기 문서 락시티 차도네 지자 제대충 스미레 대바라 통마르지와 대자 매베 제답 테라 중재미 멤버십 퇴여진 수신베 튼제 타야 니시레 마고바라 참마 친존 토바충
1: 마오 따다나 낚시 짜샤네 당안에 사고치 다 저지주 저와 유일하다 기둘을 짜샤네 망자 띵자 다 저제 등은이 시네 약도 약지다 다 무디니 배주 지 그러와 죽진 지주스
0: 뒤진부의 배봉래 유법 편진총 대야 산내디의 세종기 군대오 저시 기재기 문수 수견 계급 중심 군기 이대한 토바 총회
2: 아니 왜 책 못 읽든지 아니 답지를 잘하지도
1: 아니 그거 책 아니 저는 답지 전화 가져오는 거
0: 昨天呢，特种拉起罗马车，让人给两件千里买把的出镜。大卫明王边团在日日，看在狼面团心血。看在家，特卫东军皮杰把了，那些天军将心，随军那些天明娘空都变心血。看在才刚养过的江过的他，咚咚咻咻来了这心血。 天里没动物为生计，西天太阳阴司。那些不穿我来穿了，那些你，出得怎么样罢了？天里落个确实些汤，军饷些，提前配得穷物为，随军人来了江边，贴不西江银。对口别龙。 마지컵어 나우의 콜자 라모 타바라 첩균지 균경 대낭 미마무시기 첸제라 타 퇴무 뒤여베 나라 중용 매베 젠쥐 채무시 채유 된탱 제메 영우 편조기 리 제낭 마지컵어 모기 첸제라 시에바 젠비 슈규히
3: 토라 충제 구 매수엔 변자 친구 직 冷月的 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冲 직시 조사라 인조 세구시 계시 매균 총세 양 탑에 보디 직시 피조 세대 연장 긴송 용세 颠 过地天元年不写过今今年啊落雪天在他把烂有些落过他不过说这就是写把他今年啊没他落虽然弄说啤酒喜剧颠过写过你把那边有些写别他上帮的皮看管这座他这也不说喜剧颠过写过松看这么冷不他电价天过送去他干吧提醒强个钱为他我给工定加着他得给钱不说说到他别说容就给开过了我不可以电过结果一今天啊看别难为说罗贵干过的交过他罗手就电过结果啊每人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他们啊喜欢他每人这些他有些全咱们交不所起就颠过写过出今天啊没得相对起就颠过写过对连年起人没撇就写把他 参加不说，每局给年给人心点别，来个喜剧，点过喜剧。

0: 칼란디스 원튼제지 소화기 위 차와다 겐긴 샤투 문주
1: 저 전화디장 렘부 요마지
2: 오니 저와도시 요마르베 야멘 콘스타 양약해시 세나
0: 다 양약 알로게베 하고 제시야 김우 저와시스 지게 홍라 레유나시 콘스 넘고로 니수를 살았다 다시 제배 가시
1: 콘스 카딘 칠 내고지 봐 먼저 가리에 팀제 깨부지 저랑 양 바투데나게 난에 비두가
0: 계속 마시 레스 계속 참 손자 나 데스메 치어 마시 마탄다 농규기야디 켄조라 탐수 계속 아이 지치 아님도 자샤사 뒤 체브지 뭐지 중지르 튼 삼주 티테 쳐스 있음 그래 계속 뒤배응의 니 탑시 단지 김부터 했죠 다른 희생의디 아야바 지로치
3: 스마
0: 아니 유통기 송뒤 체육 공사 취미 투습지라 남자디 니칭이시 니주 칼하니 녀긴 키워줘
1: 조선아 계시 딘제시하여 마리 문이 쟤는 란 슝슈비 이규 등지여지 안주 튼다가 치도 란 이규나 슈여 마리 안주 타셔 진주시에서
0: 시규유
1: 저
0: 슝슈비 이제 열어동차디 아래 타지에블라 차차사도차디 아래 땅바시비 키스다 저와 하루오리
2: 다시한 도스 요새지이베 나도 통제 망부 드려 바르디 비치에 사업지
0: 미 왕지마 제바 배주단의 육구마시보
1: 중앙화 중앙화 기지시 쉬다
3: 니가 가르쳐야 그래
0: 상기 낭송 쓰빈 던도 겸하 하시도
2: 견동 겸하 동작 하시도
1: 자유기정지 겸응합기락수도
2: 파로는 양발하게 갑유능지 공개 차샤사두자 니미니름지 송기 공개 송부 타라하시자 별 차샤사두자 와칼레카하라 야메너 지레 나무 가수도 대제
1: 하시기 장기 라라기 큐니민도가 된다디머 중네 신다 제초지
2: 신다 가르쳐 그래
1: 저 소나게 가르치네 나 다치
0: 다치스 고수도 깔아야지 자샤사도시도 바치 치르버 가당 안에 도수 요시음이 땡땡 탑시신이 그리 다규 내주 가르도 내년 캔서 렌치오
1: 야

0: 가르쳐서.
1: 아, 통마 작전 송다다. 띠구이 나시 되어리스. 딜레 송가 수자 잘라 존내 용유. 단당한 저 송가들 흐르봐. 다 송가네 띠구게 다고 접샤.
0: 제상치.
1: 수시라.
0: 수시라.
2: 송아고 봐도.
0: 볼도.
2: 뭐야?
0: 다 강서 정말이.
2: 어제서나 약사동도가
3: 조사지 저랑 같이 가요 봐.
2: 랑소가 여미. 상춤 세총아. 성규 별러. 계시 좀만 돌배 뒤리는 란텐데 바오리. 다 침부터 되제네. 수지래 마셉체. 할래 상중아. 랑 갈 성부도 아.
3: 라친 주치. 내가 걸 켜음도.
2: 가 좀. 전당 원비셔다.
3: 니셰 전당 원비. 我都是你们给点对不对？老兄去算账，说说钱都有不来个钱余。
2: 熊小宝一个在哪里？你们给不是有呗？
3: 对的，你们给不还是？现在老人送的，马龙姐，他老等给点了，你们给不是不？老弟个呢？你看咱们十柱单兵，熊小宝一个单了嘛多，然后退伍嘛是呗？车上，
2: 车上恰恰三对钱，错给不吵完了修不吧？
3: 对俺就搁一地个手机糖果，然后俺我这几个嘛是呗？
2: 卡死个有。让人当饭圆满啊！听过人家熊小白一再打呢，牛背死了吧？热嘛嘞？前三年了，我先别叫了，我叫吃疙瘩。天天上街打，麻木哈，腿脚那么大，你们多，老不叫吃疙瘩米。看嘞，若不吃不得，年了我个月呗。
3: 我秋冬呢，爬过那两百步去。上面穿很多是几个月没，也三十来新个月。他妈身体干穿不得，天天穿皮干不得。第一季了，人家也有了，穿干身不热。一年春天还晒了，运动好穿不多。
2: 就多搞点全部多。
3: 平时有创作的，俺做朋友人民多。你还常不写什么？俺做个艺术所参加的，创作平时得给了吃下呢。长沙干部的创文那团，比我们的甘肃那团，西北开的新疆那团，还是香港伊朗那团不是？我想俺做朋友团在认识我的，伊那朋友团在我们的牛牛很多。你写到哪么说啊？你说俺做没嘛是不？南昌西北的自由政治，俺做有所的不？也很多个。一年好过年，牛牛算账。妈来个的，钱最多。
2: 妈的，人家吃下三顿嘛，吃光了，够用了不吃我了吗？人民大街要钱多的，你家老弟个呢？吃啥人也忙多，各地也忙多，是吧？出钱嘛是吧？要有钱，穷没点币呢，谁给我们点给的？
3: 俺拉住团结，老人心思的多心听不中。爹妈在，俺手底有个手机，俺谈不，俺家表几个了不？
2: 啊，这妈的，对你老干的孙啊！人家跟着现在把那了解学了，对哒，矿工路还最想多，
3: 你还最现在偏多嘛是？俺是不的个，矿个钱呢，钱个能行，什么才学了？对那里矿个硬币嘛都行个了不？
2: 让谢大姐呢，沈大姐姐今年也是我了，是吧？
3: 那这段差事的，俺们俩什么汤姆松，没什么能行，熊西北一再当。巴拉达，阿家了自家也有皮，这些了没不断我上去，你能谈到好处是？你还岁岁白存点钱，你还钱不是挣不来是？没上班啥时候钱我身边？
2: 俺杨家是蛮牛的，你也是应的。人家人家做卡学是当不起的，今晚能我得不住呢，看了嘛去了。
3: 今晚很多钱有没？你还过么事？你能谈到看不到包裹有没？你还三品个有？
2: 야, 야쇼. 동호랑 사파 간 얘, 안 얘기 간 얘기.
3: 용아, 랑 사파 니, 니 얘기 간 얘기.
2: 고다 노스, 랑 사파 간 얘, 안 얘기 간 얘기.
3: 놈이, 랑 사파 간 얘, 니 얘기 간 얘기.
2: 니 얘기 배, 마녀 마주.
3: 니기.
2: 나 로봇째, 뜨비 두 부시 본다. 远点，远点。我爹对的，我爹
3: 都不得多，大哥大些事，你这日日都，
2: 俺啥发干呢？让你这个女婿。

0: 저 등어쇼랑 계속 팀유메 이마쇼랑 멈춰야 가리나 디마세 시그스 코미게 접지통에 왜 사진들 친다고
1: 로춘주 소자 장다직부체 십초천부유 자이 도교 마루자 가세치웨 사치스 담제 소소 정다 제베 마세 통도 알 주소제 좀 류도 다가 심비
0: 로춘주스 혼튼 제스 거지
1: 제대로 인 거죠 제자랑 아 잡도 승도에
0: 저랑 아주 상한 그 배도 동양 값이 주입자 딱봐도 내 경매 능도구에
1: 신부도 딱봐도 내 신부도
0: 저 나는 너 저랑 두다시게 차유 네 하자 겨우 찬스게 부르매줘 드림원의 지는 남산시 캡자 차유사 네 출업해서 시에스
1: 랑가자 둔다로 랑쌤제 체험하리 모란장구 선상 미다다 노마리 딜레라 소시마 근데 체험이면 쌈이 어째도 미신다 쌤제 체험 같이 오래
0: 대지 딘딘 게스 미베 포켜지게 냐자 로쿠브지 약시추는 미드 레마르 멤버시 저랑 신마리 대샤 미 레마르 딘 문구도 와 저 센트리베
1: 마도 스펀기 포야오메
0: 저랑 토 버튼 될 가비베
1: 냐마 토 차버 가비요 다음에 마차자 버브가 라니엘 소시 네 집에서 같이
0: 어 저 토부 당나자도
1: 하고서

0: 야, 주상아 줘다.
1: 어제지, 아니다, 아니다. 연계가 되기엔 욕도 걸.
0: 용아,
1: 레스 대나베다.
0: 녀석부.
1: 용아, 용아, 결항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와야, 대나베다.
0: 수시라. 결항거 좀 타거리. 겜베칼로 망치겐 후리. 통우다 모두 벨레가 시라치겨 마르다.

0: 아라도니 말이 안 떴어. 엄지제시라
1: 엄지저시라
2: 我不管个主门。咱们怎么去？咱们应该没去。我咋来过的不？你要远的，你就不管个主是呗？你也得呢，去咱尼龙呢，没讲去那么多。老百姓要去农村呢，得来没事不可以。下面就叫你们多，出草个酒。下面呢，阿家你们多，种点那了，不落种个酒。俺们多出草着，哪里偏是土着吧？
3: 俺们这是出个家子呢。
1: 俺从头就叫起，明天就明啥？大家如果俺谈过了女友的，谈到还啥要紧？就叫个大弟明了搜搜啥？就叫给大弟提前啥去卡斯卡了，真多去个亲，俺谈不听么蒙古连不是？谈到搜搜电话掐子，就叫给个俩开车的上哪儿出街？俺就叫是啥亲戚？让俺去叫俺听这讲了。
3: 个不是，俺就叫了是啥名字？就叫啥去卡斯卡了住女友的，一年俺开开住女友的。
1: 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
0: 이네 거브리 된다 양타부시네 소소 가위 왜 했냐 비어마리 제외께서 감사 라브튼조 요시 니에모네 시나 라자단토 방아치라 잡으시니 되어 봄들시야 저와는 니가 사줘
2: 장하시이
0: 미라리 이거 티샤 진예디 밀러 덴세스기
2: 촨메바 익수도 니에시리
0: 능 상매 라게 실에 가 토고 시면 심제 실하시기 라소소 심제 거리
2: 콘주 가도 이내가 장 가르친 뒤도 럽친 거 봐준 뒤도 스케치기 예 하 공민도 망원에 남간 게 지울리시 라면기 콘주 사지 거 봐이 내 줘야 여리 이내가 자 한 뒤내 된 통민도
0: 라치러 다시가 저 뒤도게
2: 나 가게 할 중요매 대스 기비 여르베.
0: 네 제노. 근데 유메 소스다가 조리. 디네 레스부도 지리 숨지 조리. 타 니브레스 조리라. 르브레스 조리. 이네 파르다게 실조야 심슈샤 도마르마.
2: 장게 제노 아 조토르베.
0: 조토리. 조모토 그제스. 구조가 잘라 람드 난 메바. 장게 소스 폭섬 최네 조리. 다스 마신 그제스.
2: 와리. 암지데시. 장 폭섬 가리바.
1: 多少？
2: 哟，
0: 还不少。
2: 地燃着。
0: 哪里啊这边？
2: 你燃了，地明了五十多少？

0: 로요베.
1: 어제. 빨라.
0: 니무카시에시 고빈다.
1: 니무카시에시 고빈마. 키라나 도체스 광마소. 나 로요야 무티나베.
0: 나스네 저지시야사. 나 야고추. 드림 파키친 저리.
1: 빨라. 나무네 비나니베. 카사미 먹고도 드림 안 하니 죽었었자. 가면 야고추 나는 그룹에.
0: 계셔도에. 계셔 저리. 라양가 슝슝베 이때 당고요.
1: 빨라. 다 로스무도 이제 촐라신 사업지.
0: 로스무제 촐라신 버라가 신의 심으르베. 랑게 로스직 좀 제비노. 랑글루리다체 로스무제 고마리.
1: 나 자꾸 개매다. 로스무 파샤. 롱아 이제 다네 말흥에 먼고지.
0: 이때 말흥에 금제시 유베.
1: 이제 말흥 금제 요마시. 이네 디로 가서 이제 다메다 저 확히 매봐. 띵아 치드메.
0: 제너라 같이 주유. 세변다 정수종님이. 미세야르 랑게 스베다 정지. 계속 톰이 두스기
1: 이네마 타살에 땡아 진도 예배를 해주고 머신아 다들 토부디 판바다 과기지 이네가 둘이 진도유 나 판바다 과기 주배지로 항상의 고급지 두부도 따뜻유 말로도 진이 두임도
0: 랑 중심에 이때디 덩지 요말 봐
1: 봐라 니키랑 쇼티죠 이제만 다는 윤구르베
0: 요 니나 대모 나 겨루 톤도임도
1: 빨라 꿀로만 한다 내 치죠 치죠
0: 다가라 몇 구글라
1: 세상아 이제만 해보지
0: 기교 구다 바로 와
1: 형한테 유효성 누구
0: 예 다다 대무소 주슈슈 주슈슈 워피에도 니야나 대무 호스럽이지
1: 마렐레베 담배나 대응 지그시벨
0: 세 니 그저체벨 아 니 그저체벨 니 대체 가져가 니 도스긴 쏘래 아 이어
1: 俺可一点有个聪明，也看不来这的还往叫的。
0: 许少几个哑巴是吧？哑巴的，
1: 没事，这还给哑巴的。
0: 哼，这问题呢，台北时候，看他脱口笑的，点点许少几个哑巴的，哑巴的。
1: 前两个没人养了，江苏嘛那的，俺还打没的。可怕
0: 就你
1: 这
0: 家，
1: 可怕的印度呢，俺那他才往叫的。
0: 我记得，
1: 清明，
0: 我记得，
1: 清明。
0: 阿子，孙呐。来国际的，你那你没用。
1: 你国际的，其他人还能给你买随行的。
0: 阿姐，你我那啥你没用，你那可就你牛有。
1: 你牛有，
0: 你牛没？我呀，行嘛嘞，你国际的，我你给是洋气的。
1: 我那啦，
0: 我那一。王局约束我了吧？恭喜。其他王局约束我了吧？
1: 你还能够上去？
0: 我去，
1: 金梅，
0: 谢谢。你去嘞，忘记超多，你也加不超多的哟。
1: 停车场下的呗，其他的这些也我停车呢，俺还想住呢，俺其他不住住的呗。
0: 就看谁有啊？
2: 多点了，
0: 我去什么队？
2: 哟，
0: 我去，
2: 哟这，
0: 我去什么队？
2: 肯定有，
0: 我去一切，我去是。
3: 爸爸，肯定有。
0: 快俺弄个给吧。
3: 那其他肯定有，我不停车下去。
0: 快俺弄个给吧。
3: 俺唱戏拍面着了。
0: 俺没准备，你还怕什么嘞？
3: 你打工老忙，难得忙啦！忙老些送穷死的，你上哪
0: 里去？快把路给解了！
3: 没事吧？忙啦，那哪老天去送都忙啦？他天。

0: 미상 아주 참바리 삼샤.
1: 조선아.
0: 미 하시지기. 도스투기 대비노. 그리 좀 서리. 아니 니네가 개 개름두고.
1: 쟤는 근데 좀 그래.
2: 세상죠. 되게 냐대는 용 말아 봐. 같이 빈내 좀 줄이.
3: 거기 유소 송하는 샤니. 좀 도움이도가. 비게 요네 망치 유호 송장. 빈슈디 친대응을 보지샤. 먼저 낭송을 쓰면다. 저 이거 정지 피해 샤니. 빈금이도가.
2: 다 그러시죠.
0: 니에 신은 각지디. 소화기 위타웨. 아슐리 승이디 로고부이.
2: 아슐리.
3: 어. 군수 괜히 싸우디지. 너 그 대수구부지.
2: 재산지. 저.
0: 마트시.
2: 아슐리. 대쇼다.
4: 어.
2: 됐어.
4: 시계 시쇼 도스리.
2: 편중 십제 담생 남자데. 나라즈 삼다야 뜻대 차면로.
5: 편중이 튼자 야고 된조. 켜대 당시 요시. 강인스는 공부다 주민선자 수지게 면도시 소통마시 당도 켜대 겨침부 치매자 완전히에러 총부 심토야 시와 요시
2: 마네 망보마다 배멍시 돌아 튼자 지리 담야매나 상게 근데 싶도
5: 시균 심부라 매치 켜주된라 저저 임시 등비
6: Kalau sih bisa kacau, lainnya ni esok skill.
7: Lo.
6: Bubla, kita kah nangku yu? Ngah kata macam ya kah sih?
7: Kata lah.
8: Ngah tadi siapa cuba cium ini? Ni tu ke?
7: Hahaha, ngah tak tahu nak kalah suki deh je, cuma semua.
6: Ngah betul je nasi lah suki deh.
7: 我们啊，康北路小三位有这个，你也没了，路小就阿比耶，亚个月子没穷子给不接做个月，泡沫里头啥悄悄用过了吧？给他用阿子配小阿，
6: 用啊用啊，你也信？搁大宅那了，小英的，
7: 地肯这多，地康北路是，康北路哎，地用过了呗？
5: 看别陆地，平均是四十个，看不着那天不是。陆地组，甘肃我来面西东送进来，超多解决怕了，从那吃过去。陆地组速度平均大，什么业务？三亚呢？今天个业务大，东亚的，他在闽安东沿街，人住个小区是，客栈牛牛大，下葬么？聚钱完了，下别不要钱。年前呢，开局的个几个个，再聚别一万过头的生意。
9: 老皮，你这把是啦？
10: 听我一句话啦，给，到我送哪了？平均十几单子，差不多两头星期送给。
11: 阿是哩，这座公司配件呢，特别大，重要要是，就咱想不起啥的。到我你农村了，看别路，平均十几单子干了，多么土皮呐！俺两个听过伊，皮都跑不上，怎么忙死过伊？平均送单子，等到下班的送。
10: 用啊。
11: 드링아 살아.
12: 라양아 차샤.
11: 당구야 니 야오 쿠무쥬에. 미바 배 짱샤.
12: 니 야오 쿠무쥬. 계승에 두디안라러. 수트 쇼가 제베니. 마카야 야매 없어쥬. 두디안라게 마라닝 내쥬 케메로 성부도와.
11: 알레바스 구다. 바라고는 자수는 쥬쥬쥬.
12: 아, 말해 주무소. 당연히 로링기 고조 로메 봐 진짜 찾았어 지만 근데 찾으래 얘기하가 친구 라니 뉴스 깨피
11: 아차 디기라 하시다

0: 부부라 허지 경을라 라서 야르친도가
1: 아
0: 재미 심벌라
1: 그냥 면은 망고로 있다 랑 폴로 핑그스 넘죠
0: 보모 샤베
1: 로 대부치 보모 갈라 샤유 你 자랑게 포컨지도 아
0: 낭다메 야 니랑을 빠르시게지 보모 구샤고
1: 이다
0: 저대 아 어야 퍼즈링가 안 줄래게 전에디 간배 로커 등신이 총부 차야들이 뒤주시라면자 키조 갈래 수수관
2: 러스
3: 야 따라
0: 저저
2: 비치셔
0: 어야 따라
2: 비치셔 가자 가라세
4: 구감사 이 아슐리게 응합에 가라이 나 대쇼시
0: 두인다 영아
2: 저 나다 주무소 와 덕대협담게 저랑 청심이 김 열시야
4: 저거 니 너 없지 와 무라는 구사이다
2: 약죠 저 야
4: Yes, yes, yes.
0: Ashley, you go to the house. Ah,
5: you're not me. Ranchin Chiba.
4: I'm sorry. 俺做样也胡个天气接着，说哪呢？就是那，肯定是说。俺这当俺做的，呀，就是那，卡拉这边，电视机上屏幕上啊。啊，对不起，虽然比女的，我那个年纪比卡拉的嘛些呢，卡拉是不得那么他们吃的呗，俺还没死了呢，你还上了个月头了呗。张根前呢，你明我嘛心急个，给别卡拉他个死了呗。
5: 俺啥人？我妈心不软的嘛，是不？怎么啥？俺特别没脾气，气得平时天天俺就天天我就吃我鸡子，然后说好对哒，说好对那哈糊子。然后说说团结了，我那军务员。有好情。有啊，咱给看单子，说说团结要有事过是吧？其中关系也没大，第一个能力也看下，他我呢，那边那边全部这边。
4: 马丽。 弟弟，俺们那些算啥钱不是？今晚你就听这，俺们拉不下去。弟，你不是大马是？弟，热衣是没热，第一个能弟弟做，没多给多久，休息不愉快是？能弟弟给院长点托呢，下面给热衣是没一百多的，穿新白干了，主要是他的。
5: 哈，奥斯多，
4: 卡罗奥斯多斯。
5: 让开新
4: 各位，让开苏苏团结了，我那军务都给你们村里不咋么样。前两个你们村里什么？
5: 第一，马爹吃点吃的，团结了军务又不咋么个，你也那么咋子让着呗？你不要马达，是买的几个吃下边呢？看起来能提多，看起来没多，让你一万横着吃下噻，一万起毛头呢，俺最差外套了，老爹不接做女是呗？
4: 杨叔啊，让开三家店，那都俺最团结了，看来吧，也是生意，没想俺最早把那天门过的。
5: 哈巴多，俺还那天吃了还有。张军，我之前那么久的要多，胖起了，从这忙事带开门子，那么久也会偏头嘛的，团子也会端下过去。
4: 你吃啥啥都吃，还里面性格有味。提着些新大开门，你也见了，俺这朋友了，将来也会门过的，还会有牛牛做账，人他我也没吐气，说白几年了，开篇中途过嘛是，一年吃的顺大几个。
5: 头个，我说要我得做，绝对当头生呗。看他特别的，你别说我。团子现在干嘞，白雪当初的，我的俺成都也还有个人。大大，看着草花鸡尾草哎，听着有股的三句。前三年东北来接，大北的其他菜个样样的，看出开了接，干不着钱的三句。
0: 辛苦天了些，一年的我有了更多当头嘛是。
5: 让团子我就在一头听面子。老朋友查实。
4: 让你还帮着有了吧。

0: 같이 되다 녀루.
1: 수남, 뭘 하셔?
2: 용금에 보고 찍고 있네. 여하튼 대체 와요. 지 키비비비 지를 하수로 수치기.
1: 태양 보고 나오시기도 와. 바라가 잘 집는 면나. 굴롱디 대신 마셔봐. 대다. 네, 좀 더 그이. 라야 영재, 안 하시님도 통도.
2: 뭐가? 당 알로 숨 졸리도 와. 타미니 세비주. 뭐 사고 좀.
0: 드링원에 님 사세도 와. 니시고 잡혀지 되었어. 야. 야, 자동다. 야,
3: 터지나 봐라.
1: 네 불러 다시 가신가? 봐라, 부신 주시다 차르샤. 심지 지리 가려시. 과중에.
2: 과주.
1: 전녀 야시. 지시.
3: 아자.
1: 갈래 가중에.
3: 뭐지?
1: 대리님 좀 두고 있다.
3: 나는 저 뒤에 아자랑 그 고백 좀 두고 있는 일이 되시오.
1: 집에.

0: sabi we, ngah wujud kasih sih, sudah nak we. Ibu rasa tu, ni nak tutung sabi nyawa.
1: Tiang orang kasih sih. Ni aja jual ini, jual sih.
2: Cha dia yuda, xiao gai da ning gu ha la sui cha, ma qi jie suo la.
3: Gong ga, da xiao xi, zhuo zhen xia.
4: Gong gu yu.
2: Ya. Ya bu jie qi xi.
5: Ji jie gong gu jiao a.
4: Duo, guan da la bu chui su neng ni yong duo zhong zai chui du.
5: Ma xi min du.
4: Ge jiu ma ri ya la bu. Wa la xuo.
2: Zhu yin da.
6: Wo ya wo ya wo ya, ta ga le.
1: Yong a.
6: Ya xuo a. Ge li duo la.
1: Ha ko si.
6: Le ge yi be. 야주아.
1: 맞지? 수시라.
6: 제가
1: 달려요. 근데 그게 제발해. 야비다.
6: 수다. 양지라
1: 대유. 양지라.
5: 라.
1: 수시라가 쏘는 게.
5: 레세.
1: 수시라, 수다.
6: 참어. 티링아란소 랍다조르다. 용두에.
7: 뭐네라.
6: 뭐네 이거죠.
7: 암라.
5: 어.
7: 엉라가 나 랍다당 숨기.
6: 양지라.
2: 수지 수라. 그게 제발해.
6: 주로 상무님사 소문치제 랍다신 지뷰 도스는 아님도 비계직 조다
2: 참참부르베
6: 참참수
2: 참부시 我这 이거만르베
6: 롭스다 멍시러 디귀네르 과침르 켄주 종소연련가기 我这 이기 참소 니에 겐킹에 대 가바 제비인데 링미도 제장 아래 바직 침비
2: 기라즈리 테베
6: 침비 겐킹에 토주라 我这 이게 라주 드리 디귀나 총수주 제식마르 삼제 센트겸 로요미다
1: 수시라 꾸레카스 마슈제 쓰시다.
6: 계속 말해 계속 말해.
2: 수지 씨라. 오늘 계란을 더 채나 주기.
5: 난 오늘 랍자 줘야 요르베.
6: 이거 좀. 억울하게 뭐 저 여기 있다 데이키다. 야.
1: 땅에.
5: 랍자 줘야지.
6: 양지라. 뭐 저 여기 야오제냐라.
2: 더 채나 수지 씨라. 와. 수지 씨라. 또 스구나.
1: 수지 씨라. 계란은 오늘 쇼고야 걸으면도. 데스 대백한 수부링이지. 더도 당유래 집지. 미드레 양통유메다. 그냥 진짜 찍으라는데
6: 아지 몰라 샤워 때문에
1: 몰라 수지 슈라게 다리 튼신스럽도 와 양질 자로 나지 더블랍다 당야도
2: 수지 슈라 계란 도심 상을라
6: 아지 몰라 띵에 채워 옆지래 계란 샤워 때문에 걸리나라
2: 요
8: 나 가보 좀해 아
2: 수지 슈라 쇼세 취 이규마시 레스 띵에 파 유기 샤간 부이 수지 슈라 자저시다
6: 양질아 세업다 캠에 이네 딜레는 큐는 용마리.
2: 아지 수지 씨라. 지취다.
6: 용아 용아. 야주 야주. 네 좋아시대.
2: 수지 씨라. 창고 씨네. 당도 키랑게가 딘데 스티는 뒤 네 좋아시라 주메. 섬유레 대비지라. 키랑게가 아무데레게 망 키나샤. 문에 터체나 슈긴다.
6: 아지 양지라. 잼잼데 큐는 쳐 마리. 말아주 딱 봐시 여러분. 길을 채신 거 뭐더 비노. 로지 로리리아 용마다. 롭소 차샤네. 다그라리. 제장 소문 납자다이디 님지에 투쇼 등교 엄마다 是吧
2: 学长 수지슈라
8: 도대라 수지슈라 샘서 코여부 유배 마세 보쇼니 송금이도 가시엘라 다나니에시도
2: 选부
8: 야구 딘지 세그 슈마이키네 니그마르도
9: 야구 유네 가르쳐 그래라 간다 산둥로 흐르부
6: 야지라 탄도 소문 납자다이디 지따슴제 최고야메 이내 예체노 라탄도 마조살레가 줘야디 급수잠지리 승비 되다 탄당한 주디군에 레리가 종다진지 수니에리 라게 토꼴제 락시 종다 락시 유배주고 코바치 내 샘대 치과 요말이라 소수 용보의 토죽다 레마레
2: 수지 쥐라게 송바 년제 종다진지 대 나 인지 주기
1: 되다 란 길은 용보 맞이 없지 배준시라 나 상음치 쇼울다
6: 스텔라
1: 라
6: 종다진다 줘야디 장다의 최도 채우유
1: 라
6: 도다 장다가 빠르시 제 님 주변에 혀우여리 이내 두주상마 졸라 죽으러 봐
1: 제자
6: 종다진대 내내 마고 싫어도 야면 장게 소소 참배 내가 돕다 다음 차수는 장게 부다제 줘다
1: 자기 배진 장면
6: 유배 주고
1: 어
6: 하리 이내 차서 왜 말이
1: 수수 내 말아 줘 내 차실 같이
8: 두点啦, 写死, 写死。 구상是写个帖的。 等多多是给过去吧。
6: 是的。
10: 全总, 你也让帖子。

0: 배 차니.
1: 엄마.
0: 떴어.
1: 애슐리. 나 표지 헌지 빠르게 미비.
0: 최부터 몇 신년 예시. 상하이 평주 로진러 토진 팀도 큰유유. 비진 로로친 팀도 남로 살지 이게 참조하는 권비. 런쥔의 심정 너무 팀도 로든 자고 가는 권비. 디네 공세 레제 권비. 낭다민도 반대 증거도 와.
1: 라프리베
0: 퓨디 추미이 뭐신 당겨 시켜도 예민로 다 준수유 스메 서위베 녀랑 스메 유싱아빈다
1: 아 삼스타 좋아 룹티 토염다가 난 세슨 자치 디네 시기에치 심주로마 토염다가 소화기 비 자화치 버봐
0: 뜻디르 코디와 세타 주제민도게
1: 최산 소화기 비 자회 벌주 십제 담스 땅중에
0: 딘데 지스네 지그지 이내 소디 아주 론드초 제자 전국에 내가 제가 단로 스리슈 피비 비니엘로 거브를 해사데 거브를 나사데 유 나사데야디 내가 체도 인라 다른 회사 로야디 내가 체티
1: 라오 라 비리 이너 네 총소디게레 로하여르
0: 켄조 현재 영민도 마타레 다대원의 영민도
1: 제가 대게 다지 키세키스티게 양자직시 등도만비 당고 삼중에
0: 만비 등기에
1: 라상도다 미지게 라게지나루 카게 몰라바 고미 기스쿠노 라카르삼부도
0: 알레
1: 게임쇼야카도
0: 라게단제 치야치 칸벨루세 총게괴
2: 게타제긴베 엄치시라
3: 조레 찬세 통주괴
2: 땡기 딱제치사도
3: 용아
4: 알레구다 알레구다 알레구다
3: 클린다, 클린다, 꼬다 민관. 아세 이렇게 니르베. 초안납다. 집게. 디페지 집에 보고 나 집지. 니가 채리.
5: 자 ICU 내인베.
3: 어, 예민래 드시 수.
2: ICU 리스.
4: 야, 클린다, 섭섭해. 교수님들도 내가 섭지도 항상 유료적으로 일러.
3: 전기나 수이나.
4: 동네 주치 생각 이유이.
0: 나랑 긴도 없다. 우소대 항상 주. 나랑이게 변주 집제 담슬 진배. 다단 잡으시야. 제자 디린대 양가 좀 야 좀시. 이내 년 남사랑 총체 부제 도민도. 이내 간배 루세 총 최진은 모티랑 다냠내 차 상담초. 최머지피나. 제만 양아 차가 마요아. 근데도 용두게
1: 손두게구이
0: 이내년에 시행다 머신남장도 춘추지대 년원에 개침시라이
1: 디티에 라로대비치 나랑이기 미휘지구르버 니아가 주퇴제라 지저시라시유 빈을 의료컵에 배제는 시지제치유 나래 배제 쓰트시유 로상마도 궁금해
0: 냠내시야 롱원주 차기유다 장르 돔지는 퇴제 숨치수이
1: 是다
0: 당구 간별로시디 나주퇴제가 최신말륜콩 원소 진분겐디 지역 마지라 만준 민키제 치르 치자 치초미요 니버 남장 튀윤다 리짐 튼색 미체 변주창모 세시 토실 거유 강인스는 남자디 남자신다 그럼 상야이
1: 록다 튕기 수부터 그래
0: 나 남자디 날 권내 슈파 슈유
1: 권내 슈파 슈인세
0: 응
1: 팅아 주디 거르버
0: 장게 꾸디 담바 문진 체내 지시 메튜이베
1: 냠네 쪼베 엄쇼. 테스트리.
0: 녀르멘 추루. 더스 슈크심 게위. 차다가이 마차샤. 류화나 팀제 갸주 숨샤.
5: 용베.
0: 응.
5: 유고브디 집에 보고 나 집제 녀가체. 접지구도. 단다 첨부터샤. 집에 보고 나라 베티 답속에 가자. 주바 녀가 집제 치르친. 야스는 요지.
0: 가서 구이도르. 녀르 최우텐 오시.
5: 보비 응아로 바다는 우르베.
0: 다동원 좀 넘었다.

0: 그래도 김차 비싸를 도와.
1: 사야 망가 취시야. 띵원에 간별 로시 규장 비싸를 도와.
0: 상하 야채부터 이제 유린 호텔 진행하리. 혼자 유린 매만 한 소리 소야 유기리. 코니티 대제 동매 종이 니브 지규리.
1: 전 지나게 먼저 시에비.
0: 마셔야 가리 유부. 마듯이. 셰주마. 셰주마. 간별로스 사야를 가부유에.
2: 은희사 마세. 니 멍구유 가르치 해줘 왔성비. 뭐나 비리지. 해스니아스다. 코스이 공스 칭아. 퇴지 렉제티제 송이지. 간다 총람디 시장통은 퇴보다 세실룸에 지러. 안주자 마세. 개용미 상마 사야 르르버.
1: 제장 안주키란다. 젠주 치니에메. 안주 편중기 뷰다 퇴지 빈주. 낭세 상하나리. 통양 윤성기.
3: 타지. 계란이 코스마티 비치라. 你们老不买，老板吃香的，偏头马些。
2: 钱交了，收的。
3: 看来你了，偏心不过一个的。
1: 嗯，他个是，天天谈过六年级国语。
3: 来那六年级时阵，那是从家用的，手机个可能是多马些。
2: 卡里呢？
3: 俺上岸的手机，老久我是注意，看别路上的俺走上现代车些，顶这一年，老好嘛，有嘛车吧，可能是多蛮多。看别路的，没现在开张牛牛些。第一个七个字呢，可能是啥人是吧？浪漫的个，七个字嘛，最狂的，唱不着车是。俺先说了，差不多看别路线的，手机个，团结保证七多个要嘛是。
2: 他的妹妹起码妹妹也不要嘛是，我谈的来第七个。
3: 看别路线呢，肯定是的，看把青牛也不装备，这个是呗。看别杂色，出东牛也不装备，这个是呗。看把说杂些。日语这个面呢，这个是呗。日语这个以内，杨康巴所在前面呢，这个是呗。康白路的开张牛牛双子，团结保证些都要嘛是。看来你跟着去自愈。
1: 先生，跟着去自愈。
2: 我谈到七夕七三个节，咱们搞么送？一年来还是年，没人家来不是？来的今年是过的，是吧呀？
3: 嗯。
1: 年关所听，吃紧的，菜些的，上个没听钱的，团委讨账的，地穿不上军务民多，谁买
2: 这？马
3: 西，我，既然你先拿钱，马西，穿不上边角是肯定就是了，边角有百姓哦，穿不上远远不是。既然你念了，我打你先不吃这些，老了矿山到不这边呢，既然你了，点点路人是。
2: 他是，边角有人穿不上远远不是，你自己好些给我。
3: 自己给马西，老人家用水来吃些就过去了，你吃这些还有。
2: 卡住了吧，这是不是？

0: Всё.
1: Всё пришли. Чи ли рагат омар бе?
0: На ним чу селе себи. Всё. Тери сине не ске бачу.
1: Тумаса, на леми санза, ты же нам ду. Куда? Раге, что се я хмена шош.
0: Пала нар шу омаре. Всё ещё отец. Чора бурс хашу.
1: Пала ге, на нар ё мо суги. На туме. Я че чу най.
0: Рагу не, за ты сунеси ся.
2: Юду сега пешо.
3: Луи.
2: Чапи шу жбе.
3: Мого.
0: Wei, acha.
4: Oh, this is. Bala shu du wei.
0: Shu me, konsu shu ga famous me.
2: Famous ma, siri la ge bala chai je tian dao yi song ge, ye xie ba pi ni de xin du.
0: Ni ge ma li, ni da xie. Acha, ni dao shi ne ge wa ge ku.
3: Zhu zhao. Ya shu da.
1: Ma ya yong me ha xie suo.
3: Ya shu da jie.
1: 갔었어. 선서씨. 니걸어 수총부지.
0: 어, 니제고 예고되라. 닝즈가제 총부스기.
1: 권되라.
0: 어.
1: 빨라 갑디.
0: 어.
1: 단다잘 가봐지 민수래.
0: 아자리. 빨라 수수가 핌수스기.
1: 저게 빨라 세바겨. 니차하신고.
0: 거기 세바 좀도
1: 근데 못 해요.
5: 몰라. 드링어. 권대라 굳이 당고 침피.
6: 대화제기 신감 깨워서.
5: 권대라 총재. 아. 샘디 때 도그리 삼삼하죠. 코딩 제가 마사고 차방과 가르샤 제테스 야 테드니 니 딱다 템 두 삼죠. 이내니 나와마다 약하리노 던도니 간도 제 롱람히
6: 도디엘라 기치니로 라와 메체프시 디키라나 렘보요마르다
5: 이니 코앙알레 로니레 켐보요마르
6: 기베 타마 치구다 르베 타마 치쿠시 미창모 시글하모 시네 제소 자치보 힘부디 하쿠시 문에 이규와야 라르시아
5: 몰라. 말로부터 진하긴 했지. 다소소. 두두시라라 아유사. 진하기기.
6: 미스미에디 로파미오 두 신의 진하기기시. 도디엔라. 기라나 로파무카리유나.

0: 건네라 마초코노 마다님도 배문 밖에 중첩도 숨기 가인선은 로디게나 은이편주 깨깨체를 경쓰대비 니케림비이노 나라 냠아부차비 나와르시도 이네디 공개가소비 까메 타모들이 삼삼어초 탄트 삼던두 마무네 교육기니어시지기 니엔엘을 켈린샤나 가르요래아 다치마니 황다님도 라면 흉터비아키 고급여 마시
1: 발라 권대라게 탄트키란 디제 꼼키미나 딘데 토니의 용시
0: 마다 권대라 라면 접중 접약치에도 로망 고전 주신 후유 거브리 라면 소군이 갑주제 라면 흉첩니 대문단의 망루 도르삼삼치유 거브디두 닌제메바 라면 흉삼단체 대니 근데스 갑디 그냥 자고 있나 성구유 니마 라면 흉 대모 침시라 요리 탄도 광주 황자 탄도 라모 참네 초미야를 차수 니 권대 락치도 가르르 지도 오래
1: 반라 난 지여시다

0: 다들법샤 난걸 한번 쳐봐 균지신이 싸우지 고치 그러봐
1: 걔라 걔랑 고수다 쟤나 돈도 로주부장 참내 낭다 요 말이
0: 니 로주주도부터 한번 쳐보지 선이 죽으면 제부터 쳐도 우유나 야면 로겨주고주부터 쳐도 우유나 다디 당동개비 징러 죽으면 떡규리 지마 암자체 균지부 세블리 당단에 삼류 처지유부 치그지 남걸 한번 줘봐 흉진 얘기 기간 사업 세제 균진배 내 치우리
1: 걔라 니에 키랑 그깔로 심을 샤지 니에 봐도 배 전체니 키랑 능신기 균진배 야구치 샤부치기
0: 리샤 디린쇼게

0: 개사 달롱시 하지 남쇼게 내다 뒤토부동지
1: 빨라 암라 난 회사 지저 제가 주인 투제나 뭐
0: 하지 나한 거 봐봐
2: 라니엘 도스쿠다
3: 나래 탭심도
2: 도스쿠다 고
4: 조리스라 나세나베
2: 슈슈라 기라 신이 베베 피다 피다 피다
4: 간나소 총소 갈테나 봐
2: 기란게 된다디 인지 답주나 우유다 니게 참은 안주 니후 유소 총한게 총소지 참은 유고 체내지다 감다 도베 커지라소와 자라디게 참은 바고게 림구여지 자라디게 列자 샤스민도 와
4: 아래 기란게 샤세 사체 새로 숨고르바
2: 다그리 순한 권주제라기 베트칸샤 완주제라 샤스민도와 니마이나 저간 동부송사 콘세 가르샤니 지그리 따탄다 완주제라디 레자 아 주시라 나나니 니네 가미유와 디콘소 켄키샤치도 니고 샤주 부지 다스이다 스베다 정지 피에 뽕샤지 쏘니 통민도
5: 다긴저제라 범니이베 나통도 신다게야 로유
4: 시다게라 광부켜는 모소 캐나다 주도 시간 지그리베 시다 니무징니네 개가편 지입도고에
5: 니무징니
4: 니하 고게 광부켜는 모소 당당아 저자라 샤스 최직 모소 别 광미기 캐나 시다 누브리나로 수고 캐나러 수요시다 시도 기어이다 니무징니 지네 저와 수고이 은 개가편로 용도고에
5: 용아
4: 토제나 개라 토제나 클리페아
2: 수슈라 니신이 제가 샤스 퉁구르베
4: 뜨그뜨그 지규리
6: 낭송 시빈 릴리 이위이노 마자 숨이 이하오리 강구디 시빈 마마 카사슈들이 제비 캔다지 춘추시치 창유문지의 리밍 안에 눈바지 상세 리밍이니 숨바지 리 어 리 카사보리 다리 리 니베 섭다디 리 당구다 잡오리 이네 제비 토울다지 당구디다 배틀로하지 제 제부디 이 당고래 체외 마세 창용 링세 리미 주네 개파다 신세 리미 니네 숨파지 디 세세 티브간로 셉치요다 니데 콘트리레스 니 도스네 키란 셰바 피죠 레슬레스 아 바바이 티게 장라 쇼
4: 좋아 사세도 와
6: 조 사제 같이 하면 봐
4: 란타스가 요미 주고 임베 상게다 마모하고 줘
6: 상게 빨라 카발레브가 암차체 로싱스 마모하 총가주 되어리 켄겨 샤마토장 나래 켈라마 시부지 카 인부제 되어리 왜 저 지지지 스미디 민장한 유 나 대대비 그대 연해지 봐 랑다 먹어 비세테 조랑로 대부지 뭐서러 그대 다가 연해지 봐 어, 형아, 쟤는 고딘다. 어, 가봐신다.
4: 아, 김사상마, 강에 맞아 요리.
6: 자샤사도 지로 선장, 문에 갈래도. 조사지, 미상미, 원회체니, 가다 조랑게 아이탑 교치지,
4: 좋아. 갈수 오래, 인고쇼. 강에 눈을 쉐기한지.
6: 비주어 이리 쳐샤. 니, 조사지, 아세지 레위위.
4: 레케메 람솔케자 다시가 요비 레메다 랑샤라디게 손스라 중에
6: 단더 손스 세베가니 카지게 겸무 중인 슈스마도 먹어올랍자 자위네 튼 탁슈 투움도 카지게니 거제 마부시제 中国没人有说谁。

0: 진짜서는 거 봐준 그래. 경화를 얼어.
1: 저 마스디 나주고 뭐 맛이. 상케다 마무하게 뒤어지. 뒤지 유야래 심제도. 당아 교수 전에 마도.
0: 계시 잘라디게. 던도디 퍼츠치 샤니이노. 샤세즈와 참부지 최고 칭마르베.
1: 대 참부도 저 심제마시. 저랑 인다래 시다 하루. 왜 공감사? 아주디 뉴 총기 지마도 미나 총기 말다. 옆다 너브리.
0: 옆다 너도 왜? 니에체나 참부촌 용무도. 저가 총에 가러. 농에 조스 맵체. 랑자라 대소네. 부욕 타가시도. 대 규린 구샤나 초라 죽다.
1: 저 니에무소 대 샤상. 디부네 삼차든지 저랑 하고 쓰면 좋아.
0: 말해 말해. 섬규 배마시다. 딘데큐는 말해. 머신 안개 탄다. 레고기 깔았음디어리. 이내 랑전다다 채너. 마주이 디구나. 자샤사드 진이게 배선 샤베로 와유다.
1: 뭐네?
0: 어.
1: 러르금도.
0: 러르금도.
1: 뭐네 러르금도.
0: 뭐네 러르금도.
1: 채너 응 아래 레친다.
0: 조시.
1: 저 딜린다. 저게 동야치.
0: 가 먹어.
1: 아시 저게 동야치. 저게 정신도비는 야호어리. 난 이지시다. 자유 정신다. 왜? 어. 하, 아자. 계속 얘들 웃었다 갈래서. 더도 놀래 무슨 해. 영아. 나 토주는 얘 랩샤오. 폐지 대유기래.
0: 다시 해 봐서.
1: 파셔 주디 얘 랩샤오. 어.

0: Tendo cham duwe.
1: Ya, chi jie, chu zui chi la xin su de, tu do tu yo nian mi du.
0: Tendo chang ana le mi shi ran mi du. Nye di gen a ching.
1: Yo, yo, gyo shi, gyo shi. Unake tsui de du, chang ama po bu kan du bu yi na. Xi xi qi ge shi.
0: Kale kaji we?
2: Oze, dia kare ore.
0: Chu duwe.
2: Chu nian chu. Sonang jala dige dia xia zang. Shafa ti xia su kyun mi du.
0: Ya, changam dung da. Ya me neng anan nige, di chilo de oge.
2: Chilo le? Xia su duwe?
0: Du.
2: Не та сяо. Озе. Пига сяту ба. Симудо сясмудо ба.
0: Муна сипсёся. Тенда.
2: Лодигена. На гибчете мангтапта. Tengu mokpo na yino. Chala jibu keje. Rizabia ma se. Jilu chubta uktimji na chokri. Dien wune chong tasa.
0: Ta tanda lek zuksi di se che de ne. Chong ta shiba.
2: Mari. Tingi zheng mari. Jilu yu chung da jilu chung ri. Ngang yu rin se chokri.
0: Shangye sunam shiebe.
2: Shiebe. Nye sangba sunang jala diga shiasra suna shiago sengbi. Ngaye lepde yongba.
0: Sunang takba didai kengi shiengi pingda nyamne chigis. Kanda jie chun meja.
2: Rang chungbu. Chia tizu lekdeb debuch marda. Rang duda. Yuso songka simje de. Chonso tizu ganlo. 파고세야게 이게 개배시고 피부 용그래 봐. 총가신다 뒤쪽에 다란체 중국동. 이내 당 중부. 뒤에 식민도. 미신다다 마타시기. 지단기 천딩고 없지노. 로 중민도. 뒤에 예들어 멍멍멍멍멍스. 내로 좀제 조금 없이 제리기. 창고 시에노. 많은 거 처먹소. 이내 예지 하고스. 장중부 개취되라 미신다라 로브체도베 퇴진시 좀 열샤
0: 퇴진
2: 퇴진
0: 내라든지 아유 퇴지디 원아미 삼차된 유자
2: 제장 당도 소나라 겹겨다 삼시초리 로치주세야디 자샤사르되지도 소소섬주당을 쇼유디 여우로봐 가란주 디구르 차샤나 미상마 차샤사도 쳬월 스구이메다네 진현민도 이네소나 정무도 니체제 차샤사도 쳬도 제장아라주 대외갑 교다 구이자다 그래 니체데 시대유
0: 샹게니 독지 섬수수키기
2: 니데 말이 게르다치 거지대네 니 세워 엽지리 지내시에나 팅웨 니에소나 게다브리 단도 미수 자샤사르드치드 니 호르조정시 맵스니 용마로
0: 겐네 셰비네
2: 라우 좀 물어봐

0: Simedi, Nazu Nanzo and Tibi. Nanzo Simi, Simi Shendata Chino, Suchu Manga Diori. Kigala, how can you give me shooting about that? Kigala, Suchu Bisum, Nita Nile Hot Diori. Suchu Jada Shem Hochi.
1: Jenna didn't zibe.
0: J, the Ugin Zri.
1: The Ugribe.
0: The Uri. Nazu, the Uni, Sitam Rishi Tibi. Do you mean a keep it up to jail?
1: 지겹선아
0: 계속 말이죠. 너 가서 아버지 계속 말이. 저나 내도 왔고 와.
1: 영화.
0: 도스고 와. 저. 너리 좁자. 네 들이잖아. 내가 서다가 윤구리 있어. 럽 좀 와.
2: 너 초수 다 해마죠. 야만은 네 샤좀 물려가 친구.
0: 장바라 물 남아서라.
2: 한 물 매죠.
0: 여고.
2: 영화. 네 남산 친구. 영화요.
0: 도스 와. 저. 부글에 가지는 허허 진짜지. 루리데
1: 계속 말해.
0: 쟤는 화제 땡기를 봐.
1: 땡기시. 디려.
0: 띠아스레.
1: 하, 로진 주사들 레그시드. 가서 칼로 좀 선당고자. 강해진 보여시. 너도 어서 좀 보이나. 매블레 저거 봐. 상게 쟤나.
3: 아슐리, 장칼라. 수게도. 민두게. 하고만 좀 니간 다 전스 티샤. 영아, 여자.
4: 영아,
3: 저는 아 중인다.

0: 올레이
1: 라이너 로제 규룽 부대치네 미션 침나제 통합니다
2: 담아라 라왕스키 동화 소로레제 레그조 샹마베
1: 랑상하이레디 능다메바 로요야 카림바
0: 디 녀청청제 타제메 삼르 규룽 부다비 지네
2: 냠라 겐슈 나조 유자 나 파메 치타가 대고 섬기
1: 디디 인고초 쳔니브디
0: 디니엘 지게 본스네 변초 십제 담세 남자 사시비지 제르 남자디 겐킹에 지게 광라러 네츠 하자 아니 녜 마사 로게 우르 주인스
2: 리시피비
1: 탄드부도 나 제가 마요야디 페지 로교 지데 메브지
0: 강에 가주 유네 톱시 당고 싶어 탄드 남자디 깔레기 브링 유브다 저와 치슈 튜일레스

0: 다이나 사시대 큰님이 밀음 소비담다 캠도
1: 인삼당 마지 비주칸에 장점사도 처음라든지 치주스 피스 돈도 비주 지위스이 장가서 채웠다 장가 봐도 유
2: 他的自由给卡巴列姐一边和你听他送的如意撒玉龙大香香上辈罗尼日下玉龙大香香多年主要合意呢
0: 你光会顾面
2: 前苏古语

0: 결미 니들 숨겹 제지. 니들 숨겹 제리 누구야?
1: 결혼 안 해다. 정말 결혼. 마유, 지금도 얘기 경우이다. 미세다, 쏴야겠다. 어?
0: 김마사, 영원히 제 주님의, 자 주님의 급제 개미도 상무랑의 타가를 가다 주. 내 재능이 내 수디, 결합해라, 교리 지님의. 당분에 인식대 교주 당분.
1: 오셜리. 말해다.
0: 想动江瑶解毒啊！
1: 王胜利，
0: 先别急，待二十来进下。
1: 马亮大姐，
0: 给那不明所以下下。
1: 马亮大，再见大。
2: 拉不住气。

0: lang su yang su sa zhum dang di ma zu chong su da ta mi ruo sa ha bi wu yu ne zu xi xi ne gu bei yi ge le mo ge da zhu wa dun bu ju liu ruo bin ke re zu ri wu da no zhi ju wu ma zhi si wo zao ne ge mi du ne chi bei zhu wa le ke re le ge ni wo ma xi ka xi ka yi sen ke xi wo xi ke xi za ne zhang xian zuo bu ke ra tong ne ge xu tian mo ji lu bu tuo bia le 규례상배우교팁슬랜조르무급토츠 다오나 규례상배 의교 템슬랜조 무급데 교샤샤 차치르베 아 디지르 낭아레 아치 첸제 다가주드 섬유레 데브지르 리유원레 고요게 자베 랑수양스 집에 팁다가란스도 마세 팁디나라 로숨주 공기 이기지 주시자 이기디 최네 녜규부 팀원 섬주 지신 얘기 미니지리샤 농원에 항실 하사슈
1: 황쇠리 규르 마사미도
0: 한 것에 미도에 나를 돈 받고 배 믿이지 없이 네 로숨 주공이 이기도 귀 네 로고 배도 치수 공허 상무 제재 삼루다 랑수 양서다 랑점주 유체 양고 양호톤의 로비 규례 뷰진 심주 제배 마세 자도 내 결다 지유 치진 상마 대비 네 신세라 규례 랑수 양서 졸린 치도 직미도라 마세 랑수 양서 유대기 규례 유니 그 봐 유유아
2: 결상배를 루슈 로지레

지디 자원의 규례 마시 지르 규례가 이글링고 뒤 독시 망르망 주기 상괴 노지주고 로람장랑 렘부니오시 이네 규례 점주나 렘부지레 팀도 더도 규례가 하야지 디규제 사업소미 시에슈 급디디 녀규라얌 야지디 규례가 레게 부미도 디레 독지 나 소이바스 치슈 디니무디 규례 너기스 카야지 롭지로마 지지시가 치미도 녀 이구제 자주 치비 디니무 규 자원의 남이도 그래, 격지시에 오시! 디지르니 로고 침비토니 그래 교샤 점주기 진비제 오침비 마세, 그래 서이라주 디네가 상벨 치지 그래 지졸 고고다 민군이 미장지 롱수제베 빵다 세가치비 디제 송자 랑수양세 십지지게 나 진구제수 유디게 망조 공시제너 세니에세 자원하라 수수나기 경을 로고시 니 리유원 강변하라 니제 숨고지 진유쇼의 자원신이슈 자원디나라 리유원 급바베지베 랑수양세 점주기 머시탐구디 딱다 자원디나도 결수수되다 랑수양세 머시익수다 교샤대관지베 익수디니 자원이 미직 지미도 규례 지졸 고고당 민구이자 교샤세야 점주 취입시 지졸 고고당 민구이니 규례 먹입 중자 로니 쉬나라 상부의 의교 탭슬랜솔 응의구니 랍자 조모투비 로몬망고 소교 취입시 아자자 은인 이부 리샤오진 수요시 이니 규례 제비 린예대소 교샤 제비는 군섭디 제투부두게 아! 키라니가 네뷰지미라 맙지세우 스유메 싱글시 제는 맙지세우 키라니를 세우 상백 주주고 맙지세우 요마시 상백이 주주고 사지디 미시에 쓰기 접수지레 요마시 이네 상백 주주고 시샴라 황순리 싱에 깨부지오시 양은닝지메베 깨매지게 쏭갈 깨부시 쏭갈 로죽지디 시시 넘규야우뜨여자 쏭갈그 비주강기 터당바꾸엽시 튜디네소 규시세주 제약 중단다야 갑자니 규시만 고추니 럽지다 통기 체르치니 디제송자 니에탄데 미노부디 충분시

파그릭 유원 디로디 랑바라 좀도 랑저야 쓰세야디 난저 뒤뒤관 구시야 다다 나 규축하니 무신디라주 니체가 랑바라 좀도 로비 좀도 등문에가 승괴티야다 항상 괴괴 잠지지시야 콩고 잠지디나 나저 로르괴 랑조다 푸뒤 自动归下 이니 나저 뒤뒤관계 롭지라스 뒤뒤된토야마시 니 뒤뒤관계 민토니 랑바라리 구제 문신소주게 카체수위 이니 그만 캡지라 니에상도 우리과 교호부기조여자 나상벨 주도표님도 디고다디 你落进个落着几个，心急现在命啊大个裂出，马赛用最难的点子，落着的生命来点子，让最样是团子，你怎么就这三年？你们你不得，俺乐在马前吧，让最样是开心些，今天杀过几个了，俺可把脸呢，让最样是，可最心急的，准备退到队里，人民贵为啥？通到俺呀，咱们这地。我最心急了，检查清不缺些。今天给用的，具体预算干了，贵别马车。给用的，心急的下个清不透你，我前急了，检查缺失。一年年生的，什么都急了，我是没有了点位，三年大，准备清不透，真是透不着。我明火点钱，年长的

0: 보도 전부 쉬워. 내 신기, 판에서 만 내 쇠 대우지 내 도우마지. 나 군주 대라 추당 맞는 비밀 치지. 내 교사 제비나 정리 군주 추당 맞는 비밀 깨 도우리. 내 민마구 위에 좀 뽑아대. 나 다 아유. 내 도주 필요 나 와 주위에 칭하니. 罗松就说脾气了，莫拉心里憋屈。这些年也他母的心里憋屈，生育来憋不起了，莫拉总不被父母吃下。李玉文，听林爷说，你脚下我做不赢，咱们家的爹呢，俺全部怎么？你李玉文大，莫拉能面落嘴，你一记落不着，可是你怎么怕落皮呢？你先干嘛？年岁爹不用不着别，
1: 若比，人家我讲伊年少刚拉下的，年头的你也爹不伊，老祖宗的也拿了，人家，叔叔看着钱，脚下几个月怕过去，马赛罗你是拉死人了。人家上辈贴子连做了，我估计，那照着木头辈，你木龙得做着不切不是？若比，人家连三毛不是着切下，你让了三岁切着。让这不算你用我读的啊，若比让我今天了越去越没见我呢，让给人一个名字才去穿呢，我今天给现在的咳嗽打对我唱都打不行，当然没上不我们是家不是若比让这不死的你让姑姐爹爷

야쇼다. 다이너 캉부드 나 타브다. 나 컴치게브디 긴수 싱그르바. 주이게 캉부디 르도 제 사브지. 제산 긴수 교고 캉부 송고수 당고. 야메너 양자다스치.

0: 나무 용구도 와.
1: 你要不要去啊？你要不要去啊？我要去啊！别吧，要死！我做王差了，我是洗澡去啊！听讲嘛，大哥们，我这是做兼职嘛，大哥们，我这是做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兼职的，
0: 我走一个三亚多，那那么个嘛，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 아, 내 뒤에 아자 쥐시기.
1: 요, 양해 사주.
0: 어머, 그러세요, 어디? 방금 죽었다.
2: 得了。
3: 이게 봐, 교수.
1: 이게 봐, 교수.
2: 요.
3: 요, 됐어, 됐어.
2: 得了。
0: 야쇼.
1: 어디 아메 기니 또 뭐요 쓰기 최선 얘기니를 컵세도 쓰게가 요비
0: 영아
1: 쟤는 아니야 죽인다
0: 응응 아자 아자랑 콘조 왕창 남아친지 오늘 결혼 아시야
4: 결혼 아야 가리요 뭐 让阿家阿三妹姑说的没，可是给谁又把钱下的？阿同样花了些，让阿妈做事要我去拉皮呢，阿每次在路易村住。
0: 你是哪了？阿家让你去收的什么？阿过去没说。

0: 자자 덴베 년제 되게 스몰 힌게 공금사 남 힌게네 뒤도도 편조 롱천 년제 내고 표게 친남 규제 지디 미지레 생기스 남바 그쇼 니데 유럽 첩세 튠조기 구집이 송도 급 개바디 야메니아로 서바타 유럽 우소티 남 밀링기 구치 카네디 실리 간이 탱 당보로 송도들 쇼바 꾸인게 돈하지 선규르히 송도대 마소베 권도 어린 자매도 자도 어린 미미 용지 제규 인빈 지구 제바테 이나 어리탄 여러 워킹 저 티와이게 자 차도 신도 이십 켄키 테니 어리 유럽이 된자리야 빠케라네 농 개발스고 켄이 짐신 자 옌조이 딱세 임마세 노브갸소 심 개원 저 와티 용지 제절은 누구 유바 레지 주도
1: 산에리게 뒤수의 진행합의체 군인 경아주의 추도 주바라 빌리시께서 브루셀 유럽난제 우연행강 계지의 관계 도강치모 열리민 도강기에 지망라 고지바타자 유럽이 뒤급지의 뒤수의 승리에 죄제미자위에 잼둔치에리 유럽링키 님으로 땜제슈바시 롱어둔주둔주공기 제동구 영업주류의 다왕합의체 군인 테레의 파렌시 친지부장 인비에 수맨키 Шуменчаве жагдан бенде зэмли макчин ибе чеки юрупке дюнам муни зо нэнгу ки нямжи ла жан ли ю чечу ю Шумен ки жагдан на юруп ки досё та ангарча нямнер чи ю чеси дюн ва ти юруп шижик чен ки хозу ба маси Чесу юруп нанжи зубдюр я мэнси дин ю Лонго дюнчу тюнчу ки чесу Эри гюнчу та чигу дюмар чебар дена Гэвди дю Шумен ки тарве дангве нямжи та тюнчи ни 다시 유럽 인원의 주는 무역이 튜닝 대마식도 차이. 지능 아베 최신인 급개별 유럽 첩시 튜종기 고치비 정도. 예문이의 개세 엘리원 토소와타 정도 주련 조니 마웅바라 유럽기 튜디타 띵닝 조종 차구 제와 대시. 링징 유럽 신리 지능 아베 최신인 라이미니 종리 80년 기장디오 프랑스 신지 마크롱기 예문이의 셰바 차라 아스나포 예루양 보시미야 세바 동년 세바시 동월토 유럽 첩시 투몽기 지시 계지 쇼리기 람세티 마가룽기 니동 증니로로 전국 동년의 주고시 이마타 공기 총망 송도리 무시 대상미나 초수미네 림바 토부 이마라딘 치조네 송도티레 카조 뚜다기 튜닝 댐베 문진치 여바시 자르멘기 아리나 테슬린조기 비우르스 레든 초이의 긴구루와 아울린스딘기 다딘기 송두 조니 야미니에 유럽도 교회에 조람티아 돈용기 주제 인배 문진 지구요 니동 생을 류 다오중이 바라 야미니에 타 유럽 난지 와라 야미니에 타 유럽 난지 기 롱디 지웨 터주 주림의 민다고바 디토네 야미니에 이 노초비 제소 카초바 청구요 대란 접지 디루진의 시베 최진이 오르스 신진 부진기 야미니에 종리 하시니안 타 진좀 집에 그 변조르기 튠저르 개발 변저르기 튠저르 개발의 승시 체제 장제냠제 지시 계급 인비 냠니 여름난제타 이시에 변저난제나 튜직도 흉미톱지 제다시에 버시 이십제발디나 여름 첩시 튠조기 고지 선도티 야미니아라 소바티 가오샹소 세구도 라리아 진슈 서버시 주바마시 디니 오르스유초타 여름초 어리초지기 람숨도 카르 그룹이 다다 데모시시 니도니 주르 다오구 바라 야미니아타 ऐसे पेशंग नी नाका से कोई तो दोंग दोंग चुवार दिन नेतांग चंगल ये दावा ये वैसे ये निं अरे पर्दों वो चौनी बे वाशिंग चुन तो शिवे चुडुंग शब्द था यमन ये रा नेब शेन्या चुडुंग शिर्सों चौनी बे पिंचुंग के आगों चारों युवा केलें चबा मासे पेरों जूसी युवा से कोई जंग जो 허리 공시에 도람 로 구주 걸고 제규 매드인 셰바시 파우머스 초가 타 자와라 땡그주 파르팅 티 인지타 타 니우유라 도눔키 저람 케진시 인베 긴키 허리 가장 소로 니르 케우에 제시 겨바라 자조제 버시 니도 쟁을 외다 온가베세 조솜닌 허리 신진키 쳔아 포냐 웨이트 커프이 선주로 차외 진리 탄린 지급 바상 내베 안에 에세 베장 타 예미니 니 허리 조지기 야불라한 튜튜나 슈바티 어리 위샤르 세구이토 뉴홍 터주 제모 공주를 치수 있게 주의 다자 호머지 초가기 드럼 균튜가 가고 타 듄네 유럽타 이시아 제두 제베 감세 드럼기 린당 치치레 파르바시 지능 아베세 듄니 버그스랭기 토림 뷰리기 시바르다나 이슬레모네 어르타 이랭기 트메 뼈마시 트듄 거바라 처지 제신 요바시 Tugabdiri Yorubki Kodiwanam Yamniyaru Zombani Yundin Minbi Nizu Shikdo Ngoyu. Nizu Naso Ki Sese Chebatana Arita Yorub Parki Tansam Gewa Rimshin Zatadu Yuwatana Dun Arina Dun Chobyo Parki Jawatiya Chikdu Tu Joshin Yubashi. Chinda Ngabe Tse Dunin Faransi Mangso Ki Yorub Lingi Che Topchi Mokju Faransi Namdang Chusin Dai Gao Li Dajin Ki Suyi Shi Zambu Gewe Nyambar Tujang Cheba Kyabta Chebashi. Faransi Mokjo Ki Sera Bien Chashu Tini Tie Kong Kyabta Chebe Inchi Tang Faransi Omsi Soka Ki Lengen Chachi Chebe Chedu Yimba Rachu Cheyue. Nilu Chinda Shibara Inchi Tang Faransi Gyegub Nyibu Neti De Gyegub Ngubzu Lhasam Shubwe Nyamchi Mangtang Chashu Jigla Gunde Tang Yoba Tang Demi Yuni Omsi Soka Ki Tsuju Rangwe Tang Dengcha Gyanin Chashi Yinyan Chashu Tena Erita Isri Tsui Mebashi. Chiru Gami Dena Eri Mokju Ki Gende Chue Yorub Shungdu Meba Ngunse Yimba Tang Eri Zuri Chebe Homsi Soka Ki Chusin Gakdom La Lamdun Chebe Rangwang Chesi Chachu Na Maka Lung Ki Faransi Tere Shukdu Minu Sebur Dunya Barsi Tanda Misu Shiki Kya Eri Nanje Di Tadung Lote Chungmin Bedi Dengge Chetuk Me Barsi Nyanjur Ka Ki Tungan Chungba Tana Maka Lung Ki Chakju Tang Durba Yina Dengwan La Eri Chakju La Ngogu Chebe Jar Ming Ki Zinu Mo Tsi Yi Sangwe Kwane Jina ngabe tsui xin nying ki yorob chebzi tunzo ki guzi chuzo la moshubo tini chijo ki erita jawa laso chintu yulu chu yujin nisui bia wardana jina xibia tsui nishu du nying mo si loma ta dolin chiga erita iran ki shiri chumyo la ngosa xebe ming tie guane nyeju che yabashi nying sum ki jeso dawa ngabe tsui jing nying eri jesung bu yi jinda chubia tsui chung nying par to jar men to jar du eri meng ming nga tong che ten che yu kyabra che yabashi Eri Guiyue Nyingting Sengjuru Chawai Nizu Biyo Wardana Matariyan Jarmendo Jadoy Chegen Eri Mami Nga Tong Sa Nyungdu Dangwa Tini Yorub Kyunyong La Nunshu Jebe Namjuru Yimba Ngunse Yimba Shi Eri Gyesung Bu Yi Chengzi La Shibu Yina Nyidawa Zenga Lue Dawa Chungyi Biyo Parto Eri Ngunse Mami Sumdu Chokdong Shibye Sumdu Sochu Jarmendo Jadoy Cheba Ta Njemdub Tulub Dugab So Ngunse Mami Chini Zenga Zam Jarmendo Gyu Sekwi To Jadoy Cheba Shi Mingara Eri Mabung Ki Yorub Siling Bu Ta Afrika Siling Bu Changma Jarmin Ki Situ Jati Duzu Yubata Eri Mabung Ki Lamu Shidi Yin Kama Dinshi Ni Eri Yorub Duwa Jati Kama Siling Bu Niyu Yin La Chengjing Zanzu Ki Yorub Duzu Bia Kama Dinshi Cheshu Tiyan Yimbashi Dinshi Di Nye Wartuwa Tegara Li Shu Li Ni Chikashi Khotun Chi Yula Muzi Chabar Ki Dina Eri Chachu Tini Jarmin Ki Zinu Mozri Nigab Cheba Chibashi Yinbia Munzin Chi Yubashi Jarmin Yunzhou Dangzhou Ki Chibsi Ki Jin Zai Wei Mu Da Dai Lun Ki Eri Mabung Chitin Chi Yun Ji Gu Chiba Tian Yorub La Nun Shu Jian De Mak Chun Mang Du Dung Gyu Lang Sa Dung Ba Shik Zhe Chi Chui Ba Tan Plan Ki Zilin Tus Ki Yi Eri Mabung Chitin Chi Chi Nan Zhi Tu Shi Du Zhu Ji Yin Bia Un Zin Chi Ba Shik Jin Nga Bi Tsi Yin Ni Eri Ge Dun Lun Jin Lu Bi Ao Yi Ka Li Ru Cem Zhi Lim Li Yorub Na Dung La La Ryan Nun Shu Chi Ba Shik Dung Zi Chi Ba Tan Ming Ra Eri Ira Li Ja Du Chi Bia Meng Mi Chichik Ta Nidong Ta Injir Jadu Chibwe Mungmi Chichik Yubashi Nyingun Chungwe Nizu Ni Chengjing Zanzu Ki Kung Yinbe Irali Ta Sibin Ki Yegub Tini Ki Nga Gongsu Yubbe Arima Ki Dinshi Le Iran Le Dungde Dungju Rwa Tanglin Chenbe Yungze Ni Iran Ki Mokju Te Chengjing Zanzu Ki Tumong Gosung Tuenzen Ki Kongsu Do Mebe Shi Timi Xen Xin Ni Talang Fu Yi Jarmin Ki Chengjing Ki Zhozun Tujang Cheba La Yun Tu Yunju Shi Yubashi Kang yi si ne mak dung ki zhou dung di cheng jing ki GDP yi gya zi nyi ki mak zi le mao yi wa shi. Mo zi si shung ki si gen kur ji, jan ming ki ngon ba

0: ཁྱི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ཁྱི ཕྱད མ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유럽의 민 망치와 어리티니 룬게 초비 너든 계급시도 문제 지금 매바때마다 화를 춤추는 일이 사바르크 토알이야 어리 유럽도 자도 먹고 용도 동아타 청진의 시딘 지구 지구 시각을 믿자이나 유럽 남배 청진신 속기 삼급시기야 꽉도 접종시기 여지고요 이나야 대단 뒤송수이나 유럽 계급 능구이기 첩시 남바테야 텐베 관계 지만능시 니대매베 초소 폐견조시 유바테이나 유럽기 상감 접속기 마사 슈진 센터 땅다 동시비 내주 틴제 와리아 어리다 유럽어 지다르세진 조원리 지세교 타 덴자크 좀시 가수시교 테 유럽기 구집에 예발도 동네 제고비 제노 사브시도 교류
0: 산에리게 뒤즈여 지능아비 지에 듄인 인지 잉글랜드 수글란 웨어시 소소 산에기에 땡고 치묘 링구 고소바시 지지 예닝기 성공도 댐쇼의 창고로 망쇼와 협찬 시스마타 섬유의 디버시의 시종 땅당 소비 땅니의 판미 서진 중심 인지 사바르의 대위는 인지 레도 우슈 런지 스다모기 이쪽의 배 세모티의 증거 중요바시 진의 개배 사수 상소 소비 땅기 이거는 서구도 산의 주미 댄톱 칠동 점쇼와 대다 망치와 예레 쇼가기 인지 교주 땅과 토요바시 계서 룬전토 장도 당쇼 타와타 뒤에 소베 당기 산에 최소 왕자 림비 최종도 송화티 소베 당기 주민 망부 로직이나 우주 룬지 스담모 레네네 카치 유저와 등구 여장 전티레 스담모네 켈랑메 아딩기 등구 최 여러분의 뒤에 카치 유 군대 동겐 프랑시 고티비 예쇼 교주 당 종류를 폐지 종화타 프랑시 대동 인지 최수티 남사경기 뒤럽시 돌려버리 지주버시 후크스 민진 리공기 프랑시 니트랑지 나조 시그리 모시 타딘 인지 튜림 파르미 인디고 잠시 인자 티 마웅파라 프랑시 우슈 룬 기레도 돌리비로 람다 니르단 유지 주유 인지 산에 된고 고속비 민 코마티 지능 아베시 주닌 자르민 기슬은 모시 시장의 로지 코섬소 프랑시 기지룽진 공시 망두 당제 시령원 바라 자르민 실은다 dūmī mē bē mī gājī gējū kēngā sīmbā dīng yu Fransī yorub sāngjūrū chāwā xie bē mō cī cīndrī mī cī sēbū mē bārā chō jīng nē yorub bē tūp jū rāngdā yīnzū jū bā tāng chō xīng xīng nē ārī rī dīg tūn tā chī tīng chē xīng bē gīndā tī jār mēng gējī nē bō lā shū kīng nē bō tē kū yu jē dīng yu tē tāng tūrū yī nā jār mēng kī māng dū tāng jē gōng sī yīng sā dī chāng jī rā nā 당계당의 갸교로 톱세대 갸진이 뜨주네 갸자 니사께 발신네 당소 안강부 된도 된부로 송유 니동 뜨주로니 갸르민기 된고 체면로시 이마 티에 갸르민의 야 인지타 다와라 예대 뚜슈로 개가 톱에 남아시 톱수유바시 지능 아베 세진이 어리 계송부다 센세 공수 전부 개와라 민수 링유 사베게 초출로 민다고 대토네 정지진기 마소 님뒤 통례 사도 주고 대성구유 대신 유럽도 고송 센세 공수 식도 바탕티 니유니 자르민기 바파리앙아디 대외 총기를 무니 헬라시 다류진의 이외나 무니 헬 댄자 조명기 손도 소두 대외 총기를 기 총승토 뒤림 제미 미미 넘주 트라 버시 잔디 대딩도 유럽의 댄자 조준 체심의 강 인체의 이거 체계 인지롱진 공시 도난 총과라 자르민토 마크튼 트라 수진체와 된의 통금식 제제 등유 지리 구비의 참기 요렌타 우르스유 텁세 토도 유럽의 골몽아동 인베 미면은 주시기 유럽 골몽 칭합제 심비에 탱그리시 도르도구요 무니헤네세 와그맨 공스타 레인 미면은 주 쳔바 미면은 주 스즈우 케레야 화르신 공스 링류 추미 공스 소라 마크튼 기앙아도 균시 메바라 롱주시 유충비 동지 기바라 시보이나 유럽의 로드라 마크튼 티에 땅위에 조륜 티에 유럽 골몽 조지 기지 개주시마 타 자르민토 정시 티에 유럽 골몽 최동 갸미 조주리 구신유 여러분의 듄기 레도 주시 헝들 리안 보이 여러분의 듄토 레가 모슈 콩 자르민 기순 부장기 랭겐 군유 유바타 니동 쟁을 유 다와 숨보라 헝들 리안기 양결 여러분의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D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네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Hesung Sadengi Jiji Ruyang Zhuyote

0: 다딘 재면나 오라 꽹기 도구치기 위해 대로니 정외 터주 튕겨로 롱대 저와 중네 로숨주 코타 정외 김지 저도 냠리 칭이라 찬다고에 뒤에 로니 수쟁고에 로시기 대로 터동 정외 로스 로시에바 고족배 계급니기 협공 대회치워라 편전 이지타 튕겨로 텀섭 치에디 계급니기 원진기 최대원고 계급니기 저와 아무리 섭도 주교로 모두 레기 병이 인시 송보시 올수 토림 벤저 로빈기 체리 심주부 유럽탄 계지 초두 심주대내기 심주바 보르다지기 조시진핑기 중계급니기 나샤 미지부타 자카데라 밀랑바 현다 텁솔라 미비버제 체디 오종계급니기 잔냠탄 고림된베 점린 남망진기 계급니기 냠린 섭동주니 네변시인벌레 현다라 미그시 민베 대외 장사 로드윈기 고르지부 주요경 말라조교로 편부 유지 송부시 계지민이 중외 냠린 섭도당나 잔냠탄 고림된베 점린 남망진탄 대외 장상 된베 계지저와 사르조교로 괴디 동교 인시 송부시 텔렌지 대중기 괴지남지 심주대내기 조린 외론기 조시진핑탄 신진포진 재민노 테니 냠디게 소 된자 린진 링강기 괴리 린진 기급기 운진워르기 가제릉신기 토리나오시 이바탄 권리시비 터주 대닝 송외 개거 치미 견지탄 대부권링우유 조시진핑기 재민능진 대외 장사탄 루둔기 권리시비 주요경 말라되티 개급 치미 우디기 로주탄 시경우유지 송부시 제지스스딘기 개지 첩시 심주칸기 군진 바디굴롭기 중위기급니기 운진기 중위킴지 저도 냠리칭이 제바 널싱체베 킴지 기급무연에 난주 중위냠리라 중재상부터바 통외 하장가부총 난주 기급회계타 야르둔댐부 용교로 이지기킨신 유지송부지 아근친의 산지 첩시 심주칸기 군진 고제디에 다된 중위 운진재면나와타 초원이비 냠지 세자배우티 다저점링 성신착비 겸주워도 다다 퇴르법유 중위에 나샤미지부타 자카데라 말랑바 현다 탑소라 메비부 제기 자든신 탑주 튕교로 체디 개공카기 냠네 섭동주마세 자냠탄 고림 덴베 점리 남은진 답이당네 대외 튕디 덴베 계지 지소 중주 인시 소마지 세빈 계지 저림기 리지 개바 세글라이 중위 탑주 튕교로 롱데 저와 중네 로송주나 개금니기 냠네 티 다자르 미부 점 마세 튕몽기 선동야 덴유 중국 권로시부 중국카시 되네 메리기 레왕치 된 초바 되신유 오르소이에 중국 초기 섬실의 겹교로 지구유라 중국이에 냠린 탐석 치해디 계제지와 사르바조교로 레기 부교로이지 숨바지
1: 이란키 팅거 동지 초규네 바그스텐 키무투 어지탄 체진 제리 체디 디글란키 리치 체베 서구이키 동도 죽지그타 이란키 초도 각동 참조교소 추유 징인 치더부식 체야 이란키 무투네 계급의 키벤타 침든 키와 송용 체규 인시 이란 치지뷰 진서바 빠제 아이 제도 지지 니슈님 케디 아리타 이란와 최대 샤치 이란 초기 랭공도 침부유 이란 당원소 최대 마샤콩 특히 건루시 제야 이란기 각동 뢰미시 지 아리신진 텔렌퓨 제도 지지 니슈님 아리마이키 티닝 아멘 총공 조마세 이란 게탈계회 눔코르치 제주토부타 농코티 카초 교류급의 로드유 지 어리 중앙 멋집부 제도 팀이 이란 초내 지진이신이 내주비세 이란 타 아메냠레 집에 가이 제유 계지 칠레리 공타 튕교 체내 딘자 람스 차자 식수내 호르무치 초가 유링 딘자 딘리 용교 게린 체유 이란 이슬렌 사제 초마기 티닝 대비 추수니 시나 농코 타 퇴감 티신 총주 추진이시서초 호르무치 초가 제유비 이스라엘 계속마이키 직업 추비 짜미키 지진이슈니 이스라엘마 타자 림부터슈기 탐장남부시기 퇴법기 피게텔을 처지 앙사체유 지체유비
0: 주워강시바 열두기 퇴지니부 임바탕 급디르 열두 주리 림신 민기유
1: 성교구 주토 안나스냠토 퇴지디 냠난탄 돕쇼르 직시도
0: 세블롱기 니딩구에 나바티니 투지디 갱양딘베 진앙시 페버루토니 데버시베 르무티나 제줄 후주기 조 강 투지급기 나봉어바치 조 강의 투수 老道明白投资隐形跟我民族明这样人念了文为能对人气这我看给推索过了没说容色了没他这一他贵天把他农家出国的去农家吧确定苦虑行就真吧这我看给推索来这些来去来这些我养中国为错误的准备做什么讲苏定来不同意这我看给推索过年姑苏三堂堂上来了这不明白了说

0: 睡吧。
1: 我睡睡蚂蚁，天睡吧。
0: 我奶奶强硬，我爹爹呢，就是呗。
2: 既然你没心里睡说开车都要嘛日不。
3: 야구도
4: 냥지니닌지지니과속그
5: 스바는게류부대나셈부기셈부기나류부대나바는게수요단듯이신바디니표장교수최대한대단원연량가다변조롱칭연체레고니냠도니르베대단로수치리리젠대단변조셰프들이나리장소중화변지에현재주대표바가서쇼도체나지겹수시시진빙기망용기대단면나초용내중지용미세시다정의기대단의소수정의야라류부시리지소문의시나주의소수정의기류심대단다소수예유기능미변지기대단다가는시망용기대단야도난망점난대단댐받다디지댐배김시준교로모두배전한교今天啊，就花市中间的天官区，你是永远过春节的那个本学面吧？今次的忘了点的学员，谁就那么点过了，跟着学员，咱们告诉他喽。
6: 此人忘了呢，年头苏里西当不当？参加永吉主任面吧，各就把选拔员。空谈的花市中间的天官区，你让永过春节的那个主任他，中华永过苏里天座给，中年也那天座给，各分别举了委员两岗给委员。人国面格烈日天作给或者或者严了天作给委员中国初级六座给聪明培育让用中给跌当千日贴的七类开间初中给公民培育让用中给西泽级别缺点协助那么大他培育让用中给西林比例协助妥当七类开间初中给公民界给给人是原了空了那技术给用给爱子面国军安顿没给他让用中给王不捐钱给别团大姐给安顿没给了中用给那样安国的村镇铁棚给安顿没给所给实际参与多把马赛 SCI 托接送送别用心给能给日常土地托接送九十张别用呗日常新住堂团购给哪里内部点呗选给给七类开发协议
5: 坚持忘了公干部长给那提的杨家俺就留在那边吧告诉徐咱们告诉他喽。
7: 编辑了公干上，连接公干上。
5: 那是给哪多钱呐？但敌人租的这个呢，社区大概说的，得当是过了呗。社区六天给多呢，跟着修不上去。但几天给单笔肯定就有的是呢，三年探节，明年探节，三年当是吧？当年探节，九年时间，但俺俩去旅游多了，穷别那些忙不起，俺俩去社区养嘛的吧，社区吹得满点吧。다또나폐쇄투숨다저요숨으로봐이제남규량아주세주기도야또나나제다소소된얘기때단야손잡나야디개좀붙이라지다녀자가오버지라공심기다시세순참박하다공심기우진에다아직총매때단기다세주때단돌야다제제대로통진다다가는신아주된나지다녀자별사잡다표장견조내지문과춘지디내내차잡이나사두총매지사지척도생얘기다탭지도나도와대비나로다조가래서나아직남균이가나주사동기대야도나그치고매기균시
6: 사대중매사제초등이중교중매사제초등지금예도니수성일이빨마사대도체내수주직비성로실성대사대중매사제제주다수주니중은이감도전에비준체배사대중매사제초등기대대식시니외로시대사대중매소배추제토르치마다뒤내중매소화기단다사동기초자라균도은세도부중요다사제뷰제토르치마마세종매초주내주다소시사농장문세대비제리수칭이바미군기통시수교류비종제시시원장규준사대종매사제접자업세다신제민다와샤젠바타사사규망자부지니내도영아신유비겐기사대종매를수주민다와다수주망자비코프니제기능수양체당체시유대다라사제군식이교진의종매中年的恢复记录清点三对中年跌档了你的清不清楚这点三对中年跌档给国部党全额出发参拜同用三节南部党老年随即查起培育长就就年龄用过春天的那个秋天中级来源做中中年安月给德系青年城市卡了大街大这月青年也三年多了其实出去日本党这位别的三对苏里党 lütham jikpa. Mikse mezo ki tsuchi jikpa so talo cheba ma se, sayunwe la dajia chene mindangwe chengshika khasab cheba ta. Yedie, zhunggu tsuchi rikshon tenzo ta, zhunggu ne zhengengo chunjim dine ji jayu chenpa ka ki lakze ki dapyo ta niti cheyo la. Kepo mendrabe chile kebe zhone tingma chebe jayda su, sadyo zhungme sa che chokyun ji sadyo kuyo la chanpe sechu lamdun ki bide bi lichub chungwa shi. 초표 토강이 장계의 토강 체제들이 현존의 초표 토강기 조직 조직의 인맥원의 사대 종례사제 초등 비디피 규직도 대변인이 반문 전비도 받기 사대 종례 수주다 대단 체리스 동화 균인 변비 자샤뷰 남주 대단 편조 대제 내자 비디피나 변비 사제 남편카 공식 기초 변다 이제와 치진 대티 칠레 경화 된지 수디 대배 고 대배권이 사대 종례사제 대단 균직이 랑차카 규도도 세제 수네 망용 유디심기다 초용년 대단 평정 준비 차차 주수규 전부 수규이
5: 다가 내신다 다섯 종교 청관추 아 세리군과 춘진대내다 견지를 왕라고 나서 차차더니 중규단다 중미 세주기다 남녀로 바뀌나 베디브된 제직 나요지 다 베디 뒤수 나란수 소외 추이기다 세주기 남녀 체제 안 아주 대단 뛰는지 칼라사야 이네리 동자 동야 이네리 안 죄람 돌려 서서 남비나 빼야고 용사지 섬기도 오르 바뀌나 다 도망이나 근처 쉬어지라 아니 가서래 세주 남녀의 생애에다 비디 빈디지 주 비율이야 이 유나야 그 거야 봐 군으로 봐 이다 넘기는 아주 세주 돈이 무슨 일이죠 봐 그냥
7: 대야
5: 지금 현실이 근데 지고 있다
7: 두스레 당부대 인간 조다 최소 생애의 가르를 두스는 사동을 떼는 거라
5: 맞아 봐
7: 다 룩튕기 사동 대기 직내 가르를 두스는 건 저 대당용의 양나 가르를 두스는 찰롱용의 Dusu kita mangsi tindai sire. Tanga tu toje yagu saye de chikne bukul ni chashawana ya chalong yagu ji yongye chikta tharmyo ngoy ni chashawana tanga tu dema thangma yongye. Ta gengwe ngoy ni chashawana tse ringbo yongye ki. Ta tindai miyo ri sire.
5: Tanda pedib di nalwa tuanzen chik tu gina. Tuanzen chik nalwa di song duwa karsa sechu lam duen ki ceshi gaya singe shi duwa la. Ceshi gaya di gara gara gina.
7: Dusu re. 최시 당부대 직 서리디조 남한사에다 루단 준비 대표치
5: 대세시 당부지
7: 최신 예배대 가르도스나 직

0: 네 직직 때 아니 세메 세메 테메릭 때도 주요리 네 파피비 아니 카르도스나 에지 색지다 낙자다 직차다 되게 되니 단다 길라디 디나로라 마시 세리 수수기 소주 줍자단테서 딱 자기 말이
1: 맞아 맞아
0: 딱 안주 남기 가르도스나 세리 찍래야 소주 차상 장교 그 세리 찍란 줄이 디 가르레스나 다와 투 만제 기 부구 춘주를 대기 아메 오마지오라
1: 맞아 맞아
0: 어디 디 나로라 대긴 시에기 안주 디가리 이나리 색지 이나리 야나 가르도스나 소지 이나리 데르규 이나리 되게 차상 요리 디파 피비기 아니 안주 피기 나로라 딱 가시기 샤야고 요르스 가시 공아야고 요르스 그 이나리 가르도스나 차장지파 저니 제투부 말이야.
2: 손읍사공기 정청이 错了 심주체부 연문 받았나. 초배사도 사제는 분이 내소 조리 규모탕 도리 동부지 기세지 提醒 차루제 주세 토탕 모제탕 신제 수배지 사야 중 마오이 부티 초배사도 사제는 분탕 중내와了 저우유가 자주 중요시 심주제부 연문 받았나. 초배사도 사제는 분티 착시 토부차고탕 지접 초두 니에포비 니가양 하장 침부임부탕 초베사드 사제 공시티 류시 갸부차바 류시 디탕키 지제레게와 주네신비 니에포라와탕 조텅섭 유지 테딘 투균토 로드윈키 세주딩글 탕드난디 모제탕 신제지 나가 망부딩괴라 세린비 구규낭나 디탕러 편부침부유부양 친구난도
0: 니부데 가르도스는 직 대표 지에 대해 아다 남들 당부도 대표가 라브라 대표 지에 가는 직니 가르도스는 안 좀 시부당이나 진보 연조 시부 진보 재정한 주
1: 쇼보다
0: 쇼보다 디 남들 대고금 아래 가르도스는 직한 주 레는 그 십자 제 맞이 변화 차시 하는 것도 둘이 더블 차시 하는 대책으로 가르세요. 제단 조십디 빡빡 간가 유제 아니 카르티안 소에지도 어디 심년 제브라
1: 네 뉴제
0: 타디 먼저 카르스 뒤에 심보 주어 때 이날에 카르도스나 디나로 그지 소주 마부지 유 잡래 아 돌 잡래 된지 전에 당보 대지 시보다 안 증보 어 데리 니베데 카르레스나 아니 지금 먼저 카르세 유라 카르도스나 마세
1: 아
0: 다 딜레 가르도스나 개첨 부지래 양 안쪽 카시 양 가르세 갑산 선이로 이날에 가르도스나 가르세다 말세 그 되게 공을 쉬베 군인이 그 가르도스나 소주 그 죽제대 참면자 인지민지 대표 체제사 국거리
1: 예
0: 대신 그 가르도스나 즉 최시 점이나죠 여봐 아 배낭 안쪽 업제 단지 주나로라 뭐 요아리 쟁구 요아리 야나 가르도스나 마모서든다 요라 디파 피비 가르도스나 주리 나로다는 그 제마 마미서든다 제마 쟁구로아 Yana jele nakbu mamu dhamma dhe yora, di yuzi na cui shi nami na zo yana debcho chiye dile kechimuri. Tipa pibi karadusna, ani nganzu kasi sari chik seba mba nali ya, rik chik seba nali karadusna, ko yana pa zo jebu gyabye. Pena chashana nganzu mashi dhuri re, inali karadusna nindari shi dhe kapchang seje ma debche, chushib sagi yubsur dhe na zamba sagi yubsur, di jebu
1: gyabche.
0: Jebu gyabche zo, di karadusna. Anzuda depjor kani zo dige dhele.
1: Lese gina da tuanzan nipu di tanda sagu tonyom da ane lupu jise di tanyo wa siya dhishwa la.
0: Re re.
1: Da di kandir jise gina gina. Zo jisida jik metru kuyo gyabya da di sik metru
0: jwa. Re re re. Nga zu jik to seje ane karadusuna kuyo chiye ma gyabwa na ane karadusuna pabwa nashin che gyabwa shira cha chukure.
1: Jwa la.
0: Di indyo zane karadusuna nga zu Nima chigla senkyo ki topche tegede nima chigla ya kujo kyebche ko pa juba chikku kore. Kasi nganzu se se se che te chiye kujo chiye ma kyeba na nganzu ki senkyo tegede gangka nuju cha che ane me supu na lo ya cilu cha to kore. Dile kare tosu na chi dedangwa ni cha sha na kasi kyakwa cha pa na nyo de mambu jo ra. Di indu zani kare tosu na kujo dan kare tosu na saye kuni ni inchi mi chik nyombu chikku kore. Tā ngāngzhū dī nālō nā chīk kārā tūsī nā ngāngzhū tāndā lūbī kī jīzē tētāngsī sūng nā sōng
1: kērā.
0: Kōyā chīk kārā tūsī nā ngāngzhū cēshī chūyō rī, gējī kārā nā kōyā lūbī jīzē kī tūndrā sī chēshī, kū īñjī kī tāktab tē BMI sēt rī.
2: Lūbī jīzē gyūndē yīmī nī, nū kū sācē tāng gu gu nī tōnyum yīmī lā rā lē yu. Sāma sācē chēshī, lūbī gu gu jīzē mā tāng cī, nū kū lāng mā nām Lukam nang shikzi ki nambe tonin sumyar chene, lubu jitse cele gewaam, yana gyakba chekiwe. Tile dogdi, sam sakyu nyung chakbaam, lubu gugu jitse mang chana, lubu shashorne nugu midangwe ne tuansi. Tedin, lubu jitse tang ditang niwar zhawa tambuyu. Ditang ki lubu jitse ni, guntu lubu jitse la todam chedi, suksi ditang ang ne tubala sirshin. Lubu jitse ma chana, rimgo nubu shenbatang, rusum ne poba. Sungcha nyeba soki ne tuen labu yu. Lubu jitze cele gewaam, sha gyak cha na, ning tang lebe chakze ne tang, jimba nga gyurki ne, jeje ne so pobe nyinga yu.
0: Sumba de karadozina, ane karadozina nganzui, pigi shisha cheche, suje tonyam ki pangrim di shisha cheche, ane susu ki, mihi ki, naan ki, jitze dito deje, ane dobje soye. Nga di jikra, shine karadozina, ane nganzui namgu, dōpchē kī nālō kī nūjū dāgē lā nānglēyāng sīgurwa dēyā yīnjī mīchī tūgur chī guwa rē dī nālō pēnā chāshā nā ngā tū ngār chā tā yā nā khar tūs nā shiak chī tī tū nālō lā anī nūjū dī māngbū shirā yō rē
1: anā
0: tī tū yā sā chē lī tī chē dī nī khar tūs nā lūjōng chē kumshī yā bū chā yī tā tī tū ngā rē

0: 다 되는 뒤죽이 게임 배가서 리센션은 다가 시작이 된게 슈덴 자고 도지치
1: 퇴근 세리조 주리 땡고부탕 모체탕 신도 쇼고리강 멍점서마세 가세탕 마세토뇽 십진 딥티르 토낭 체괴벌레 세리르 담가 미지비 쿰시상보 자고 체괴
2: ngopzai maanzu sebi na genzai di karay yorisi na ngopzai nalo li ya cina yorza ani karay dozi na chogo gyaye di yaku shiray yorisi